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셀프계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셀프계산대, 사람의 손을 이제 안 가게 하려고 만들어둔 이 시스템. 하지만 결국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셀프계산대도 마찬가지고, 뭐 요즘 뭐 주차정산할 때도 그 무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꼭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그래서 뒤에 차들 막 다 밀리고 있고, 예, 셀프 계산대에서도 잘 못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꼭 누군가가 이제 나서셔서, 뭐 직원분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다리다가 저분 도움이 필요하신가 해가지고 내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광경을 보면 약간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짐을 느끼곤 해요. 답답함보다는 참 아직 그 사람 냄새가 나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누군가의 옆에 서서 알려주고 한다라는 것이 참 이게 저게 사람 사는 모습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통째로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뭐 비단 믿음에 국한되는 일만은 아니겠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옆에 서서 함께 그 약함을 좀 도와주고 챙겨주는 것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점점 더 빠르게 변해가고 또 효율적으로 변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천만큼이라도 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 참 세상을 감동시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부터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 13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합니다. FM98.1MHz, 진주 FM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많은 청취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의 출석체크 뿜뿜 두 글자 단문 오시면 샵0981번으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 드리면서 이 아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즈겠어.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받아보도록 하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어노인팅의 찬양과 함께합니다.

네, 마커스 워십의 동행 찬양 함께 하시면서 5월 13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Eddie. Shooting a party. Shooting a party. 셀 예배 가는 길에 정수원.

아웃다 쓰고 올라오네요. 바쁘신 분들인데. 나의 사랑하는 쉑 촬영 함께합니다. 자, 오기씨 차에서 내려야 돼요. 출석 체크해주세요. 오기씨 얼른 내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출석 체크하신다는 우리 김미정이. 미정이 왔어요? 죄송해요, 초면에. 잘 오셨습니다.

라플란의 나의 사랑하는 책 진행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네요. 9시 18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조금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할게요. 박병현띠, 테니스 엘보, 여전히 오른팔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깨달아 보호대로 감싸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마우스 클릭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지만 운동하지 않으면 아픈 체질이라 유유유 기도 부탁드릴게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러고 아프면 의사 선생님한테 더 혼날 걸. 예, 하지 말라고 할 때 예 하지 않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박병현 씨, 예, 그 보호대로 감싸고 테니스 계속 치고 다니시는데 아. 일단은 좀 다른 운동으로 예 조금 대체할게요. 예, 그러다가 이제 팔을 영 못 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 키우지 마시고 그 좀 이렇게 조금 있으면 또 괜찮아지니까 예 괜찮아지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참으실게요. 아시겠죠? 예, 이런 분들 계세요. 약간 그 운동 중독이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은 내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이 계신데. 안 해도 돼요. 예. 야, 됩니다. 이게 야, 안 해보셔서 그래. 안 해보는 걸 안 해보셔서 그래. 야. 안 해보는 거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예, 호흡의 중요성. 아,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지. 야, 이 호흡이 이렇게 달콤한 거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느끼게 되니까 조금 챙길게요. 몸 좀 챙길게요. 아시겠죠? 박병현 씨. 더 다치면 큰일 나. 예, 큰 병으로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9507님께서 PD님 계란 부침개 같지 않나요? 냄새는 통닭 냄새 나요 라고 남겨주시면서 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후라이 후라이 계란 후라이에다가 예, This is 참치를 올리신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예 메뉴네. 예, 계란 후라이 위에 참치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는, 오. 이건 안 먹어봤는데 맛이 어떤가? 여기서 통닭 냄새가 나나요? 참치를 올렸는데 통닭 냄새가 나나? 이게 참치 맞죠? 참치. 예. 참치 같은데 생긴 게. 여튼 뭐, 정식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계란 많이 푸셨네. 지금 노른자가, 10개 있어요. 10개. 혼자 먹는 거 아니죠? 단백질 너무 과다 섭취하시면 디스에서 통풍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통풍이라는 질병을 보유해봤던 사람으로서 예 드리는 충언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진심 어린 조언 예 가슴에 깊이 새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덮어놓고 단백질을 먹다 보면 통풍을 못 면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여튼 뭐 사진 고맙습니다. 아주 맛있겠네. 예, 맛있게 잘하셨네 아주 그냥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고요.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장경화 씨도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예, 신발 사실 거라고요? 언니가 발 사이즈가 비슷해서요. 저희 동네는 신발 가게가 없어서요. 신발 언니한테 택배 보내달라고 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택배 잘 돼 있는데. 신발 가게 안 가도 잘 되는데, 예. 예, 신발 가게가 없으니까 택배 좀 보내주죠. 신발 좀 보내줘. 이렇게. 잘했네. 예, 언니 찬스. 언니 찬스 그럴 때 쓰는 거지. 예, 혈연 찬스. 이럴 때 쓰는 거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자, 이성훈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덥네요. 무지무지.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침부터 덥나요? 예, 그곳은 아침부터 덥습니까? 아, 여름이 우리에게 슬슥 다가오고 있나요? 창원시는 지금 현재 19도거든요. 19도면은 뭐 쾌적하지, 그죠? 쾌적한데 성훈 씨가 계신 그곳은 조금 더운가 봅니다. 예, 바깥에 일을 하셔야 되는데 힘내시기 바라겠고 더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시겠죠? 자, 우리 김미정이 우리 처음으로 출석 체크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격하게 좀 맞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정 씨에게 여러분들 예, 큰 박수와 함성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구나. 파이팅이 있네. 목소리가 파이팅이 굉장히 묻어 있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미정 씨 지금 놀래가지고 물 먹다가 뱉은 거 아니에요? 네, 뿜뿜 라디오는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오세요. 쓱 다가갈게. 자, 브릿지 임팩트 프레이즈가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DJ 건이에요.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찬양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찬양 부르면 되냐고요? 그냥 생각나는 걸로 아무 찬양이나 일단 불러. 이

0: 자, 100% 노후 사전 수업에 즉석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찬양 불러주세요 하라는 DJ의 요청에 당황하지 않으시고 15초 동안 당신의 육성 찬양을 불러주시면 성공! 선물을 보내드리는 선물 같은 코너, 아무 찬양 코너. 오늘도 당신에게 다가갈게요. 어떻게? 쓱! 자, 100% 노후 사전 수업에 한 번이라도 문자 참여를 하셨던 분들은 누구라도 대상이 되실 수 있는 오늘의 코너 속의 아무 차례 코너 속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지 않으시고 육성 찬양을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평소에 즐겨 부르시던 그 찬양 15초만 편안하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단 노반주예요. 예, 반주가 없습니다. 반주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반주 없어요. 노반주로 당신의 목소리만 드라이하게 나간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 MR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요즘은 다 이 무선 전화 시대잖아요. 너무 오랜만에 쓰는 용어인데 어쨌든 그 다 핸드폰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송이나 그 레이턴시라는 게 생깁니다. 약간 그 지연이 돼서 MR이랑 그 들리는 소리랑 이렇게 맞추다 보면 난리가 나요. 거의 방송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소리만 진솔하게 듣기 위해서 무반주를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전화 연결자 이분께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죠. 저도 누군지 몰라요.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 자, 과연 어떤 분이 전화 연결이 될까요?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네.
0: 네, 안녕하세요.
1: 오 마이 갓.
0: 나예요, 나. 나 누군지 알겠어요?
1: 네. 이건수 PD님 안녕하십니까?
0: 맞습니다. 뿜뿜 라디오. 뉴스에서 극동 방송이고요. 네. 현재 지금 생방송에 지금 전화 연결이 되셨습니다.
1: 아, 네.
0: 예, 소리 질러.
1: 두 번이나 영광입니다. 네.
0: 소리 질러.
1: 여기 회사인데. 네.

0: 반갑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 회사에서 또 전화를 쓱 받아주셨어요.
1: 그러니까요.
0: 예, 지금 회사는 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나요?
1: 아, 네, 눈앞에서 지금 정보 미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0: 아,
1: 지금.
0: 미팅을 앞두고 계신. 예, 아,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1: 저 박윤희라고 합니다.
0: 어? 아, 윤희윤희 박윤희.
1: 아, 네, 안녕하십니까.
0: 어머,
1: 네.
0: 세상에 우리 윤희윤희 박윤희 씨와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네요.
1: 아, 네,
0: 네. 예, 그럼 미팅이 코앞에 닥쳐 있으니까 네. 그럼 우리도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빠르게 저도 한번 네, 응대 예. 보겠습니다. 아, 네.
0: 찬양 한 곡 예, 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 너무 급하다고 랩하지 마시고
1: 아,
0: 예, 찬양
1: 네.
0: 한 소절 불러 주시면 선물을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습니까?
1: 네, 됐습니다.
0: 아, 자신감이 있다. 목소리가 아, 기운이 있어. 윤희윤희 박윤희. 자, 들어가 봅니다. 액션.

0: 성공!
1: 감사합니다.
0: 야, 유리유리 박유리.
1: 아, 네.
0: 야, 저희가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네. 완곡을 해버렸네요.
1: 아, 네, 네. 아, 주위 덕분에
0: 어떤
1: 네.
0: 직장 동료 분들의 어떤 시선 어떻습니까?
1: 아, 네. 지금 여기 다른 또 호실에 잠깐 들어올 수 있어서 여기서 네 열창을 또 하게 됐습니다.
0: 수모사였구나.
1: 네, 맞습니다.
0: 아, 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선물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대단히 감사드리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네. 보내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미팅 잘해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네.
0: 자, 이렇게 유니유니 박유니 씨 가볍게 예 완창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자, 또 어떤 분께 전화를 한번 드려볼까요? 이 아침에 예 이렇게 완창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뿜뿜 라디오 청취자분들은 준비가 돼 있어. 아, 언제 DJ가 전화를 걸어올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당신의 실력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자, 다음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께 전화를 한번 걸어볼까요? 네, 이분께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띠또띠 들어갑니다. 자, 과연 어떤 분이 가사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허밍하는 거 허밍. 아, 길어지면 안 되는데.

0: 실패. 야, 아, 너무 갑자기 툭 끊겼나요? 예, 아, 원래 그런 방송이에요. 어, 지금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분 전화 들어가 봅니다. 띠또띠또또또또또띠띠띠. 자,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네.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극동 방송 뿜뿜 라디오고요.
1: 예.
0: 어, 저는 쟁이식이 방송생이 DJ 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아이고, 지금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젠틀하신데, 자, 어디에 사시는 뉴규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윤국현 집사입니다.
0: 전 극자?
1: 윤국현. 예.
0: 아, 국현님.
1: 예.
0: 아, 국자 현자님.
1: 네.
0: 아이고, 우리 국현님.

0: 반갑습니다.
1: 아이고.
0: 예.
1: 이게 통화가 연결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0: 아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싶어가지고 아주 안달이 나셨었구나.
1: 예, 네, 한 6개월쯤 안달이
0: 나셨습니다. 아, 6개월요?
1: 네.
0: 아, 굉장히 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또, 예, 방송 연결을 또 소망해 오셨네요.
1: 예, 네, 아침마다, 예.
0: 예, 뭐 특별한 연휴가 있습니까?
1: 네. 아니, 제가 방송 선교를 하면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6개월 전부터 98, 71 골뎅으로 이제 맞춰놓고.
0: 예, 예.
1: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제가 차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예, 그렇게 늘 은혜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방송에 전화 연결까지 희망하셨던 어떤 뭐 네.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고.
1: 예, 예, 없고.
0: DJ랑
1: 예.
0: 그냥 한번 얘기 한번 나누고 싶었다.
1: 예.
0: 아유,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자, 국현 씨.
1: 네네.
0: 아, 오늘의 코너 어떤 코너인지 알고 계시지요?
1: 네, 알고 있습니다.
0: 예, 육성 찬양을 불러주시면 되는 그런 간단한 코너가 되겠습니다. 예, 어떤 찬양을 예. 한번 불러볼까요?
1: 예, 찬송가 하겠습니다.
0: 찬송가 좋다. 예, 또 깊이가 있거든, 그게 찬송가가. 그쵸? 예, 예. 자, 찬송가 중에서 어떤 찬송가 부르시겠습니까? 제가, 좀 거들어 드릴게요.
1: 나의 갈 길을 따가도록.
0: 나의 갈 길이 스타가도록 그 찬양
1: 네.
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1: 네.
0: 노후 반주로 달려갑니다. 신호 드릴게요. 네. 액션!
1: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0: 아 좋다.
1: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0: 성공
1: 감사합니다.
0: 이야, 국현님
1: 네.
0: 와 이게 아주 담백하게 진솔한 네. 찬양의 고백을 해 주셨어요.
1: 네, 아직 목이 안 풀려서 미안합니다.
0: 아, 목 풀리면 난리 나겠네, 아주 그냥. 예. 네, 네. 너무나도 댄디한 그의 음성 잘 들어봤는데, 아니 이 찬양을 주로 즐겨 부르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1: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올해 이제 사주기 이제 돌아가신 지 4년 됐는데,
0: 예예. 예.
1: 어머님이 새벽에도 가둬서 이불 속에서 늘 매일 아침마다 이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자녀들이 성숙되어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진짜 만난 그런 계기가 된 찬송입니다.
0: 아, 그러셨군요. 어머니께서 네. 또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이 찬양을 네. 통해서 물려주셨네요.
1: 예, 네, 그렇습니다. 네.
0: 와, 아니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이 찬양 부르실 때면.
1: 예. 네. 많이 나는 정도가 아니죠.
0: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조금 그 목이 메어 오시는 것 같은데.
1: 네. 네.
0: 자, 이 그 어머니께 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네. 마음을 담아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얼마 전에 우리 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1: 네, 그렇죠.
0: 예, 어머니 생각 되게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1: 네.
0: 우리 어머니께 또 못다했던 말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1: 네.
0: 시간 좀 드릴게요. 예.
1: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어머님의 그 신앙을 저희들은 형식적으로 그 근성으로 들었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진정 어머님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항상 어머님의 나이가 우리 가족도 일남 삼녀가 우리 인생이 아직 다가도록 주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항상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날개 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어머님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꼭 한번 안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우리 국현 씨의 진심이 담긴 예 어머니를 향한 또 그리움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거니까요, 그죠? 예,
1: 네,
0: 우리
1: 그렇죠.
0: 다시 만날 거니까 네. 어머니께서도 네. 보고 계실 텐데 말씀하신 네. 것처럼 우리 모든 형제분들 우리의 갈 길 다 가는 그날까지 예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의 또 애창 찬양이었고 그것이 이제 대를 이어져서 우리 형제들에게도 입술의 고백으로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1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10시에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멀리 가지 마시고요. I will be back.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왕 키루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표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페르시아 왕 키루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사람의 본성은 속는 것입니다. 마귀의 본성은 속이는 거예요. 태초 인간 아담은 속았습니다. 사탄은 아담을 속였지요. 사탄은 먼저 하와를 속였고 아담으로 동참하게 했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나에게 줬으니까 나는 그거를 받아 먹었을 뿐이니까 나는 무식하게 단순한 피해자에 불과하다 말한 겁니다. 그는 중요한 걸 몰랐죠. 금단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여자가 주든지 누가 주든지 먹으면 안 돼. 그 먹는 순간 바로 죄인이고 하와와 똑같은 동조자가 된 겁니다. 오히려 치사하죠. 자기는 싹 빠져나가고 너 따먹으니까 너 혼자 책임져, 너 혼자 뒤져. 이거 사악한 일이 있죠.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의 본질은 거짓입니다.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의 본성은 속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거짓에 당연히 속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속지 않는다고요? 이는 어리석거나 무식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속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첫째로 광고에 속고 있지요. 광고에 속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없어요. 다들 광고를 보면 다 속아 넘어가. 그 광고가 진실은 거의 없어요. 둘째로 사람은 정치에 속습니다. 정치에 속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프랑스의 영웅적 대통령 샤를 드골이 정치가들은 자신들이 한 말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믿을 때 놀란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로 사람들은 과학을 맹신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 있죠? 진화론자는 과학의 이름으로 사람을 속이고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과학자들 자기들은 진화론을 믿지 않아요? 원숭이로부터 사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진화론자가 있나요? 어떤 전문가는 자기가 몰라서 속이고, 그러니까 무식해서 속이고, 어떤 전문가는 알면서도 속입니다. 마르크스는 기독교가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소련의 창건자 레닌은 기독교는 자본주의 노예들을 병들게 하는 독주라 했는데, 그래, 기독교가 아편이고 독주였던가요? 기독교가 세상을 행복하고 잘 살게 만들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했죠.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악당들을 선인으로 만들었고, 착한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착한 일을 했잖아요. 사람 스스로는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착한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레닌 같은 사악한 악당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독교인을 살해했잖아요. 사람을 신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믿고 추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면은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되다는 증거 있지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행복해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은 말씀이 지긋지긋하고 힘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일삼지요. 그래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사람이 악하여 축복을 저주로 바꾸지요. 사람은 복을 주어도 저주로 바꾸며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그 은혜를 잊는 순간은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며,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가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은 하나님

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방 나라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키루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대행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 키루스 대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대왕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이제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더 상세한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황인철 목사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하,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아,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고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즉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회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하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동성명하면요 제가 청년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미뤘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KBS 창원 극동 방송입니다.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창원 경남을 올려드립니다.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린 히브리 산파들처럼 창원 경남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로 선택하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창원 경남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소서. 특별히 정신적 영적 대혼란의 시대에 사탄의 계략을 단호히 물리칠 용기를 주시고 다니엘의 거룩함을 닮아 승리하게 하소서. 창원 경남의 헛된 우상들의 모든 깃발을 꺾으시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이 땅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땅으로 서게 하소서. 대기업은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자치단체는 채용 장려금을 주는 준계약학과 방식의 취업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입학부터 실습, 대기업으로의 취업까지 이어지는 이 제도가 확대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활기찬 창원 경남 지역이 되게 하소서. 햇양파 출하에도 중국산 양파의 수입 폭증으로 가격이 급락한 농가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정부와 경남도가 수입 정책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피해를 최소화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 함께 하시면서 5월 13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릴게요. On air, on air. 빨간불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많은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함께 청취하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문자 참여까지 가능하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호흡하는 라디오, 함께 맹글어가는 라디오, 여러분들의 이야기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2부 문자 소개 올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지요. 우리 설공띠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우야, 이틀 연속 출석이에요. 내일도 출석하기를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웬일이야. 이틀 연속 출석을 다 하고 아주 그냥 설공이 아주 그냥 칭찬해야지 아주 그냥 칭찬 큰 바구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고, 아, 내일도 출석하시면 3일 연속으로 출석하신 거잖아요. 아, 감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예, 선물 같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큰 보람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아, 우리 3일 연속으로 출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선물은 못 드리겠고, 예, 큰 보람과 또 선물 같은 인사, 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별담을 나오네요, 별담을. 별걸 다 물어보는 별담을. 피디님,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 DJ의 어떤 그 베이오리듬이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쓱 이렇게 다가와 주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새벽 1시에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 5시 50분경에 예, 좀 눈을 떴거든요. 그러니까 5시 50분, 예, 1시, 그러니까, 잘 잤네. 잘 잤고, 예. 여튼 그랬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잤다가 오늘 일어났어요. 예, 그런 바이오리듬, 오늘의 바이오리듬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주무세요. 여러분들 많이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잠을 잘 자야 돼요. 예, 잠을 못 자니까 약간 조금, 눈을 누가 이렇게 계속 파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조금 그거 있죠. 온열 눈 마사지 한 것처럼 계속

계속 눈 주위가 약간 후끈후끈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뭔지 아세요? 예, 그런 느낌이 쓱 들어요. 예, 잘 주무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옥병자씨, 오랜만에 뿜뿜, 늘 들어도 기분 좋은 우리 건디님 목소리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은희, 야, 오랜만에 또 출석하시네? 아니, 요즘에 그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고, 너무 감사드리고,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셨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충현이 누나는 요즘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방송 듣고 계십니까? 예, 문자 하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부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북청이 누나 입장, 그리고 하창수 씨, 2053님, 1457, 승기승기 증승기, 멍하게 있다가 지각했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멍 때리는 거 중요해요. 멍 때리는 거. 뇌가 쉰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멍을 잘 때려주시고. 근데, 한 시간이나 멍을 때리면 약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까? 어디 보고 멍 때리세요? 본인들만의 섹션이 있거든요.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벽과 벽이 만나는 그 모서리, 거기에 내가 항상 시선을 맞추고 있다.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이 계신데, 어디에 시선을 맞추고 멍을 때리시는지 좀 본인이 선호하는 구간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의 2부 출석 계속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샵 공급 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이성훈, 고마워요. 최영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이행시 달려갈까요? 갑자기 분위기 이행시. 지각 이행시 달려갈게요. 증승기 씨가 지각을 하셔가지고 지각 이행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추천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한의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시 13분이고요. 자, 2부 출석 체크와 더불어서 지각 이행시까지 달려가 보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지각 이행시 던져 막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추첨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이성훈 씨지 지금입니다. 각성하고 복음 전합시다. 어우야, 잘했다. 아, 잘했네 이성훈. 복음은 항상 각성하고 보내 되게 전해야 되죠. 잘했습니다 이성훈 씨. 승기 증승기. 아니 아이 아기들이 하도 난리를 쳐서 진이 빠져서 등원시키고 한 시간 동안 넋이 나가 있었어요라고 남겨주셨네요. 예, 본인이 지각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상세하게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체적인 변명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정미숙 씨 지치고 피곤하신가요? 각성제 같은 뿜뿜 라디오 추천합니다. 아우야, 정미수 잘했네. 예, 각성제, 예, 각성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 자양강장 뭐 이쪽 굉장히 좋아하는데 쓱 넣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박병현 지렁이가 각불 위로 영차라 영차. 예. 각불 좋습니다. 잘했고요. 권경화 지상에서 가장 큰 복은 각자의 분량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 성공. 아, 선물 보내드립니다. 잘했다 권경화. 아, 지상에서 가장 큰 복. 지상 좋잖아. 예, 단어가 좋잖아요. 지상. 각자의 분량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 아, 이게 또 행복의 비결이지요. 권경아 씨, 잘했습니다. 차미경, 지금 일어나서 뿜뿜 라디오 청취하시는 분들, 각성하십시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 착한 종들입니다. 앞뒤 안 맞는 소리입니다. 예, 본인이 아시네요. 예. 본인이 하고 나서 이실 짓고 바로 해주셨어. 예, 차미경님. 예. 아, 지금 일어나실 수 있죠. 예, 밤새 일하신 분들 지금 일어나실 수 있죠. 예, 모든 분들 존중합니다. 잘하셨고요. 수고 많으셨고. 하창수, 지금 출발했습니다. 각오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예, 그만하고 갈게요, 이제. 예. 그 각오할 시간에 갔으면 벌써 도착했겠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갈 때다. 2053 지금은 각성하고 뿜뿜 듣자. 각성학과 나왔죠. 각성학과 나왔어. 잘했어요. 임광민 지금처럼 지내온 건 각각 크신 은혜라. 애매하다. 애매하다. 임광민 의정투드 부에서 달려와 주셨는데 애매했어요.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겠습니까? 로이스의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각각 오늘도 맡은 달란트대로 굿데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조금만 우리 더 함께 할게요. 예, 너무 지금 2부 시작하자마자 지금 빠이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기 증승기씨, 지각하신 정성기씨, 당신 때문에 시작된 지각이행시 그 정성기씨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네딘 지단은 각진 M자 각진 M자 아예 민머리라고 얘기했어요. 지네딘 지단 형님, 예,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지네딘 지단 형님 들으시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 지금 프랑스에서도 지금 이 방송 들릴 수 있는데. 아, 지단 형님 깜짝 놀라셨겠네. 아, 야. 이 남의 머리를 가지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승기 증승기. 조금 더 멍 때리실게요. 아직 정신 안 돌아온 것 같아. 자, 오늘 이행시 통해서 선물 받으실 분, 우리 권경화띠. 예, 권경화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께 드리기로 했는데. 괜찮은 게 지금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한 번만 드릴게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예. 자, 남은 선물은 다음번에 하나 더 추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저 찬양 들으신 이후에요. 자, 오늘 특별한 분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분, 아,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거든요. 아, 이분 만나 뵐 생각에 지금 벌써부터 두근두근 하고 있어요. 귀를 쫑긋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커밍 순!

특별한 분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이야기 뿜뿜 인터뷰. 자, 여러분 혹시 게임 해보셨습니까? 게임 속에 보면요, 주인공이 있고 그 옆에 NPC라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NPC, Non-Player 캐릭터, 풀어 말하면 플레이어가 아닌 캐릭터라는 말인데요. 정해진 자리에 서서 정해진 말만 하고 정해진 동선으로만 움직이는 배경 캐릭터를 뜻합니다.

0: 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출근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어제와 똑같은 길, 어제와 똑같은 표정으로, 혹시 우리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누군가 짜놓은 스케줄 속에 NPC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닐지. 자, 오늘 모실 분이요, 이런 질문을 우리 10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정면으로 던지신 분이십니다. 카이스트 박사, 스탠퍼드 포스트 닥터, 누구나 부러워할 길을 다 내려놓으시고 중국 허허 벌판에 학교를 세우신 분, 그리고 최근에 갓생의 법칙이라는 아주 기발한 제목의 책을 펴내셨어요. 성경 속 레전드 선배 12명의 영적 공략집,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인생이라는 게임의 진짜 매뉴얼을 풀어내셨다고 하는데, 어른인 제가 봐도 아우 그냥 너무 재밌어가지고 술술 읽히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 인생의 렉을 한 방에 뚫어줄 치트키, 우리 최하진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박사님이라는 호칭도 있지만 선교사님으로 감사합니다. 불러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1: 제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0: 예, 우리 뿜뿜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건네주시죠.
1: 네, 우리 뿜뿜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이 뿜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은혜 뿜뿜 받으시고 에너지 뿜뿜 발산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0: 아유, 우리 저기 이 인터뷰가 시작되기 전에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저희의 방송을, 저희의 호흡을 조금 느끼셨는데 아주 그냥 깜짝 놀라셨습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0: 뭐 이런 방송이 있나?
1: 완전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도. 예.
0: 저 오늘 우리 최하진 선교사님과도 이런 스타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개를 해드렸지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카이스트 박사, 스탠포드 대학교 포스트 닥터.
1: 네네.
0: 굉장히 그 누구나 부러워할 그 길을 걷고 계셨는데,
1: 스펙 끝판왕.
0: 예, 스펙의 끝판왕을 하고 계셨는데, 네네. 이걸 다 내려놓으시고 홀연히 중국으로 가셨어요.
1: 예예. 사실 내려놓지 않고 돼요. 때려쳤습니다.
0: 때려치시고, 아, 좋습니다. 표현이 딱 좀 와닿는데 때려치시고 중국에 가셔서 그 허허 벌판에 학교를 세우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 처음부터 학교를 세운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대학 교수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스탠퍼드 대학에 노벨상 탄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꿈이 있었다면 노벨상 탄 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상을 탄다든지. 예. 근데 거기에 그 노벨상 탄 사람들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저들의 인생이 어땠을까? 예, 결론이 있더라고요. They died. 그들은 죽었더라. 영어 써도 됩니까?
0: 예, 그럼요. 그럼요. 예.
1: 미국에서의 생활이니까 영어로.
0: 예, 저희 영어 좋아하거든요.
1: 예. 근데 살아있는 사람도 있죠. 결론 똑같아. They will die. 그들은 죽을 것이다.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죽음 앞에서, in front of death, which is more valuable. 어떤 게 더 가치로운 인생일까? 이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지금까지 명품 인생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명품 인생, 브랜드 라이프잖아요. 브랜드라는 게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는, 어떻게 보면 상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품을 추구한다는 건 상품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인생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value life, 가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에게 찾아갔죠. 물론 그 전에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네. 교수에게 찾아가서 professor, I decided to go to China. 애자 미셔너리.
0: 뭘 하시던가요? 예. 교수님이.
1: Are you crazy?
0: 당연한 반응이.
1: 예. 예, 예, 예. 당신 미쳤어?
0: 예. 예, 예. 이렇게 보장된 그 미래가 있는데.
1: 네네네.
0: 예. 그걸 다 내려놓고 중국에 가겠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예. 그러셨을 것 같아요.
1: 그 제가 또 얘기했죠. Yes, I'm crazy. 저 미쳤어요. 예. 그렇지만 not for Stanford. 이 스탠퍼드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Not for my reputation. 내 명예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0: 그럼 뭐예요?
1: 예. Not for the money. 돈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Yes, I'm crazy. 예, 미쳤습니다. 뭐에 미쳤냐 하면 I'm crazy to the gospel. 예.
0: 복음에 미쳤죠.
1: To Jesus. To mission. 예, 이렇게 큰 소리로 그 교수에게 이야기할까 하다가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0: 아, 그건 하진 않으셨고.
1: 그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
0: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1: 우리 프로페서도 날 미쳤다고 하지만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께, 예수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었죠.
0: 아, 너무 멋진 네. 말이네요.
1: 근데 그날 이후

0: 지금까지 제가 제 인생에 D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1: 와.
0: 예. 제 인생의 최고의 결정, 스탠퍼드를 때려쳤다.
1: 아니,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 한 번도 아쉬운 생각이 없으셨어요?
0: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예, 중국에 가서 그 무수히 많은 와. 젊은이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새 생명을 얻고 깨어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이거는 박사학위 10개 이상의 기쁨이 있습니다. 네. 집을 산 것보다 뭐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는 네, 차를 산 거하고는 뭐 또 비교할 수 없는 네. 그 어떤 기쁨보다도 이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1: 아니 그 복음에 미치게 되신 그 계기도 갑자기
0: 그렇죠.
1: 궁금한데.
0: 예. 원래 제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예. 그냥 성공을 위해서 그 세상의 노벨상 이런 게 그게 뭐 꿈이라고 하지만 이게 욕심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에 미국에 오기 전에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예. 아셨어요?
1: 아브라함의 아버지.
0: 예. 네, 네. 그 이름이 데라였어요. 창세기 11장 32절. 데라는 이백오설을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데라가 죽었더라. 데라 죽었더라. 아, 사람은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구나. 데라가 되졌더라.
1: 이름대로 가.
0: 이름대로. 여기서 사람 이름 잘 지어야 돼.
1: 아, 예. 예, 예.
0: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야.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근데 이 아버지는 세상의 사람이에요.
1: 우상을 만든
0: 사람. 예, 예. 육의 사람입니다. 예. 근데 대라 같은 인생과 달리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얼마나 그 참 우리에게는 알려진 인물입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떠나라, 가라. 떠나라, 가라.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떠나는 거야. 어디로부터 떠나야 될까? 내 욕심으로부터 떠나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아젠다로부터 떠나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이기적인 욕구로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야 되는구나. 하나님 제가 데라 같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I am 데라. 예, I'm sorry. 미안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는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예, 내 연구소 동료에게 찾아가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예. 복음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꿈이 그때 생겼어요. One more. One person. 예. 한 사람. To Jesus. 예수님에게. 이게 내 꿈이야. 예. One person to Jesus. 예. 표도 굉장히 좋잖아요.
1: 감동이 있네요.
0: One person to Jesus. 근데 제가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전도할 때 내 그 팀 동료에게 얘기했거든요. 헤이 미스터 박 우리 연구소 걔는 석사했거든요. 또 카이스트 후배야. 얼마나 만만해요.
1: 네.
0: 연구소 여기 박사도 얼마나 많아. 여기 MIT 박사 있지 스탠퍼드 박사 있지 무슨 뭐 버클리 칼텍 뭐 서울대 카이스트 할 것 없이 여기 박사 전시장이야. 그 사람들 얼굴 다 뜯어봐. 다 돼지놈들이야.
1: 그렇죠.
0: 농담식으로
1: 언제든 가게 되니까.
0: 근데 참 그 뭐라 그럴까 고민이 많아요. 예. 근데 진짜 이 친구가 몇 달 동안 뜯어봤나 봐요.
1: 네.
0: 그 얼굴들을. 그건 나중에 이제 몇 달 지난 다음에 나와 함께 이제 티를 하고 있는데 박사님 말씀대로 내가 우리 연구소의 박사 얼굴들을 한번 진짜 다 뜯어봤습니다. 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민이 많았고 무슨 세상에 지금 혼자 지고 가는 것 같이 땅만 쳐다보고 다니고 저런 인생 내 앞길이 뻔합니다. 내가 지금 석사했으니까 나도 이제 박사 할 건데 내 인생의 미래가 그려집니다.
1: 박사는 뭐 하겠어? 저렇게 땅 보고 다니겠어?
0: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최 박사님 뭔가 좀 달랐습니다. 좀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 왜 그런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익은 고구마네요. 예? 인정 사정 볼 것 없이 찔러대야지. 예. 복음으로 찔러댔죠.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1: 할렐루야.
0: 할렐루야. One person to Jesus. 예. My dream comes true.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One more. 한 명 더.
1: 하나 더.
0: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그러다가 또 새로운 꿈을 주신 게 One more nation. 이제 한국 민족 말고 다른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해보지 않겠니. 이 꿈을 주셨던 거예요. 예. 그 지금 이렇게 제가 해외 타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저는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아. 예.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0: 왔다니. 예. 죽음을 통해서 은혜가 뿜뿜 나왔습니다, 진짜.
1: 할렐루야. 예, 예, 예.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조금씩 더 추가해 주셔서 이제는 네. 나라를 품게 되셨다는 네. 최하진 선교사님의 네. 이야기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께서 네. 예, 선교사님 너무 웃겨요. 자꾸 저기 뭐 제가 제 입으로 표현을 조금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어디 가신다고 예 죽는다고라고 표현하셔가지고 예 너무 웃깁니다라고 네. 남겨주셨어요.
0: 제가 생기면 네. 또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1: 어떤 겁니까?
0: 얼핏 보면 박신양 닮았다 그래서.
1: 아 맞아. 왜 이렇게 기시감이 들지?
0: 그래요? 예. 얼핏 박신양이 제 별명.
1: 배우로 예.
0: 자세히 보지 마세요.
1: 있네요, 있네요.
0: 자세히 보면
1: 아니 자세히 봐도 있어요.
0: 아니, 자세히 보면 지석진이에요.
1: 아니 아니 박신영 배우였습니다.
0: 아, 예. 그래.
1: 애기야 가자 많이 하셨죠.
0: 어, 예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선교계의 예. 손석구입니다.
1: 아 좋네요. 선교계.
0: 아유 우리 뿜뿜 라디오하고 예. 이게 살이 맞네요.
1: 처음에 뭐 이런 방송이 있나 싶으셨는데 예,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자 우리 최하진 선교사님과 또 인터뷰 진행을 해 봅니다. 이렇게 최하진 선교사님이 어떻게 선교를 시작하시게 됐고 어떤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전환됐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책 얘기로 한번 쓱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신 책 제목이
0: 네.
1: 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0: 네.
1: 도발적이에요.
0: 도발적입니까? 예.
1: 갓생의 법칙이라는 네. 책입니다. 아하. 요즘 청소년 청년들이 쓰는 그 단어죠. 갓생.
0: 그렇죠. 그렇죠.
1: 이라는 말과 네. 하나님, 갓을 절묘하게 엮으셨는데
0: 네네네.
1: 이 제목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0: 아, 이제 요즘 젊은 아이들이 네. 정말 그 갓생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행방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 뿐이에요. 네. 왜 열심히 살까?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 성공은 욕구는 어디서 나올까? 인생의 두려움에서 나와요. 내가 뒤처지면 안 되지. 성공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들입니다. 예. 그래서 난 갓생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그러네요.
0: 예. 근데 이 두려움을 해결하실 분은 단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두려움이 해결되는 거지 그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 인생에 무슨 도를 쌓아도 할 수가 없는 게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예요. 예. 갓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갓생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갓생이 되는 거예요.
1: 아, 네.
0: 예. God is life. 네. 예.
1: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뭐 세상의 명예, 뭐 네. 타이틀, 뭐 부 이런 것들을 진정 우리에게 갓생을 네. 줄 수 없다.
0: 맞습니다.
1: 예. 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렇죠. 갓생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책에서 요즘 10대들을
0: 네.
1: 그 NPC에 비유를 하셨어요.
0: 맞습니다.
1: 앞서 제가 뭐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NPC라는 게 그 게임 속에서
0: 맞아요.
1: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역할만 하는 그런 네, 네. 캐릭터들을
0: 그렇죠.
1: 말하는데
0: 무슨 존재감 없는 캐릭터들이죠.
1: 예, 주인공이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0: 맞습니다.
1: 왜 우리 아이들이 NPC처럼 네. 살고 있다라는 네, 네. 것입니까?
0: 요즘 아이들 보면 그 학교, 학원, 집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떤 생각이 없어요. 어떤 그 뭐 어떤 그 꿈이 없어요. 그냥 이게 누가 짜놓은 스케줄이냐? 부모님이 짜놓은 스케줄이야. 학원 학생이 뭐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옆집 아줌마들의 정보에 의해서 이 학원이 좋대, 저 학원이 좋대 등록을 합니다.
1: 굉장히 네. 공감이 되네요.
0: 네네. 그래, 네.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예? 네? 난 네. 학원 한 번도 안 다녀봤습니다. 네. 예,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낸 그 프로그램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라이프가 NPC 라이프야. NPC 라이프.
1: 예.
0: NPC 라이프에서 갓생, 예, God life. God life로 살 수 있는 치트키들이 있습니다.
1: 예.
0: 예 치트키. 예? 우리 부모들은 잘 모르시지만 젊은이들은 예, 예. 굉장히 그 아주 참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1: 그렇죠.
0: 필살기라는
1: 예.
0: 거죠. 이 필살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경의 인물들. 아브라함,
1: 네.
0: 믿음의 조상.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이 젊을 때는 방구석 랭커였어요. 예. 랭커. 예. 그냥 개기는 사람이었죠.
1: 어떻게 표현하실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0: 그래?
1: 기다려봤는데 예.
0: 네네.
1: 뭐뭐뭐뭐 하시다가 결국 하시네요.
0: 그런데 예. 아버지를 잘 보니까 뭐 우상 숭배는 뭐 우상이나 만들어서 비즈니스하고 세상 즐기고 저 인생

0: 아버지의 저 인생에서는 내 미래가 없겠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1: 떠나라.
0: 예. 떠나라는 게 뭐예요? 예. 그런 어떤 그런 그 NPC 라이프에서 로그 아웃 하라는 거야. 로그 아웃. 네. 그래서 안전지대에서 로그 아웃 하라. 그리고 신앙지대에 로그인 하라. 예. 요즘 아이들의 용어에 딱 맞잖아요. 로그 아웃 앤 로그 인. 예. into faith life. 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성경 인물들이 다 NPC 라이프였습니다. 솔직히. 요셉 보세요.
1: 그렇죠.
0: 예. 아니 뭐 에스더 보세요. 다 그렇지. 모세 보세요. 40년 동안 그 광에서 양똥 냄새 풍기면서 옷에 얼마나 풀풀 나겠습니까? 양똥 냄새.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는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처음에 40년은 어떻게 보면 I am somebody. 나는 정말 그 뭔가 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안 쓰셨어요. somebody일 때. 근데 40년을 왜 하나님이 40년을 왜 만들어 놓으셨냐? 그 somebody가 nobody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예. 딱 80 될 때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just dust. 예. 이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예. 지팡이도 쓰시니까.
1: 그렇습니다. 자, NPC 라이프에서 God life로 이 치트키는 성경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세상이 자꾸 네 인생에 가짜 프로그램을 깔려고 한다라는 책 속의 표현이 인상적이었는데 돈이 최고야, 뭐 성적이 전부야 이런 가짜 프로그램들 말입니다. 현장에서 만나신 아이들 중에 요런 렉이 네. 좀 심하게 걸려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까?
0: 아, 굉장히 많았죠. 예. 이 친구는 이제 게임을 통해서 렉이 걸린 아이는 아니고 굉장히 똑똑한 아이예요. 네. 부모가 둘 다 엄마 아빠가 다 선생님이셔요. 예. 그런데 선생님들이 또 아이의 그 성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직업상 똑똑한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아, 내 딸도
1: 이 정도는
0: 예. 쟤같이 되면 좋겠다. 그렇죠. 뭐 이런 욕심들이 난 선생님의 세계를 잘 몰라서 그 옛날은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우리 학교 보낸 이 아이가 우리 학교에 왔어요. 예. 부모님이 이제 우리 학교 좋다는 소식을 듣고 물론 한국 아이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성적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예. 우린 시스템이 있어요. 그 통신 시스템이 이 컴퓨터 시스템에 아니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거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근데 하루에 몇 번씩 들어와. 예. 그러면서 자녀에게 계속해서 성적을 강조해. 예. 성적이 최고야. 성적이 최고야. 그게 출세의 지름길이야. 예.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박관념에 걸려.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날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그 독수리, 얘가 독수리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의 그 발에다가 큰 바위 줄을 해가지고 바위를 고정시켜가지고 줄을 매달아가지고 날고 싶어도 날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인생이 렉이 걸린 거지. 아, 나는 비상하고 싶은데 한계가 있잖아. 이런 인생이 렉이 걸려 있는 거죠.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치료해야지. 예. 디톡스 해야지. 그래서 아,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진짜 비상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가 선생님들이 지혜를 찾죠. 같이 기도했죠. 그 부모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이해하시고 우리 학교는 학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학생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아이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통첩을 합니다. 어떤 정책을 이분들에게 발표했어요. 학교 시스템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6개월 동안 한번 참아보세요. 한 거예요. 예. 금지령이죠. 금지령.
1: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0: 보통 부모들은 진짜 뭐 화내고 그렇죠. 네가 반말 나오고 뭐 그러겠죠. 요즘 뭐 교사들에게 아주 반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모들이 또 종종 있잖아요. 예. 우리는 절대 왜냐면 학생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방법이 있겠지, 지혜가 있겠지 하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1: 아, 네. 와, 예. 그 부모님도 대단하신 분이네요.
0: 부모님 대단하시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진짜 한 번도 못 들어왔어.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의 성적에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예. 예. 이 아이가 점점 얼굴이 밝아져. 예. 그리고 아이가 80점 맞던 게 90점 맞죠. 95점 맞죠.
1: 비상하기 시작했군요.
0: 예, 99점 맞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청와대, 예,

0: 중국의 청와대는
1: 예, 예, 예, 예. 명문대학교죠.
0: 명문대, 예, 초명문대예요. 예, 예. 서울대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 사이언스는 MIT하고 막상 막하예요.
1: 예. 예.
0: 청와대에 들어갔잖아.
1: 와, 예. 그렇군요.
0: 부모님이 나중에는 그 부모 상담사가 됐어요. 너무 아이에게 강박관념 갖도록 예? 예. 과민 반응하지 말고
1: 그렇군요.
0: 지대한 관심도 아이에게는 독이다. 이런 여러 가지
1: 지켜볼 줄 아는,
0: 네, 예. 지켜볼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1: 그렇군요.
0: 예, 이런 거 해서 해요.
1: 와, 예. 그렇습니다.
0: 얼마나 놀랐습니까?
1: 아니,
0: 이게 이런, 렉이 뚫린 거지.
1: 그럼요. 이런 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0: 너무 많습니다.
1: 예. 자, 사실 그 오늘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책의 메시지가 10대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현대인들 중에서도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누가 짜놓은 스케줄대로 영혼 없이 움직이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이 어른들에게도 이 NPC 탈출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0: 당연하죠. 예, 예. NPC 인생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직장생활을 해봤거든요. 일 열심히 하는 척하고 승진하기를 원하고 예. 그러니까 피곤하면 화장실 가서 자고 또 출장 간다고 하고 사우나 가고 예. 그러면서 인생을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내일처럼 주의 일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월급이나 받아 먹으려고 하고 이런 인생을 빨대 인생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빨대 인생을 좀 살아봤어요. 근데 진짜 인생은 깃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 깃발 인생. 황무지라도 깃발 꽂을 줄 아는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이 순간 내 직장에서 깃발 꽂아야지. 각오할 수가 있습니다.
1: 아.
0: 예.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나의 성실한 모습을 예, 나에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야지. 예.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되는 겁니다.
1: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우리의 모습일 것 같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네. 이 오늘 이야기 나누는 이 갓생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문제다라는
0: 네,
1: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요. 성경 속의 인물 12명을 레전드 선배로 등장을 시킵니다. 아브라함, 요셉, 뭐 모세, 다윗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가장 좀 애착이 가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0: 예. 애착이 간다면 요셉 같은
1: 요셉.
0: 예예. 예.
1: 예.
0: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 그 아이들 보면
1: 예.
0: 왕따를 당한 아이들이 있는데 특별한 정이 갑니다. 아, 제가 왕따 당하면 안 되는데 왕따를 당하는 거에서 또 어떻게 탈피시켜 줄 수 있을까? 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럴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 왕따가 안 되도록 파자마 나이트를 만들었어요. 그 모든 선생님들이 집에 학생들을 초청해.
1: 예,
0: 그래서 밥을 같이 먹어.
1: 예.
0: 그리고 잠을 같이 자. 잠을 자기 전에 미리 또 이렇게 레크레이션도 해.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왕따가 안 생겨요. 요셉이 인생이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그 부모로부터 편애를 받고 채색 옷을 입었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명품으로 그냥
1: 그렇죠.
0: 예, 예, 처발러준
1: 그렇죠. 예.
0: 예? 예. 예. 참 아주 참 이런 인생 어떻게 보면 갓나지
1: 예.
0: 예. 예.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되는
1: 예.
0: 놈이지 예. 그러니까 아니라 다를까 조직의 쓴맛을 봤어요 형제들로부터 예, 구덩이에 빠뜨렸어 예. 너 여기서 죽어 예. 그러다가 안 되겠어 아, 얘 가지고 그래도 이거보다는 돈을 버는 게 낫지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예. 그다음에 뭐 그렇게 인생을 살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또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요셉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때 인생에 이런 걸 가지고 억까라고 얘기해요.
1: 요즘 표현이죠.
0: 예, 요즘 예, 표현으로
1: 억지로
0: 예, 뭐 예, 억지로 정도. 뭐 예. 억울하게 까이는
1: 예, 예, 예. 예.
0: 그럼 왜 나만이라는 거야?
1: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0: 있어요. 세상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우리 선생님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이게 억까야 억까. 다윗은 요셉은 진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억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참 위대한 것이 한 번도 성경에 보면 불평했다라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1: 없더라고요.
0: 네네네.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사람을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일어나갈 수 있는 브렉트루 영어로 얘기하면 브렉트루 할 수 있는 돌파의 그 어떤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 이제 망했구나 싶어요. 근데 거기서도 감옥에서도 또 열심히 산 거야. 그러니까 또 왕실 직원이 와서 꿈을 또 해몽해달라 그래서 꿈을 해몽해줬어요. 오,

0: 야, 너가 이렇게 지혜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왕실에 취직할 수 있는 이게 계기가 된 거야. 예. 왕실에 취직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총리로.
1: 총리가 되죠.
0: 예. 예. 예. 요즘 아이들 말로 떡상하게 되는 거야. 총리로.
2: 확 와닿네요.
0: 확 와닿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이걸 고난으로 생각하면 영적 해석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영적 해석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상황에 처박아 두셨을까? 네. 억가 상황이 아니라, 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더 훈련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정말 그 대단한 플랜이 계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히든 맵이라고 하는 거야. 네. 하나님의 히든 맵. 그래서 히든 던전. 네? 히든 던전. 요즘 아이들 쓰는 용어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예. 히든 던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 깨부수고 나아갈 때, 예, 진정한, 예, 승리가 되는 거예요.
1: 네.
0: 쪼랩에서 만렙이 되는 거지.
2: 너무 재밌다.
0: 확확 다가오죠.
2: 표현을 이렇게 예. 해주시니까.
0: 아니, 이
2: 성경이 너무 재밌네요.
0: 맞습니다. 요셉의 예. 인생 게임과 결부시키면, 이게 이렇게 재미난 인생이 될 수가 없어.
2: 그러니까요.
0: 예. 예.
2: 너무 재밌습니다. 인생의 억가를 네. 하나님의 그 히든맵, 히든 던전을 통해서
0: 네.
2: 이제 레벨업을 해서
0: 네, 네.
2: 예, 세상 네. 가운데 예.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이 요셉의 이야기까지. 아, 요거는 이제 단편적인 이야기고요.
0: 네.
2: 이제 이 책에 12명의 요셉을 포함해서 12명의 그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갓생의 법칙이라는 신간을 또 출간하신 우리 최하진 선교사님과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아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0: 네.
2: 벌써 지금 끝날 시간이에요.
0: 그러세요?
2: 예.
0: 아, 이거 어떻게 하지?
2: 예, 벌써 끝날 시간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지금 막 가지 말라고 지금 그러고 계신데.
0: 네.
2: 자, 오늘 이 갓생의 법칙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0: 네네네. 제가 좀 선물도 가져왔잖아요.
2: 아!
0: 예.
2: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아, 그런 거예요? 예. 아, 그 혹시 얘기 안 하실까봐.
2: 예. 그런 건 아니고. 저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갓생의 법칙을 우리 최하진 선교사님께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뭐, 다 드릴 수는 없고.
0: 그렇죠, 그렇죠.
2: 예, 다 드릴 수는 없고. 네네. 지금 몇 권 혹시 가능하실까요?
0: 한 15권 정도.
2: 아, 뿜뿜 라디오에.
0: 네네.
2: 그럼 15권.
0: 네.
2: 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갓생이라고 예, 두 글자를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15분께 이 갓생의 법칙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갓생의 법칙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청소년이든 부모님이든 뭐 인생 이망을 고민하는 분이든 단 한 가지는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리고 갓생 모드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우리 응원의 한마디까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또 청소년들 우리 청취자분들 정말 인생에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기쁨이 찾아올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롤러코스터를 탈 때 내려갈 때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고 위로 올라갈 때는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 신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없어져야 할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 신호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드 캐리 하시길 바랍니다.
2: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갓생의 법칙 최하진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자, 오늘 인터뷰를 했었던 갓생의 법칙 이 책 여러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5분을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거예요.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갓생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갓생 사세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0: 눈을 뜨면 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제 삶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입에 붙은 듯 아무런 걸림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 문득 은혜로만 살려고 하는 제 자신이 얄미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저런 결단들을 돌아돌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윤현숙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만나는 소망의 기도 샵 0981 우물정 0981로 지금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요, 마산 세광교회 김이룡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도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네,
1: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0: 아멘. 예, 목사님 오랜만에 저는 뵙는데요. 여전히 좋은 건강을 유지하고 계셔서 보기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은혜도 갈구해야 되지만 또 육신의 삶의 문제들, 또 우리 육신의 건강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잘 또 관리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요. 네. 좀 그런 루틴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요?
1: 글쎄요, 그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0: 네.
1: 기도를 했으면 기도엔 그대로 삶의 정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0: 네.
1: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일상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하나님 앞에 계획적으로 이렇게 네.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생활의 패턴들을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1: 운동도 하시고 말씀도 네. 읽으시고
0: 네.
1: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멋진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흘러내릴 텐데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의 형편의 여건의 환경에 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믿음으로 전진

0: 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요, 은혜 때문에 찬양

0: 동방에서 주목기도 했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기도의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2: 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 0981 우물성 0981번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897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올 1월에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후 제가 몸이 너무 아파 3개월 입원하고 5월 4일 퇴원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도 우울증과 불안, 초조가 떠나지 않습니다. 평안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네.
1: 그렇습니다. 그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렇게 소천하고 난 이후에 모든 자녀들의 상실감에 매이기 시작하는데 네. 이런 자리에서 빨리 회복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함께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물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그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897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유로 특별히 평강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어머니가 그립고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 삶의 정황들 속에서 1897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야 될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몸이 아파서 지난 3개월 동안 입원하고 이제 5월 4일 날 퇴원해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우울증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어지며 어떤 것 하나 손에 잡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1897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결단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를 통하여 1897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정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간의 위로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을 통하여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은요. 921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39살 아들이 6월에 결혼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비 아들 부부가 믿음으로 더 잘 다듬어져 거룩한 성도의 가정으로 세워지며 모든 결혼 준비 과정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혼 예식이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네. 축하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요즘 세대들이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이 늦어짐으로 인하여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215님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들 6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아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더 기이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5월달에 잘 준비하여 6월에 결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챙길 것 챙기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통하여 이 가정이 잘 준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흘러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가정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조속한 시간 내에 은약의 소선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로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예, 네, 다음 기도 제목은요. 561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딸 김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슬로바키아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몸에 피부병으로 5월 22일에 2주 동안 휴가를 받아서 조직검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 근무하길 원합니다. 다른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5619님의 딸 김현지님이

0: 외국에서 근무하는 가운데 속에서 피부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치유받고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 일터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로서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시금 일터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길들의 여정들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일할 수 있는 그런 길들도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된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첫째 딸과 사위가 유럽으로 신혼여행 중입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안전한 신혼여행 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0: 감사합니다. 네. 귀한 결혼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서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째 딸과 사위가 신혼여행 중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안전을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이 여행이 단순한 여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뜻을 정하는 여행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섬겨나가야 되며 하나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부모를 섬길 뿐만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는 복된 신혼여행이 되게 하시며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예, 687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딸이 호주에 살고 있는데요. 사위가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잘 회복하여 가정경제와 해외에서의 생활이 어려움 없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예, 치료받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6877님 딸 호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사위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의사쌤의 손길을 통하여 사위가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모든 가정의 형편과 처지와 입장들을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해외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가운데 속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외국에서 생활하는 이 생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더 나타낼 뿐만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도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이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사랑하는 동생 부부가 무리한 대출과 사채로 빚더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동생 내 빚을 80이 다 된 노부모가 같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부부가 무리한 대출로 사채로 어려우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정황들에 찾아온 이 어려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동생 부부의 가정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길들을 열어주옵소서. 동생 부부가 감당이 되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연로한 부모님이 이 빚을 떠안고 고통하고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길들을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실 때 모든 문제가

0: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동생 부부가 일상의 삶에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고침받는 놀라운 일상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특별히 이 사랑하는 부모님, 연로한 가운데 있는 이 부모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가정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서는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괜찮습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로 지금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찬양 듣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 제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계속해서 기도 제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2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난소와 자궁 쪽 치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자 하오니 치료하여 무사히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7226님께서 올려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약의 자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여성 질환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 언약의 자손을 통하여 힘을 얻는 이 7226님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 출산의 복을 다하여 주므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힘써 헌신할 수 있는 7226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치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0: 예, 다음 기도 제목은요, 232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동생이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10년 넘게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동생에게 역사하셔서 우울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크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동생이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와 입장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약을 먹어보기도 하지만 쉽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2327님의 동생 하나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아멘.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2327님의 동생에게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교회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극동방송국을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이 방송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동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우울증으로부터, 하나님 이 질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음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쓰임받는 2327님의 동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0: 다음 기도 제목은요, 326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장암 사기 누나의 회복을 위하여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삶과 생각이 변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제2의 삶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각 가족들이 걱정이 되고 염려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인내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263님께서 주셨습니다. 누나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누나가 대장암 사기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술을 통하여 나음을 입기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 만져주시면

0: 주시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 3263님의 누나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이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하나님께 주신 이 삶들을 살아내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침을 받 하시고 나음을 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누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예, 공사 상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들이 지난주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지금 유럽으로 신혼여행 중인데요. 안전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오늘 비슷한 기도 제목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사 상구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간구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아들이 언약의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다 보니 부모로서 염려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모님의 동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가 이 자녀를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그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이 공사 상구님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가정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녀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라 이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공사 상구님의 이 은약의 자손, 이 아들의 가정이 놀랍게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문들이 열려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신혼여행 중입니다. 하나님, 이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모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시간들을 통하여 이 아들에게, 이 며느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주신 평강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예, 다음 기도 제목은요, 872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일정한 컨디션으로 집안일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기도도 통독도 매일 잘 감당할 힘과 능력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귀한 기도 제목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대로 일상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1: 아멘.
0: 8720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일상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속에서 기도도 통독도 찬송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감당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8720님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예. 267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사랑하는 남편 집사님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편안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고 안전하게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일과 동료들 때문에 어려움 없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남편을 위한 애절한 마음을 담아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2679님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간구하는 소원들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0: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한 육신을 다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안전하게 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낙망하지 아니하도록,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삶의 모든 정황들 가운데 속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어려움과 힘듦들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가 되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편을 통하여 그 사랑하는 직장의 모든 동역자들이, 모든 동료들이 주님을 만나 행복한 일터가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남편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주신 2679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성원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소망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통하여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예, 231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딸 수환이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오르고 폐출혈과 염증이 멈추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오르고 폐출혈과 염증 수치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찌할 바 손을 쓸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딸 수환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모든 아픔과 고통 정황들 가운데 속에서 해결함을 받아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치료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랑하는 딸 수환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예, 며느리 서유리와 8개월 된 손주 홍예준이가 5월 31일 사랑나눔 축제에 초대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합니다. 예배드릴 때에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만나길 기도합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믿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엄마가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031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며느리 서유린인가 8개월 된 손주 홍예준,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눔 축제에 초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결단하여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양육받아 기약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삶의 정황들 가운데 속에서 부모뿐 아니라 이 손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약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예,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마산 세광교회 김일용 목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작의 최상일 PD, 저는 또감사교회 윤현숙 사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 가득한 교회 조성욱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전해주시는 말씀과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의미, 그 정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인간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수많은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어디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가? 성경은 그 모든 문제의 배경이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죄의 배경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을 펼치면 바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치명적인 죄를 범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 쫓김을 받는 내 쫓김을 받는 모습만 언급했지만 사실 창세기 보면 그 범죄한 이후에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계속 멀리하고 두려워하고 숨고 그 다음에 핑계대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미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께 내 쫓김을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을 보면 인생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가정의 문제가 그 안에 표현되어 있고 고통의 문제가 들어오고 일평소 수고하는 경제의 문제가 들어오고 땅에 저주받는 어떤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들어오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문제가 들어오고 결코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수 없는 내세의 문제가 들어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부분들이 그 안에 그냥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한마디로 예,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내용인데 이 모든 저주가 왔던 이유는 예, 범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 때문에 이런 저주의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바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문제 가운데

0: 하셔 있는데 건져낼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특별히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실 그 메시아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올 메시아가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임을 얘기하고 있고 평강의 왕임을 얘기하고 있고 기묘자와 모사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릅니다. 유대교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정도로만 인정합니다.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일 뿐이에요. 위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예수님과 성령에 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에게 관해서 얘기할 때도 그 메시아는 절대로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지 하나님 자체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메시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똑같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도 완전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어떤 신앙생활의 색깔들과 모든 것들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성경은 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함부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건들마다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전체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자의 이 네임을, 이름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썼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물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줬지만 특별히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특별히 세 종류의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줬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 근거를 보겠습니다. 왕에게 기름 부어준 그 근거가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사울의 왕을 세울 때 사울을 왕을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은 어떤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제사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선지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도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 모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즉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셨을까요? 다음 시간에 조금 풀어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복음 가득한 교회 조성욱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848-2326번 복음 가득한 교회나 지역번호 055.

0: 269국의 9810번, 055-269의 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4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5월 19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제2회 경남국제합창제 일정 알려드립니다.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김해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그리고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복음화를 위한 제9회 복된 교회배 통영시 테니스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통영시 생활체육공원 및 시내 전역 테니스 코트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07-1333-3927번 통영 복된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시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배 유소년 풋살 및 줄넘기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진주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350-6124번 다음 세대 지도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에 위치한 베델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엽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베델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55-274-0191번 베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1-303-994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마커스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5115-044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2회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가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현회성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하만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0: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사역과 봉사를 지탱하는 중심축은 단연 40세에서 50세 사이의 중장년층입니다. 하지만 최근 교회의 허리인 이들 세대의 헌신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교회의 역동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무자를 넘어 사역의 주체로 이들을 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한국교회의 핵심 엔진으로 불리는 4050 세대의 교인들. 이들은 다음 세대와 노년 세대를 잇는 가교이자 교회의 각종 봉사와 선교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주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릅니다. 직장 업무와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고 속에 주일마저 일의 연장선이 된 봉사에 지쳐 영적 번아웃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헌신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사역의 효능감입니다. 한국리서치 설문 결과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세대는 60대 이상 남성이 40%에 육박하는 반면 실무를 도맡는 4050 남성은 그 절반 수준인 21%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4050 세대를 단순히 시키는 일을 하는 인력이 아닌 교회의 비전을 함께 설계하는 실질적 동반자로 환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서울 영화교회의 경우 30대에서 50대 집사들로 구성된 사역팀에 프로그램과 공간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해 이들의 전문성을 교회 정책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허리를 다시 세우는 열쇠는 결국 거버넌스의 유연화와 영적인 돌봄에 있습니다. 4050 세대가 단순한 실무자를 넘어 사역의 주체로서 책임감과 보람을 느낄 때 한국교회의 미래 동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 4개 교회가 연합하여 아프리카 나미비아 소수민족을 위한 모국어 성경 기증에 나서 교계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문 성문교회와 수원제일교회, 여수세중앙교회, 그리고 와우리교회는 어제 대한성서공회 수원반포센터에서 나미비아 성경기증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기증은 2019년 미얀마 선교 현장에서 성경 한 권을 받기 위해 하루를 걸어오는 현지인들의 간절함을 목격한 고동훈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뜻을 같이 한 교회들이 연합해 나미비아 헤레로어 성경과 영어 성경 등 총 6,300부를 마련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측은 여러 교회가 연합해 성경 기증의 뜻을 모은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김근영 목사는 말씀의 달콤함을 아프리카 땅과 나누는 이 연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4개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내년 1월 나미비아를 직접 방문해 성경을 전달하며 선교 사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성도 대다수가 여성 사역자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정작 사역 현장에서는 여전히 성차별과 제도적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신교 성도 90%가 여성 교역자의 사역 역량을 신뢰하고 있으며 71%는 담임 목사직 수행에도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담임 목사 78%는 교회 내 여성 교역자에 대한 차별이 실제한다고 응답했습니다.

0: 목사 비중은 8%입니다. 여성 교역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총회와 노회 내 여성 대표 비율 확대와 여성 안수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성별이라는 낡은 잣대를 넘어 은사 중심의 사역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교회가 진행 중인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비즈니스 선교 모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천 세상의빛 동광교회는 최근 탈북민 이은영 씨와 함께 전복요리 전문점인 남북식당을 열었습니다. 황해도 출신으로 전남 강진에서 전복 사업을 하던 이 씨는 매주 6시간을 운전해 부천까지 찾아와 예배를 드릴 만큼 뜨거운 신앙을 지켜왔으며 교회는 이러한 이 씨의 사명에 공감해 식당 공간과 인테리어 비용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남북식당은 수익금의 10%를 북한 선교에 사용하고 주일에는 문을 닫는 등 철저한 신앙 원칙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개업 4개월 만에 11조를 들일 정도의 수익을 기록해 탈북민 자립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류재상 목사는 남북한 사람이 함께 일하고 밥을 먹으며 작은 통일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며 다음 달 파주에 탈북민 쉼터인 DMG 힐하우스를 개관해 통일 선교의 지경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온종일 구름 없는 맑은 하늘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4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15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6분입니다. FB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직장 동료와 함께 찾은 타로 카페를 이용한 2단의 방법입니다.
3: 혜진 씨, 요즘 힘드나?
4: 민석 선배, 그런 거 아니에요.
3: 또 그 박 과장 때문에 그런 거 아이가? 그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라.
4: 그게, 아니에요. 저 말 안 할래요.
3: 오늘 그 퇴근하고 내랑 그 타로 카페라고 있는데 그거 안 갈래? 그 완전 잘 맞춘대.
4: 저 교회 다녀서 그런데 안 가요.
3: 에이 참, 누가 진짜 믿어서 가나? 재미삼아 가는 거야. 그 기분 전환도 할 겸 같이
4: 그래요? 응. 그럼 재미삼아서 그렇게 가볼까요? 네.

0: 민석 선배, 저 타로 카페 처음 와봐요.
1: 분위기 완전 좋지?
0: 네.
2: 자, 이 중에서 마음에 끌리는 카드를 골라보세요.
0: 이거랑 이거랑 이거요.
2: 요즘 마음에 큰 짐이 있으시네.
0: 어떻게 하셨어요?
2: 직장 생활도 힘들고.
0: 우와, 대박.
1: 봐라 봐라 봐라 봐라. 내가 그 잘 맞춘다고 했지?
0: 네네네.
2: 좋게.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네. 맞지요?
0: 네네네.
2: 이럴 때는 영적인 해답이 필요합니다.
1: 야야야야. 네 그 박과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아이가?
0: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진짜로 고민하는 건
2: 혜진님은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세상의 탁한 기운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세요. 저희 카페에서 열리는 아주 특별한 모임이 있습니다. 영혼 정화 기도 모임인데요. 마음이 힘들고 지친 분들을 위해 진정한 치유를 드리는 곳이지요.
0: 아 그래요. 근데요 제가 진짜 힘든 건 있잖아요.
1: 예전에 예전아. 사실 그 내도 기도 모임에서 진짜 위로 많이 받았대. 참된 지혜도 없고 이번 주말에 내랑 같이 가면 니 완전히 힘이 될 기다.
0: 잠깐만요. 선배도 저 기도 모임에 다닌다고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아 알았다. 이제 보니까 인간관계가 어렵니 뭐니 선배가 내 정보 저 타로 보는 분한테 흘린 거 아니에요?
1: 아니다.
0: 그래요? 그럼 저기 타로 보시는 분 네? 제가 진짜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그거 맞춰보세요.
2: 최과장? 그 회사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어쨌든 힘들다고
0: 땡땡땡땡땡 아니거든요. 아니 저는요 요새 물만 먹어도 살이 쪄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타로 카드니 뭐니 아무것도 못 맞추면서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저 그냥 갈래요.
1: 혜진아 그 네가 진짜 물만 먹었는지 생각을 해봐야지. 혜진아
3: 기도 모임 참여를 권유받았을 땐 모임의 소속과 출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드러나는 친절함 뒤에 또 다른 내막이 숨어있을지도 모르니까요.
4: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이 캠페인은
3: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5: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우리가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정말 그 탄탄대로 같은 인생을 사는 시절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사방이 다 꽉 막힌 것 같은 그와 같은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뭐 좌우를 아무리 살펴봐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적도 있죠.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두 가지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더 발버둥 치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 더 힘껏 애를 써서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내어보겠다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이 말하고 더 큰 소리 내고 더 애를 쓰고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반대도 있습니다. 그 반대는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그냥 손을 놓고

0: 무력감에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 길 말고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새로운 제3의 길입니다. 1527년에 비텐베르크,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무서운 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이 흑사병은 너무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이 흑사병이라는 병이 돌면 뭐 가족이고 사람이고 없습니다.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 되고, 설령 자기 가족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장례를 치르다가도 시체 때문에 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족이 죽고 자기 아이가 죽어도 그냥 그대로 버려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시를 떠나고 도망치는데, 당시에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병자들을 돌봤습니다. 자신의 친척들도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아이도 병에 걸리고, 자기 자신도 병들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내고 뭐고 다 위험한 상황.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쓰니까 병이 사라지거나 뭐 돌파구가 보이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나아질 것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삶을 살다가 하루는 어떤 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았던 마틴 루터가 펜을 들어서 시를 한 편 씁니다. 그 시가 지금도 우리 찬송가에 남아있는데요.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이 찬양을 배태시키고 나을 수 있었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6편의 말씀이었어요. 루터는 이 시편을 붙들고 묵상을 하면서 사방이 다 막힌 줄 알았는데 다 막힌 것이 아니고 뚫린 곳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 한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편 46편을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렵다고 말을 하잖아요. 개인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고 막힌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 막힌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결심, 어떤 삶을 결심할 것인가, 그 막힌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은 흔들리지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0: 아멘. 시편 46편 1절은 시인이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이 피난처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하게 위협이 찾아오면 숨을 만한 장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훨씬 더 강력한데요. 어떤 폭풍과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도 충분히 들어가 숨었을 때 견고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요새. 그런 의미가 이제 피난처입니다. 그러니까 요행수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저기에 피해서 어떻게든지 피해보자는 요행수가 아니라 저곳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보호를 받는다. 저곳이야말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켜진 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완전한 요새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난처 뒤에 시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환난 중에 유일한 도움이다 라고 노래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전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먼 곳에서 힘겨운 우리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참고해주고 참견해주는 분이 아니라, 그 환난 중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그 환난 중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와 같은 도움은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죠. 그런데 이 도움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큰 힘과 하나님의 약속을 더 노래했으면 좋겠는데, 2절과 3절 오면은 갑자기 이 고백과는 전혀 다른 이상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엄청난 말씀이 바로 이어져요.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요, 땅이 변한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라는 그 반복되는 단어들이 계속 노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은요,

우뚝 솟아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상징했습니다. 반대로요, 바다는 늘 움직이고 있고 그 깊이를 알수 없었기 때문에 혼동을 상징했고, 어려움을 상징했고, 고난과 죽음을 상징했어요. 우리가 시를 봐도 그렇지만, 산 위에서 죽으리로다 시는 없잖아요. 근데 바다가 우리를 삼키면 우리가 수월에 빠진다라는 그런 시를 보아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은요, 가장 안정적인 안정과 안전의 상징인 산이요, 계속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고요, 혼동의 상징인 바다가요, 그 산을 삼켜버리고 자꾸 위로 올라옵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해요? 1절과 3절을 다 포함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인은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바다에 잠기는 경험을 하고 있고, 제발 저 바다가 내게 안았으면 생각했던 그 바다가 내 인생을 집어삼키는, 말 그대로 사방이 완전 둘러싸인 듯한 경험 속에서 1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누구도 고난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할 때, 신앙을 가진다고 할 때, 내 인생이 너무 평탄한데, 너무 평탄하면 사람이 긴장감이 없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서 인생에 고난 한 자락을 더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평탄하고 평안하다면, 신앙을 가져서 혹시 찾아올지 모르는 하나의 변수조차도 내가 제거하고 싶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고 있는 나조차도 그삶 속에서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뛰노는 것 같은 사방에 우겨싸는 돌발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 갑자기 닥치는 질병을 압니다. 회사에서 겪는 엄청난 어려움들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겪습니다. 좋았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깨어지는 것도 경험하고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사회가 어떤 불안 요소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단단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흔들리지 않은 어떤 다른 것들을 찾아서 떠납니다. 아니면 그렇게 가라앉고 있는 것들을 더 이상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견고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붙잡고 든든히 세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뭐더 안전한 직장을 찾든지, 더 많은 수입을 찾든지, 더 확실한 인간관계나 더 유익한 사람을 찾든지, 더 견고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스스로를 더 다잡든지, 어쨌든 우리만의 흔들리지 않는 산을 자꾸 지키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시인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 산은 없다라고요. 성경을 볼때 구절을 좀 보는 게 필요한데요. 그 2절과 3절 보시면은 같은 말을 교차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2절 보시면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진다. 그럼 3절이 시작하자마자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은 흔들린다. 이게 두 개가 대조되는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요, 혼란이 가끔 생기는 게 아니라 혼란이 있는 것이 당연하며, 산의 무너짐도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와 같은 산과 바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거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1절의 고백을 다시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시인이지만 그 시인은요, 그러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삼켜지지 않는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한 가지를 먼저 선언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어요. 바로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산이요, 하나님만이 요동치지 않는 바다요, 하나님만이 그 바다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셀라라는 말을 조금 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폭풍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했던 이 시인의 고백과 뒤이어서 세상의 이 험난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폭풍과 같은 노래를 한참 썼다가 갑자기 시인이 셀라라고 하면서 끝을 내요. 이 셀라는 사실 정확한 의미가 파악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일종의 음표 속에서 쉼표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시인은요, 지금 그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겨지는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발버둥치며 노래를 하고 고백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십시오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왜 멈추라고 할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정말 흔들리지 않는 주님 그 아픈 앞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산과 바다의 요동 속에서 그 붙잡을 것이 되지 않는 산과 바다를 붙잡겠다고 발버둥치는 조급함에 빠져있진 않은지, 하나님이 길이 아니라 엉뚱한 산 위에 엉뚱한 바다 위에 서있지 않은지 멈추어 서서 이 노래를,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셀라 앞에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혹시 나는 사방의 움켜짐 속에 있으면서 산 위에 흔들리는 산과 흔들리는 바다를 붙잡고 그 위에 서 있진 않습니까?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서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피난처를 내가 붙잡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인생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시각입니다. 두 번째로, 그와 같은 시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흐르는 한 시내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셔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보면, 산문과 달리 운문, 시는 사실 곡조도 있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으로서도 이해하는 것이 이 시를 굉장히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볼 때도 이 사실 꼭 기억해 놓는 게 중요한데요. 시편을 글자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서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은혜가 굉장히 많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3절, 특별히 2절부터 3절을 한번 그림으로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잠깐만 생각해도 난장판이죠. 그런데 4절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갑자기 잔잔한 한 시내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 시내가 지존하신 성소를 흐르는데 그곳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보면 앞에 2절, 3절 그림과 4절 그림이 얼마나 다른지가 느껴지시나요? 앞에서는 산이 바다에 빠지는 거대한 혼돈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세상 평안할 평화로울 수 없는 그런 목가적인 이미지가 한눈앞에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시내가 등장할 때, 특히나 이것이 혼란이라든지 심판과 연이어서 시내가 등장할 때, 그 시내는요, 이제는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지으시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죠. 요한계시록 21장까지, 22장 1절인데 21장까지 모든 심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온 세상이 핏빛으로 물들고 온 세상이 심판의 불에 타오르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는 심판의 두려움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져 갈 때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림입니다. 바깥에는 바다와 산이 솟아오르는 난장판이 벌어지지만 성 안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잔잔한 시내가 흘러요. 바깥은 사방이 막혀있는 인생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성 안에서는 그러한 아우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줄기 생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도다. 산만 바라보고 바다만 바라보는 곳에서는 산이 깔아얹고 바다가 움직일 때마다 혼동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섰을 때에 그곳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돋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은 보통 성경에서 보시면 모든 어둠이 끝날 때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을 보통 의미합니다. 아침에 동틀 무렵인데요, 가장 어두운 시간이 끝나고 첫 빛이 비치는 순간이죠.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 보시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광야로 넘어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야 해요. 그런데 그때에 뒤쪽에서 애굽 사람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한쪽 면이 막혔어요. 그리고 전진해 가야 될 쪽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좌우는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좌, 군사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군대가 아닙니다. 우, 백성들이 모든 양떼와 자녀들을 끌고 와서

0: 기동력이라고 없는 그냥 억압지졸입니다. 완전히 사방이 다 막혀버린 어둠의 상태예요. 그런데 새벽에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셔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먼저 한쪽에 막혀있는 애굽의 길을 막으시고 막혀있는 홍해 물을 여셨어요. 이것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그 성중에,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 있으니 사방이 다 막혀있는 것 같지만 돌파구가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으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도다. 문나라가 떠들고 왁자지껄하고 다 둘러싸고 이제 끝났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너희가 뭘 할 수 있겠냐. 막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그 땅들이 다 녹아서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나라가 떠들어도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침묵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뭐라고 자기의 이론과 논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더라도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에 모두가 침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역으로도 성립을 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다 열린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큰 외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가장 큰 절망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와 같은 돌파구를 내시는 은혜의 시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살아간 이 현실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치 혈이 막히듯이 사방이 꽉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발버둥이 돌파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추진력이 살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내를 이미 흘러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새벽에 이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7절은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또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반복이 되죠. 그리고 또 셀라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이런데도 너, 이런데도 계속 너의 힘을 의지하겠느냐. 여러분, 이 7절 말씀 보시면은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야곱이라고 콕 찍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제일 대표적인 특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법대로 팥죽으로 장자권 사고, 아빠 속여서 장자권 빼앗고, 자기 힘과 자기 수단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사람. 결국 언제 가서 겨우 포기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자기 힘으로 더 이상 뭘 할 수 없게 되니까 그제서야 조금 꺾어지기 시작했던 사람. 야곱의 하나님은요,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 하나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비법 중에 하나는 그분이 일하시도록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편 46편 8절 9절 말씀, 특별히 시작하는 말씀 보시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에 장애물이 서거나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생하면 대체로 우리의 눈은 그 막혀있는 담과 장애물만을 끊임없이 쳐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 시선을 옮기라 해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 내 마음을, 내 눈을 사로잡고 있는 상황, 내가 앞에 가로막혀서 거의 답답함을 느끼는 그 벽만 쳐다보지 말고 내 눈을 이제 그곳에서 떼라라는 거예요. 잠깐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 눈을 돌리니까 어떻습니까? 벽인 줄 알았는데, 무너지지 않는 것만 같은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 활이 꺾이고 창이 끊어지고 수레가 불사라지는 사람의 수단과 방법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았던 이 시편의 기자가 마지막 했던 절정의 고백이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0: 아멘. 가만히 있어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하프루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그냥 멈춰라.

조용히 있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움켜쥐고 있던 손좀 그만 빼고 힘을 빼라. 손을 펴라. 이 이야기예요. 나중에 또 말씀하겠지만, 이게 신약에도 사용돼, 예수님께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말씀이 있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게 무기력하게 그냥 주저앉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는 그 손을 내려놓고 힘을 빼고 그만 붙들고 제발 그 손에 든 것을 하나님께로 좀 옮겨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혹은 무언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과 맞지 않은지 맞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도 어쩌면 필요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큰 지혜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도록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옮겨놓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자신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손을 내려놓는 것. 이게 우리의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력한 회피가 아니에요. 패배도 아닙니다. 가장 큰 능력 위에, 가장 확실한 해답 위에 우리가 올라타는 거예요. 칼빈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그분의 능력 안에서만 안식하게 하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완전한 안식과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은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조그마한 성취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불완전한 그런 성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친밀하신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셨을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예요. 왜 밤새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밤새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위에 겟세마나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 지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계셨거든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신 분으로, 소위 말해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방의 우겨싸임을 그대로 짊어진 채로 겟세마나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어떤 기도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대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대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 마지막 고백. 오늘 말씀대로 10절에 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걸 실현하셨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리고 우리는 이 끝을 압니다. 이 끝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또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로운 열매와 가장 큰 기쁨과 가장 완벽한 즐거움을 이 땅에 결국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손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신앙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과 가장 큰 기쁨이에요.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자꾸 손으로 쥐어야지만, 무엇인가 움켜쥐고 무언가 내가 획득해야지만 그것이 내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손은 가벼워지되 주님의 손에 가득 찰때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방의 움켜짐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져야 될 적용점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생을 찾아올 때이 많은 움켜짐, 그 둘러싸임이 있을 때에 그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진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사방에 막힌 그 자리,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신앙의 진짜 유익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뜻대로 잘 되고 인생이 잘 풀릴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그때를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반대를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인생이란 것은요,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는 현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는 것 같아서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시인이 뭘 깨닫게 된다고요?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인생의 첫 번째 신앙의 기쁨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손에 잡혀 있는 것과 잡히지 않은 것에 따라서 좋았다가 싫었다가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손을 내려놓는 의도적인 훈련이 우리를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0: 지만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것 같을 때, 우리는 늘그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손을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폈다가는 그나마 있는 것도 다 뺏길 것 같아서 더 움켜쥐고 할수 있으면 거기에 하나라도 더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자녀 문제도 그렇죠. 직장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자기 목표와 계획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성취하고 끝까지 움켜집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손을 펴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손을 펴서 제발 하나님께 옮겨서 하나님 됨을 알라라고. 이것은 시인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0: 아멘. 베드로가 말했던 여기서 맡기라. 이 단어가요.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힘겹게 메고 있는 짐을 저 옆에 어깨로 집어던져버려라. 이 뜻입니다. 아예 주님께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짐을 주님께로 옮겨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염려, 너의 막힘, 너의 답답함, 내가 확신하고 있지만 내 양심 가장 끝에서는 아, 이게 맞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묶어서 그냥 주님께로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내려놓음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움켜짐이 아니라 내려놓음이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림이 기쁨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0: 여러분, 저 말씀요. 그냥 아, 내가 주님이 나를 쉬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역으로 뒤집으십시오. 왜 내가 모실까요? 나는 주님을 안 믿어요. 주님이 내 짐을 지어주는 분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쉬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모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 주님 위에 던져놓고 내 손을 펼치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를 우리가 만약에 체득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오늘 나의 말씀입니다.
3: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8-4771 진주 성북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4: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한 오후의 문을 함께 엽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할 때만 해도 하늘이 시커멓고 캄캄했습니다. 비가 막 억수로 쏟아졌었는데 오늘은 영 날씨가 다르네요. 네, 23도 뭐 곧 24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날씨가 하루 사이에 또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도 그렇게 참 쉽게 변합니다. 좋다가 나쁘다가 또 뭐 싫다가 좋다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늘 변하는 우리들, 그런데 늘 변하지 않으시는 한결같은 우리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찬양여행, 또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찬양여행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엽편소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엽편소설. 이 엽편소설이란 말이 어디서 왔나 하고 찾아보니까 나뭇잎 하나에 다 적을 수 있을 만큼 짧은 글, 그걸 엽편소설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하지만 이게 분량이 짧아도 그 안에 어떤 통찰이 있고 여운이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이 엽편소설 좋아하는 분들은 장편소설 못지않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수많은 말보다는 촌철살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한 문장, 짧은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 누군가를 만나 던지는 짧은 인사말 한마디, 또 여러분 누군가 온갖 SNS를 통해 여러분이 소통하며 만나는 분들에게 격려의 문자 하나,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오늘 아직 못 해보셨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담아 짧지만 진심 어린 한 문장 여러분 한번 보내보시면 어떠실까요? 커다란 위로, 그래서 마음이 열리는 새로운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 단어는 축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축복의 말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시고 나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시길 원하신다면 오늘은 축복 이렇게 두 글자 문자로 참여하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축복이라고 참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첫 곡, 축복송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이 붙기도 했는데, 축복하는,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복주시는 분이시지 동의가 되는 옹기장의 찬양으로 우리 첫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제 단어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축복이라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오프닝 하면서도 짧은 한 문장 그것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라는 것 함께 나누었잖아요. 저는 어제 저녁에 밤 늦게까지 한 선교사님 가정하고 교제하며 또 오랜만에 만나 회포도 풀고 함께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잘 들어간지 궁금했는데 그 아침에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저에게 그냥 미소 짓게 만드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저와 제 아내 둘을 향해 두 분 참 보기 좋으세요. 한 문장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그냥 이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봐주는구나.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제가 거기에다 답을 이런 거 잘 못 견뎌 하고 여러분들 가끔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못 견뎌서 그래서 우린 쇼윈도 부부입니다. 이렇게 답을 보내려다 참았습니다. 이거 그냥 받아들이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남겼는데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나도 이런 축복의 말을 좀 나눠주고 싶다.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분에게 여러분 또 사연을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큰 다리 같은데 보면 이 시멘트로 만든 건물들은 그 사이에 그 유격을 주잖아요. 그게 뭐 신축 조인트라고도 하던데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우니까 여름엔 팽창 늘어나고 겨울엔 수축 줄어드니까 그런 안전사고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합니다. 여유 있게 건물도 짓고 또 건축물도 만든다는 얘기겠죠. 우리의 삶에 이런 여유가 있어야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이런 말 전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문자로 한번 남겨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축복이 주제 단어인데요. 축복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또 축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 꼭 뭐 축복이 아니어도 괜찮겠죠? 네, 예원자매님이 저희한테 저에게 좀 전에 제가 나눴던 말을 받아서 잘 어울리신다고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꾸 웃네 내가. 예, 이런 말 듣고 싶었었나 봐요. 네, 오늘 축복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축복. 또 혹시 듣고 싶은 찬양, 들려주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찬양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문자 참여하고 계세요. 8720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제가 꼭 되길 소망합니다. 축복. 예, 축복과 은혜, 사랑, 축복의 사람 되길 원한다고 주영 대리님도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9507님도 오늘은 철원 가셨다고. 야, 멀리 가셨다. 여기선 훨씬 더 멀죠. 네, 산행 준비하신다고 따님과 함께 예 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축복합니다. 네, 9277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 1350님 어플로 들어오셔서 축복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은 축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영어 찬송으로 들어보시겠어요?

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네, 영어 찬송을 함께 듣고 오셨고요. 마라나타 뮤직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축복 또 축복의 말을 함께 나눠봅시다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여백의 미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백, 뭔가 좀 비워두는 것이 그게 그림을 더 아름답게 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게 한국적인 그림들의 여백의 미가 있다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모든 그림이 대부분 그렇다고 또 전공하신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주인공이 되는 어떤 인물, 예를 들어 인물화에 누군가를 그릴 때 주인공 주변을 막 빽빽하게 채우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일수록 초보자는 거길 뭘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그림의 전문가들, 잘 그리는 분들은 주인공의 존재감이 딱 드러나도록 더 다른 것들을 거기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림의 숨통을 좀 트이게 해주는 뭐 이런 거란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좀 숨통이 트이게 하는 어떤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나를 향해 해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일 것 같아요. 2679님이 이 시간에도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야, 이 고백을 그 사랑하는 남편께서 들으신다면 얼마나 힘이 나실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참 힘이 나실 것 같아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우리 모두 이렇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문자로 좀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축복 혹은 축복의 말 여러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들려주고 싶은 찬양도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2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야곱의 축복. 오늘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분들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계십니다. 찬양령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또 문자 한번 남겨보시죠. 특별히 오늘은 누군가를 좀 축복하는 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말 한번 나눠보시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계시거든요. 오늘의 주제 단어는 축복이고요. 또 여러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위로와 격려와 따뜻한 사랑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548님이 내 딸 하트, 이 하트가 중요할 것 같은데, 내 딸 오늘도 진료하느라 수고 많아.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사랑하고 축복한다 하고 따님을 향해 사랑과 위로와 문자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진료하느라고 수고 많아.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예,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나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도 제 딸이 그 사진이라고 하나 보여주는데 월식 사진이라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달을 지구의 그림자가 가리는 건데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있대요.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완전히 가려도 빛을 다 차단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붉은색 파장만 지구까지 온대요. 그래서 그 월식 때는 빨갛게 보이는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캄캄한 것 같은 진짜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인생의 순간들을 보내게 될 때가 있죠. 누군가 또 그런 시간을 우리 주변에서 보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식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완전한 캄캄함, 완전한 흑암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어둠, 그 속에도 빛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완벽하게 흑암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죠. 어두울 순 있어요. 그렇지만 붉은 달처럼 희미하게라도 우리 삶을 비춰주는 은혜의 빛, 그런데 그걸 점점 밝게 만드는 것, 그게 뭘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저는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따뜻한 사랑의 고백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담아 여러분 축복의 이야기를 좀 남겨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2744님이 우리 방송에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시온아빠 요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데 지치지 말고 힘내요. 올해 우리 결혼 10주년인데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가정 됩시다.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주 달달한 고백을 2744님 남겨주셨어요. 사랑이 듬뿍 담겨 있네요. 이 고백 하나가 어둠을 밝힐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둠을 밝히게 될 것 여러분 기대하시죠.

여러분 지금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의 찬양여행과 함께하고

네, 조수아 자매님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오늘 우리가 함께 문자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눠봅시다 하고 벌써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8076님이 남겨주신 사연 제가 한번 나눌게요. 병원에 입원 중인 박명숙님, 오늘 병상 세례 받기 위해 목사님 모시고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예. 이 걸음이 너무

귀하세요? 병상 세례를 받기 위해 아마 병이 또 상황이 어떠신 모르겠지만 위중하실 수도 있고 그런 박명숙 님이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례받는 그런 날이신 거잖아요. 주의 크신 권능과 구원의 은총이 병실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이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고백이 보내주신 8076님과 또 박명숙님 사이에 관계를 규정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명숙이의 완전한 주인 되신. 네, 너무 친밀한 관계이신가 봐요. 예수님과 천국까지 기쁨으로 걸어가는 소망의 천국길이 되게 하옵소서. 네, 그렇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온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박명숙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천국까지 기쁨으로 걸어가는 소망의 천국길 되시길 저도 기도하고요.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잠깐이라도 이 병실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가 애써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단 말씀이잖아요. 네가 열심히 살아서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증명하지 않아도 돼.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그래서 투정도 부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우리끼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서로 고백하고 알려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또 밖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또 딸에게 또 결혼 10주년에 남편에게 했던 고백들 그 달달한 고백들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어둠을 깨트리고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는 고백이 되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가 했던 이 고백이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심금을 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행하게 되는 표현 고백이길 원합니다. 아까 박명숙님은 뇌성마비 장애인이시래요. 병원에서만 살고 계시는. 아, 그렇군요. 네, 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영혼이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특별한 날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수 있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오늘 또 병원에서 일어난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해 봅니다.

네, 찬송가 487장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저는 인상적인 가사가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 들려주십시오. 기적이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호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사랑의 특징은 뭘까요? 남의 것도 내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쇼핑 가면요. 이렇게 특별히 어렸을 때 마트 가면 다 내 거래. 이거 내 거야. 막 이것도 내 거야. 막 이렇게 해요. 너 거 아니야. 너 계산 안 했어. 너 난 너 거 이거 안 사줄 거야. 해도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막 이렇게. 심지어 다른 사람이 카트를 몰고 가는데 그것도 내 막 보면 막 이거 내 거야. 막 이러면 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 없죠. 그냥 다 내 기준에 그것이 내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다 내 거예요. 어린아이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되게 어때요? 다 나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볼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의 사랑은 대부분 이제 어떤 책임과 대가를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노래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아세요? 아무튼 중요한 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짜장면 왜 싫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짬뽕을 좋아해서요? 아니에요. 그 말 앞에 분명히 뭔가 듣는 게 있었겠죠. 엄마 배불러. 엄마 괜찮아. 엄마 배불러. 엄마 짜장면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러분, 그 어린아이는 그거 모릅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제 조금 그 어른이 돼보니까요. 그 마음을 조금 알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으면 동생 것도 뺏고 자기가 좋으면 아빠 것도 내 거라고 하고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의 사랑이 그래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의 사랑으로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또 그 어린아이의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어린아이의 그 아직 성장되지 않은 그 미숙함 가운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뭐다 뭐다 뭐다 뭐다 해서 올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영역에서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내가 미성숙한 가운데 내가 여전히 그 어린아이를 버리진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랑이 어떻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 그 조언이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자신의 기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의 아픔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생각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계속 내 안에서 해석하고 이랬을 거야라고 계속 추측만 할 뿐이지 그 관계는 더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해보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 저희 아내한테 고마워,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해. 나도 깜짝 놀랐는데 내가 죽을 때가 됐나? 왜 이렇게 요즘 왜 이렇게 많이 하지? 그냥 진짜 자면서도 이렇게 잠꼬대로 여보 미안해, 여보 고마워, 여보 사랑해 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 말을 왜 많이 하냐면 제가 요즘에 서울로 공부하러 가거든요. 성경 공부하러. 하루에 한 8시간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하루에 이 차를 8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느끼냐면 저희 아내도 작년까지만 해도 2년 동안 포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공부할 때는 사실 그 아내에 그렇게 뭐 큰 걸 못 느꼈어. 그냥 뭐 열심히 왔다 갔다 너무 즐겁게 가니까 막 너무 행복하게 가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제가 제 아내처럼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 제가 가보니까 야 진짜 피곤했겠다. 근데 집에 와서 아이들도 돌보고 나 밥도 차려주고 매일같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섬겼단 말이야? 어때요? 막 그 마음이 완전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보 너무 고마워. 너무 미안해. 그리고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0: 사천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늘 반주를 해주러 이제 이렇게 함께 오는데 이 친구들이 사천 용현에서 살아요. 근데 그 제가 예전에 제가 용현 쪽에서 사역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때만 생각했으니까 뭐 오는 거 별로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퇴근 시간에 한번 왔거든요. 퇴근 시간 때 용현에서 여기 진주까지 오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와, 이 힘든 길을 왔다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너무 힘들었겠는데? 왜냐면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차는 막히지, 그 분주함 가운데 와서 늘 밝은 모습으로 그래도 와도 그 예배를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언제 느껴지냐면 내가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안 느껴져. 언제요? 내가 그 자리에 서 봤을 때.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경험해 봤을 때 많은 말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섬겼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섬겼구나. 그런 마음으로 날 사랑했구나를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귀에 딱지가 않게.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내삶 가운데 그 하나님 사랑을 못 느낄까요?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하신 자리 가운데 서보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너가 부모를 이렇게 공경해라, 너가 이런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생각은 해봤겠죠. 그래, 뭐 말씀 들 때, 그래, 뭐 그렇게 살면 좋겠지. 맞아, 그게 사랑이야. 하지만 그것이 여기서 끝나고 저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나를 어떻게 정말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말씀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두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 그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시작할 때, 누구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는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드러내고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서로를 잘 보세요. 잘 봤어요? 너무 어색하죠? 너무 어색해. 나 처음 보는데 어떡해. 막, 근데 그건 괜찮아. 원수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우, 막 이제 꼴 보기 싫어. 아우, 나 너무 힘들어 진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예. 네.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너무 힘든 사람들. 근데 그때 뭘 아는 줄 알아요? 사랑은요, 받을 때 배우는 것보다 줄 때, 내가 나눌 때더 많은 사랑을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 사랑 받았다면 나도 그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것이.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8329-7772번, 010-8329-7772번 진주 함께하는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동서남북교회 한의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2: 탈북민 2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자하시고 선하셔서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탈북의 아픔과 고난의 역경 중에서도 2세의 선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삭처럼 부모님의 위로와 웃음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삼국에서 태어나 중도 입국한 자녀들이 어느 장벽으로 인하여 부모님과 친구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외롭습니다. 자녀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학교 공부와 친구 사귀는 것이 어려워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살며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 많아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탈북민 2세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진로를 염려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멘토들을 만나 가치 있는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생활이 안정이 되고 꿈을 꾸며 살게 하옵소서.

0: 없어서 그리하여 탈북민들의 가정이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나의 아픔만 보고 말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달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정 천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동서남북교회 한이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우리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

0: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역사를 이어간 사람들 제3화 이름의 무게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밝히며 살아가던 선교사들 언더우드 선교사 가정에도 2세가 태어난다. 아펜젤러와 함께 조선 땅을 밟은 지 5년 만이었다. 언더우드,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들의 이름 또한 언더우드가 된다. 20대 청년이 된 그는 언더우드라는 이름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1: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렇게 다시 뵙네요. 와, 점점 아버지를 똑같이 닮아가시네요.
2: 그렇죠. 보시는 분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혹시 아버지 어디 계신지 아세요?
1: 아유, 어찌나 고집인지 요즘엔 통 몸도 안 좋으신데 쉬시라고 그렇게 말려도 오늘도 교회 가셨어요.
2: 아, 역시 아버지 여전하시네요.
1: 그런데 웃을 일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오죽하면 사모님 간병하다가 병이 났을까. 아드님이 제발 쉬엄쉬엄 하시라고 말 좀 해주세요.
2: 과연 제 말을 들으실까요?
1: 그것도 그러네요. 스크레톤 목사님이 찾아와서 무리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아휴, 저러다가 쓰러지실까봐 걱정이에요.
2: 제가 한번 잘 말씀드려볼게요.
1: 아니 그나저나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얼굴이며 목소리며 이렇게 든든한 아드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으니 얼마나 좋으실까.
2: 예? 아.
0: 언더우드는 어색하게 웃는다. 이어받았다라는 말이 어깨를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무겁게만 느껴진다.
3: 이거 보세요. 이게 아버님이 작업하시고 계신 성경 번역본입니다. 아직 완성 전이고요.
2: 예?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요?
3: 예.
2: 시작한 지 꽤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3: 그게 건강 때문에 여러 번 중단했었거든요.
2: 아.
3: 지금도 신경 쓸 일이 너무 많고 해서 번역 작업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아드님께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2: 제가요?
3: 예.
2: 아버지가 하시던 번역 작업을요?
3: 예.
2: 저보다는 적합한 분이 더 계실 텐데.
3: 아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딱이죠. 아니, 보십시오. 여기 이수정, 로스 역본, 그리고 다른 초기 번역본들이 다 달라서 이걸 통일시키는 중인데 다른 사람이 맡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 제가 아버지와 생각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3: 선교사님, 이건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명이라고요.
2: 아, 네.
0: 언더우드는 원고를 잡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원고 위에 쓰여진 아버지의 이름이 또렷이 보인다. 시간이 지나 빛바랜 갈색 종이 위에 쓰여진 언더우드. 그의 눈길이 오래도록 머문다.
2: 죄송해요.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일이에요. 다른 분을 좀 찾아봐 주세요.
3: 선교사님, 이건...
2: 장로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할 자신이 없어요.
4: 언더우드, 방금 장...

0: 노님 다녀가셨어. 한번더 생각해주면 좋겠다는구나.
1: 왜꼭 저야만 해요? 아들이라서요? 아버지가 하신 모든 일을 왜꼭 제가 이어서 짊어져야 하냐고요?
0: 아니, 꼭 하라는 강요는 아니야.
1: 전제 삶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0: 아들의 떨리는 숨결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랜 시간 꺼내지 못했던 진심과 마주한다.
1: 아들, 아버지와 똑같을 필요 없어. 우선 너만의 길을 찾는 게 먼저인 것 같다.
2: 조선 땅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제 앞길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건요, 미국인인데 미국에 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언제 조선에 돌아가냐고 해요. 어머니, 저는 미국인이에요, 조선인이에요?
0: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한다.
1: 글쎄, 어쩌면 넌 둘 다일지도 모르지. 그래서 더 복잡한 길을 가게 된 걸지도 모르겠다.
2: 이 모든 게 다 취미예요. 국적이 없는 것도, 이름이 언더우드인 것도, 이건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1: 당연해. 넌 아직 젊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야 할 나이니까 너만의 선택과 너만의 길을 찾아가야 돼. 하지만 그 길 위에 아버지의 흔적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넌 그 위에 너만의 발자국을 남기면 되잖아.
0: 언더우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인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은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2: 네, 맞아요. 나만의 길.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3: 선교사님, 오늘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에 하신 대표기도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니, 어쩜 그렇게 조선말을 잘하세요?
4: 저 이래 보여도 조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3: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선교사님들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4: 어떤 게요?
3: 그냥 조선 사람 같아요.
4: 아.
3: 그래서 신기해요. 유창한 말로 기도하시는데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아, 나를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선교사님도 이렇게 보내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4: 제가 더 감사하네요.
0: 한 자매의 고백으로 언더우드의 생각은 더욱 깊어진다.
1: 잠깐 얘기 좀 할까? 괜찮니?
2: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1: 어제 너랑 얘기하고 나서 이게 갑자기 생각났어.
2: 이게 뭐예요?
1: 네가 태어났을 때 네 아빠가 쓴 메모야. 서재에서 발견했는데 나중에 크면 너 보여주려고 간직해놨었어.
0: 조용히 언더우드는 쪽지를 읽어내려간다.
5: 여보, 이 아이는 우리 가정의 큰 축복이지만 조선에게도 선물과 같은 아이가 될 겁니다. 분명 겉모습은 우리와 같겠지만 나와 다르게 느끼고 생각하고 성장할 겁니다. 그 다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부족해 품지 못하는 조선의 마음과 언어와 문화를 이 아이는 온전히 품을 수 있을까? 이날 이곳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작은 생명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0: 투박한 필체로 써내려간 아버지의 생각들. 아버지의 기도와 고민은 현재 아들의 기도와 고민과 닮아 있었다.
4: 아버지도 고민이 많으셨네요.
1: 당연히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당연히 아버지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단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널 이끄시고 일하실 것을 믿으니까.
4: 그래서 제가 뉴욕에 갔을 때 꼭 신학이 아니어도 다 괜찮다고 하셨었군요.
1: 너만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었어.
4: 그런데 결국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고요.
1: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에 어찌나 놀랐던지 기쁘면서도 걱정도 됐지.

이제 알겠어요. 이 부담감이 아버지의 이름 때문이 아닌걸요. 맞아요. 두 분은 제가 다른 선택을 해도 존중해 주셨을 거예요. 이 부담감은 언더우드 이름의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제 삶의 무게였어요.

F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역사를 이어간 사람들 제3화 이름의 무게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한권, 최은, 송명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창원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문기태 원로 목사님께서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7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머니가 다른 모두 배다른 형들입니다. 야곱이 늙음하게 얻은 아들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늘 곁에 끼고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형들은 그런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몹시 미워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요셉에게 다정하게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한마디라도 어버이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 잘못이죠. 그런데 사실은 편애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입장에서는. 왜요? 요셉은 어머니가 없잖아요. 다른 모든 아들들은 어머니가 있어서 누가 때리면 가서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어머니 치마폭에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이르고 어머니가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근데 요셉은 어머니가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라도 방패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아버지라도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그걸 이해하지 않아요. 요셉이 17살에 팔려간 걸 보면은 그 형들은 전부 20대 그리고 30대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이 났어야 될 나이인데 아버지를 이해하는 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 내가 내 입장에서만 보니까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동생이 미운 거예요. 말 한마디도 다정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했다면 그래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요셉한테 잘해주세요. 요셉 불쌍한데 아버지라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죠.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본 야곱의 마음 찢어졌을 것 같아요. 야곱이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 계산법으로는 100세가 넘었을 수도 있어요. 야곱이 130세 바로 앞에 서잖아요. 그때 요셉의 나이는 30세 정도, 30세를 넘기고 거기서 총리 생활을 한 10년 해도 40세, 거기서 90에 130에서 90을 빼면 40을 빼면 9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10여 세가 됐을 때 100세를 넘길 그럴 나이가 아니겠어요? 그 늙은 노인, 늙은 부모, 그 늙은 나이에 얻은 그 아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형들이에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요. 우리가 부모의 입장을 조금 이해하려고 힘써보자고요. 이해가 안 돼도 그 입장이 서보는 거예요. 섭섭한 부분이 있어도 또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한 부분이 있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우리가 조금만 애쓴다면 그것 이상의 효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자녀에게 또 더욱더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좋은 부모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그래서 형들이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고 화를 냅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요셉이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고 말을 합니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일제히 절을 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요셉을 또 꾸짖습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물론 아버지는 형들의 눈치를 본 것 같아요. 형들을 의식하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 주는 사람, 나의 방패막이 되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형들도 없었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도 나를 야단치고 있어요. 꿈이 없었다면 요셉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하나같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형이 없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밥이 목구멍이 잘 넘어가지 않잖아요. 잠이 오질 않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아직 요셉이 어린데 형들 10명이 한꺼번에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형들은 장성한 청년이고 힘도 셉니다. 요셉은 아직 어립니다. 어린입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현실에서는 늘 형들에게 눌려 지내는데 꿈에서는 형들이 모두 둘러서서 자신에게 저를 꿈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잠이 깼지만은 꿈이 생생합니다.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참 좋은 꿈 꾸었구나. 너 참 대단하다. 앞으로 너는 크게 될 놈이야. 이렇게 말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냉랭한 거예요. 오히려 빈정거립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그리고 지금까지도 미워했는데 더욱더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또 다른 꿈을 꾸게 하시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을 하는 꿈입니다. 요셉이 신이 나서 또 꿈 이야기를 하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어요.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움을 받고 외로움에 시달리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꿈 이야기를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비아냥대고 꿈을 말하는 그를 꾸짖습니다. 꿈을 포기하도록 꿈을 부정합니다. 크고 아름다운 꿈을 품었던 사람들이 점차로 꿈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과 비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크고 아름다운 그 꿈을 끝까지 붙잡고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의 반응을 무시해야 합니다. 누가 비웃어도, 누가 비난해도, 누가 조롱해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꿈을 붙잡아야 합니다. 꿈 얘기를 하면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나도 자다가 어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시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잠을 열심히 자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꾼 꿈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사단에게 속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미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 성경의 인물들이 살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건 뭐냐면 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에 이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한 가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 많이 자고 잠자다가 꾸는 그 꿈을 붙잡고 아, 나 꿈꿨다 꿈이 있다 이렇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됩니까? 좀 전에 얘기했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셉의 꿈을 여러분 붙잡으면 요셉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꿈을 붙잡으면 다니엘처럼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시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스타일을 많이 해요. 성경의 인물과 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묵상을 해요. 내가 다윗도 되고요 내가 아브라함도 되고요 내가 이렇게 성경 속의 인물처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어땠을까? 요셉이 이런 구박을 받고 이런 미움을 당할 때 어떤 기분일까? 내가 막 대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설교하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면서 꿈을 꾸는 것처럼 행복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런 큰 꿈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셔요. 도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행복해지잖아요. 아멘입니까? 설교를 들으면 막 세상의 모든 고통과 이 염려와 이런 게 있고 막 내가 다윗이 되고 요셉이 되고 막 아브라함이 돼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헌신해야지 막 이렇게 밀려올 때 믿음으로 결심하고 이러면 행복해지거든요. 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차가운 현실이 우리를 딱 마주해요. 인간과 관계의 갈등이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딱 나타나고요. 또 가정의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직장의 심각한 어려움, 뭐 이 사업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딱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환경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꿈 깨 빨리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꿈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냉담한 반응, 빈정거리는 말들,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좋은 꿈을 꾸며 기분이 좋다 해도 순식간에 꿈이 팍 깨는 그런 느낌이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다시 주일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해요. 그럼 꿈이 막 우리 안에 밀려옵니다. 꿈을 붙잡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꿈을 품을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꿈에서 깨어나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꿈 깨와 꿈 꿔가 반복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꿈을 꾸라고 큰 꿈을 누가 우리에게 안겨줍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꿈을 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꿈을 깨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마귀도 속삭입니다. 꿈 깨. 니까지 깨 뭘 한다고? 너는 또 실패할 거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좋습니까? 어떤 말을 들어야 됩니까? 꿈 깨입니까? 꿈 꿔입니까? 꿈 꿔요. 꿈 깨가 아니고 꿈 꿔. 네. 꿈 깨.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셔요. 그리고 꿈을 꿔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꿈 깨지 말고 꿈 꾸자. 계속 꿈 꾸어야 돼요. 꿈 깨면 안 돼요. 꿈이 없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꿈을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끝까지 붙잡아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을 끝까지 붙잡아야 꿈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꿈을 꿉니다. 그런데 끝까지 꿈을 붙잡는 사람은 몹시 드뭅니다. 왜? 꿈을 꾼다고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무엇보다도 마귀가 우리의 꿈을 계속 빼앗아가려고 덤벼듭니다. 속삭입니다. 꿈을 붙잡으려면 꿈을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말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잊혀진 꿈은 마귀에게 도둑맞은 거예요. 꿈을 도둑맞은 거예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는 최선의 방법은요. 말하는 거예요. 계속 떠드는 거예요. 공부하면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떠들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하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누군가를 가르치면요. 안 잊어버려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 삶 공부반 쭉 하는데 공부반 강사로 헌신한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 간증이 뭡니까? 내가 배울 때는 이렇게 은혜를 못 받았는데 가르치고 나니까 내가 더 은혜를 받더라. 자꾸 말을 하면요. 듣고만 있는 것보다 훨씬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에 은혜 받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가서

다른 사람에게 들은 받은 은혜를 떠드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오래가요. 근데 가만히 듣고 은혜 받고 아 오늘 은혜 받았다 아멘 그러고 그러면 금방 마귀가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들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요셉이 꿈을 꾸고 꿈 내용을 형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게 뭐였어요? 비난, 책망. 이 정도 되면 어떤 결심이 생깁니까? 내가 다시는 말 안 해봐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입국 다물고 말 안 할 거야. 너하고는 말 안 해. 이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그러던데. 근데 요셉이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한번 당했는데 손해볼 꿈 얘기하면 손해볼 게 뻔한데 근데 또 꿈꾸고 또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요셉이 건망증이 심해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꿈을 붙잡으려고 꿈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꿈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그걸 알면서도 돌아올 반응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또 얘기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해요. 복음을 말하지 않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래요? 손해봤거든요. 예수 믿자고 내가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다고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친구가 돌아오는 반응이 아우 고맙다 귀한 건 얘기해줘서 나도 예수 믿을게 이렇게 나옵니까? 대부분 안 그래요. 90% 이상은 나한테 다시 그 얘기하려면 나한테 오지 마 뭐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친구 끊는 사람도 있어요.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다시는 전도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복음 전하나 봐라. 나 안 할 거야. 목사님 아무리 설교해도 난 복음 안 전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푼수같이 계속 복음 전하는 사람이 수지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들은 그 사람도 은혜지만은 그 사람보다 내가 사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지금 요셉이 지금 그렇게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평생 꿈을 붙잡고 살 수 있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팔려가면서도 꿈을 놓지 않아요. 꿈을 붙잡습니다. 내 현실이 노예가 돼서 쇠고랑에 묶여가지고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니까 다른 노예와 달라요. 그러니까 눈여겨보고요. 맡겨보니까 요셉이 맡으면 뭘 맡아도 다른 거예요.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요셉에게 청지기, 집안의 모든 재산 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맡기는 거예요. 창고 열쇠도 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왜? 요셉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요. 그런데도 꿈을 놓지 않아요. 감옥에서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도 여전히 꿈을 붙잡고 있어요. 요셉이 꿈을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어떤 유혹을 받아도 그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한결같이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었어요.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이 꿈을 일찍 포기했다면 그는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당했는데 견뎌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형들이 잡아 죽이려고 구덩이에다가 빠뜨리고 노예를 팔아먹고 세상에 그런 나쁜 형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와 동생과 생이별을 하고 낯설고 문서른 곳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가서 그 살아갈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답답했겠어요. 근데 꿈이 있으니까요. 꿈을 품고 있으니까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왜 인생을 포기합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없기 때문에. 더 환경은 좋아졌지만 기회는 더 많지만 꿈이 없으니까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려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 없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요셉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요셉은 그 꿈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누구보다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어도 계속 꿈을 말하고 꿈을 굳건하게 붙잡아서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꿈을 붙잡으면 모두에게 축복이 됩니다. 요셉의 꿈 내용이 무엇입니까?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내용입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절을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절을 받는 사람이 좋습니까? 절 받고 싶죠? 우리 어릴 때 보면요, 그렇게 장난을 많이 했어요. 야, 너 그 앞에 옷 앞에 뭐 묻었다 그러면 어디 어디? 아, 너 나한테 절했어. 내가 절 받아서 기분 좋다. 엠, 그렇죠. 예, 절 받으려고, 절 받으려고. 그런데요, 절 받는 위치에 있는 요셉, 그리고 절하는 위치에 있는 형들, 그 형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막 요셉을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요셉만 좋았을까요? 형들도 좋았어요. 형들도 좋게 되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이집트 총리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 꿈을 성취하지 않았으면 형들과 그의 가족들은 전부 그 대흉년 속에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굶어 죽을 처지인데 요셉 덕을 본 거예요. 단단히 보게 된 거예요. 요셉이 형들뿐 아니에요. 수천만 명, 이 7년 대흉년 가운데 이집트, 고대 이집트 문명권에 있는 수천만 명의 수천만 명이 요셉 덕을 보고 살아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그가 지도자가 돼서 많은 이들에게 절을 받는 것이지만 실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꿈입니다. 요셉이 꿈을 붙잡고 살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감옥의 간수장과 죄수들이 모두 함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감옥이 평안해지고 그 안에 있는 시종장이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니까 근심이 거두어지고 복직이 됩니다. 심지어는 그 큰 땅 이집트의 바로 이집트의 왕까지도 요셉을 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꿈을 주셔요. 지도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지도자는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리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위대하게 되고 싶으세요? 섬기라고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위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가정에, 직장과 사회에 섬기는 지도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힘없는 이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약자를 갖다가 갑질해가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세도를 부리는 그런 지도자는 많지만 요셉처럼 섬기는 지도자는 드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모두 요셉처럼 지도자가 되는 꿈을 붙잡고 살아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해 보셨어요? 주님, 제가 요셉처럼 지도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주님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를 은퇴하고 김광영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된 후에 교회가 젊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리더십의 세대교체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 안에 젊은 분들이 더 많아지고 성도들이 더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교회가 젊어지려면 평신도 지도자들도 세대교체가 돼야 돼요.

0: 어느 사회에 보니까 운영위원들이 전부 60대가 대부분이에요. 50대, 40대, 30대도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왔는데 30대 젊은 부부가 왔어요. 근데 내가 누구를 모델을 삼을 거냐? 담임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거리가 있다고요. 근데 교회 장로님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으면 나하고는 달라.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젊은 장로님이 세워지고 안수집사님이 세워져서 아, 나도 저분처럼 가정생활을 해야지. 저분처럼 교회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교회 운영위원회에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청빙위원회를 세울 때는 모든 세대가 다 어우러져서 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목연수로 할 때에도 말이죠. 모든 다른 젊은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어우러져서 역할을 맡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처음 해보는 거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도 그런 꿈을 꾸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은요. 아, 기도하고 용기 있게 후보를 수락해야 돼요. 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아 막상 우리가 이 사무 처리에서 표가 안 나오면 떨어지잖아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왜 주님 앞에 나 꿈을 꾸고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근데 아예 내가 그냥 그런 꿈도 안 꾸고 아예 사퇴해버리고 아예 그냥 안 하겠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정말 어떤 젊은 분들의 입장도 대변해주고 나이 드신 분들의 입장도 대변해주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고 이런 교회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가 되는 꿈을 우리 모두 함께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꿈을 붙잡고 기도하며 꿈을 방해하는 세상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맞서 싸우고 그리고 정말 모두가 바라보면서 너무 보기에 아름답다. 우리 주님께서 또 보기에 좋다 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6-3600번 창원 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혹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 극동방송을 어디서 듣고 계실까? 이 봄날, 가정의 달 5월에 자, 어디서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지,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지금 현재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프로그램에서 방학이라고 두 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 어제 못해가지고요, 오늘 보물 퀴즈를 하려고 합니다. 보물 퀴즈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문자 또 앱 메시지 보낼 준비해 주십시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새깨라 보물 퀴즈,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꽁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꽁트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귀 쫑긋 하시고요, 준비해 주십시오.

0: 트랜스포머
1: 캐시! 우와!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우리 방학생들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 방학생들 또 무교생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요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정답을 보내시면 제가 추첨해가지고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아유 그 마이크 괜찮는지 모르겠는데
2: 아 찢어졌어요.
0: 찢어졌습니까?
2: 예예예. 예.
0: 자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로 전영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우리 귀 괜찮습니까?
3: 아 고막이 터질 것 같아요.
0: 자 개복교회 우리 고현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그 꽁트 퀴즈 해가지고
4: 네
0: 우리가 이제 했잖아요. 주위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잘 들었다고 하시던가요?
4: 이번 주일에 네. 예배를 드리는데 네. 우리 집사님들이 다 오셔서 예. 너무 재밌다.
0: 아 너무 재밌다.
4: 너무 재밌다. 너무 잘 들었다.
0: 예. 예. 그래서
4: 주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예. 많이 청취해주고 계십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는 예. 우리 집사님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2: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0: 예. 오늘 목사님은 첫 연기 도전. 첫 연기 도전인데 여러분 참. 귀엽게 귀엽게
2: 예, 걸음마입니다 걸음마
0: 귀엽게 잘 봐주시고요.
2: 예.
0: 마이크 박살난 거 아닌가 하고
2: 아 제가 8417번이 좀 뛰었어요 이렇게 예. 좀 뛰었어요.
0: 아 목사님 저희 방송국 마이크 좀 비쌉니다.
2: 조심해 뛰었어요.
0: 조심해 주십시오.
2: 예예예.
0: 8845번님도 깜짝 놀랐다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보물 퀴즈 오늘도 좀 이렇게 꽁트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귀 쫑긋하시고 잘 들어주시고 혹시 교회 안 다니시는 무교생 방학생들 옆에 있으면 잘 같이 들어보시고 이따 정답을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데 어디로 정답을 보내면 되죠 목사님?
2: 예, 예. 정답 아시는 분은 41069 1069번입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받는 사람 수신 문자 샵 버튼 누르시고 1069 우물정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도 좋지만 이 시간에는 정답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꽁트 꽁트를 듣고 연극 같은 그런 꽁트를 듣고 정답을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되고 교회를 내가 지금 안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라고 써주시는 분들 본인이

0: 보내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옆에 방학생들이 있으면 좀 정답을 보내주게 하십시오. 정답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방학 무교가 있어야 됩니다.
1: 한 줄로 쭉.
0: 그렇습니다. 한 줄로 쭉. 한 줄로 쭉 해가지고
1: 통화 가능도 통화 그렇습니다. 가능까지.
0: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

0: 가겠습니다. 자, 탕,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5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지만 여기 아버지 품보다 세상의 화려함이 더 좋다는 철부지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1: 아버지, 저 이제 독립할래요. 제 집은 미리 땡겨주세요. 가서 대박 터뜨려서 테슬라 타고 돌아올게요.
2: 허허이, 이놈아, 세상이 얼마나 험한디. 그래도 둘째 내 결심이 그렇다면 여기 있다.
1: 돈 봉투. 아따라비야, 콜롬비야, 알찌고.
2: 둘째야, 배고프고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1: 예.
0: 그렇게 큰소리 치며 나간 둘째 아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하한가, 코인은 떡락. 결국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돈도 없게 되는데.
1: 아이고, 아버지, 우리 집 강아지도 나보다는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이게 뭐야? 염치 없지만 집으로 가야겠어. 아버지, 저를 보디가드라도 써주세요. 얼른 가서 빌어야겠어.
2: 아이고, 내 새끼, 둘째야!
1: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2: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 하, 우리 아들 고생했구나.
3: 아니야, 아버지. 아, 저는 맨날 집에서 분리수거하고 잔심부름만 다 했는데 사고치고 온 둘째한테 왜 이렇게 파티를 열어주세요? 아, 그리고 새우까지 입혀주시고. 저 정말 섭섭합니다.
2: 첫째야, 늘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 것이 네 것이란다. 하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난 것과 같으니 오늘만큼은 우리 가족이 같이 기뻐하자꾸나. 바로 이게 우리 가족 아니겠니?
0: 맞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돌아갈 품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의 달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 아버지, 이제 진짜 효도할게요.
2: 그래, 둘째야, 사랑한다. 내 아들 둘째야, 우리 아들 최고!
0: 사랑합니다 라고 부모님께 이번에 꼭 전화 한 통 드리세요.
4: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한 5월 되세요.
0: 자, 오늘의 꽁트 보물 퀴즈 문제 나갑니다. 재산을 다 쓰고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사랑으로 안아준 이 아들을 성경에서 부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5: 1. 먹을 것만 보면 달려드는 탱자. 2. 향기는 좋지만 속은 시큼한 유자. 3.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돌아온 탕자. 4. 옆집에서 놀라운 아저씨 공자.
0: 자,
6: 정답이 쇄도합니다.
0: 자, 탱자냐 유자냐 탕자냐 공자냐. 자, 어떻게 목사님, 예. 힌트 있습니까?
2: 아, 힌트요. 오늘 이거 갈비탕 먹으려다가 못 먹었어.
0: 갈비탕을 먹으려다가. 예.
2: 아, 이거 참.
0: 그렇구나.
2: 아,
0: 그래요. 또
6: 저는 오늘 점심에 탕수육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우, 못 먹었어요. 뭐, 짜장 먹었잖아. 아, 탕수육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0: 저는 사실 탕으로 끝나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2: 예. 탕탕탕탕탕이야. 완전 탕.
6: 탕탕탕. 싸워 탕.
0: 자, 먹을 것만 보면 달려드는 탱자냐. 향기는 좋지만 속은 시큼한 유자냐.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돌아온 탕자냐. 옆집에서 놀러 온 아저씨 공자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2: 1069번입니다.
0: 1069입니다.
2: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그냥. 아, 완전 열려있어요.
0: 예, 예, 샵. 예. 아니, 지난주, 지지난주보다 더 이게 세졌어요, 목사님이.
6: 네.
0: 뭐, 기도원 갔다 오셨나?
2: 아니요.
0: 발성이 더 좋아지고.
2: 그거 있어. 안 가르쳐.
0: 마이크를 제가 지금 막 줄이느라고 지금.
2: 갈비탕 먹느라고 내가.
0: 알겠습니다. 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답만 보내주지 마시고요. 혹시 지금 교회 쉬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전화 옆에다가 통화 가능이라고도 좀 써주시고 네. 정답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무교라고 좀 써주십시오.
2: 무교는 더 좋아.
0: 네, 무교 방학. 근데 방학생들 가운데서 내가 1년 죽은 교회를 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1년 방학, 뭐 5년 쉬고 있다. 5년 방학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오늘 퀴즈가 이게 그 비슷해요. 그 딱딱딱 그래. 예.
0: 자, 아유, 일을 못 하겠어요.

0: 책임지세요. 아, 그렇구나.
1: 너무 정답이 세도예요. 그죠?
0: 네. 네. 너무 또 몰입하셨구나. 너무 네. 몰입하셨구나.
2: 저도 이렇게 됐대요. 저도 탕탕탕탕 이런 예. 자였대요. 저도.
0: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기 탱자냐 유자냐 탕자냐 공자냐 샵1069 보기는 좀 길었는데 짧게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샵1069 정답과 함께 한 줄로 무교 방학생 몇 년 방학 통학하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여 이 죄인이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면서 많이 예. 고르게 되는
1: 맞아요.
0: 그렇죠? 예. 예. 자, 오늘 새끼라 보물 퀴즈 전영천 목사님과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또 꽁트 아 반응 좋네요. 아,
2: 네. 뭐
0: 헐리우드 액션이 나왔습니다.
2: 오, 땡큐.
0: 헐리우드 액션 나왔어요.
2: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오 보니까요 뭐 너무 뭐 어떤 무슨 사연이 또 있었죠. 아무튼 뭐 세 분의 콤비 너무 좋다.
1: 예.
0: 너무 와. 재밌다.
1: 예.
2: 일을 할 수가 없다고도 하시네요.
0: 그러니까
2: 예. 예.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으시대요.
0: 그
2: 예.
0: 어떤 방송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새끼라 애청자.
1: 아, 짱짱짱. 와.

0: 또 감동받았대요.
1: 헐리우드 네. 배우들도 울고 갈 연기에 감동을 받았다.
2: 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목사님 파이팅.
2: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이크 좀 뜯게.
1: 와. 고흥에서 양파밭 풀 뽑아야 되는데 귀쫑긋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와.
0: 야. 야.
1: 자, 여기서 이제 정답 발표해야 합니다.
2: 예.
1: 탱자냐, 유자냐, 탕자냐, 공자냐. 바로 정답은 바로바로.
2: 바로. 정답은 탕자입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아, 요즘 뭐. 예. 뭐 탕후루 얘기도 나오고 탕수육도 나오고 탕 뭐 무슨 면 뭐 얘기가 나왔는데
2: 예.
1: 자 오늘 이렇게 고현 집사님께서
2: 예.
1: 5월 가정의 달을 와. 맞아가지고 이렇게 딱 예. 콩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0: 예.
2: 아 너무 좋아, 너무
1: 그러니까
2: 좋아.
1: 너무 예. 좋아요. 돌아온 탕자 이게 예. 이제 성경에 딱 그 나와 있는 단어잖아요.
2: 예 목사님. 맞습니다.
1: 탕자.
2: 예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그냥 마음껏 즐기는 거야.
1: 네.
2: 그러다가 다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요.
1: 그러니까.
2: 그래서 사실 술 친구들이고 세상은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해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 천국 생각, 교회 생각, 하나님의 은혜 생각이 나거든요.
1: 네.
2: 돌아보니까 아버지는 그걸 품에 안고 아직 그냥 막을 저기 보이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둘째 탕자를 안고 부둥켜 안고 얘기에 근가락지 끼워주고 다시 자기 직에 대한 둘째의 하나님의 자녀의 직을 회복시키는 네. 은혜를 주십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잠깐 들어가지고 제가 첫째 연기를 잠깐 했는데
2: 예.
1: 첫째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2: 있을 수 있어요. 예.
0: 그렇죠.
2: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그냥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1: 예.
2: 그런데 둘째 아들 그 경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거든요.
1: 네.
2: 사실 지금 길 떠나 있는 우리 탕자 같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네. 믿음의 자매들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1: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저희가 새끼라 준비하다 보면
2: 예.
1: 진행하다 보면
0: 네.
1: 교회 잘 다니는 분들한테는 선물이 좀 덜 가잖아요.
2: 예.
0: 그렇죠.
1: 그러다
2: 예.
1: 보니까 이분들이 큰아들처럼
0: 예. 맞아요.
2: 아, 맞아.
1: 살짝 예.
2: 예.
0: 이렇게 네, 맞습니다.
1: 불편이 있을 때도 있는데
2: 예.
1: 우리는 사실 둘째 아들처럼
2: 예.
1: 나갔다 돌아오는 사람들
0: 네.
1: 그걸 초점을 맞춘 방송이기 때문에
0: 네.
1: 여러분께서 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2: 아,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첫째 아들의 그것을 느끼면 그 첫째 된 자가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1: 맞습니다.
2: 알거든요. 예. 네. 그거 느껴보셔야 돼요.
1: 네, 네, 예. 네. 자. 현대판 돌아온 탕자네요.
0: 와.
2: 와.
1: 태신자 미용실에서 오랜만에 예쁘게 머리하고 와서 좋고 꽁트가 너무 재밌어서 더 즐겁네요.
2: 아유 와. 감사합니다.
1: 진행을 너무 경쾌하게 진행하신 지금 찬양 제목 벌레만도부터 이거 주여 이죄인이라는 곡입니다. 주여 이죄인이 돌아온 탕자에게 어울리는 곡이죠.
2: 예, 네. 맞아. 아,
1: 저도 집 나갔다가 개고생했어요. 지금은 주님 꼭 붙잡고 살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집 나갔다 개고생했다는 네. 얘기 같아요.
2: 맞아, 맞아.
1: 근데 지금 개고생하는 분들 여러분 방학이나
2: 아, 집 나가
1: 방학이나 유교라고
2: 네,
1: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2: 네, 지금도
1: 지금 살짝 고생하는 분들 나 지금 방학 무교다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 문자 샵 1069 예. 그러면 저희가
2: 예.
1: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2: 드려요.
1: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2: 예, 예, 예.
1: 막 잔치 불렀잖아요.
2: 예,
1: 맞아요.
2: 왔을
1: 때. 그것처럼 저희가 좋은 선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기회도
2: 예.
1: 드립니다.
2: 예.
1: 무교하고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학
2: 예.
1: 가능하신 분들은
2: 예.
1: 통학 가능이라고
2: 예.
1: 써주시면은 그다음에 이렇게 좀 선물을 고를
0: 네.
1: 수 있는
2: 예.
1: 기회도
2: 드리겠습니다.
1: 하겠습니다.
2: 예.
1: 자, 그 사이에 또 우리 또 방학생도 또 한 명 오셨네요.
2: 예.
1: 자, 이 중에서 일단은 우리가 무교생이 있어요.
2: 예, 예. 와, 와.
1: 무교생이 있습니다.
2: 와.
0: 4436번이죠.
1: 4436번님.
2: 예.
1: 이분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예.
2: 어떻게 답을 다 아셨을까?
1: 그러니까
2: 예.
1: 본인이 아셨을지 아니면 알려 주셨을지. 근데 아마 저희가 하도 탕탕탕탕 해가지고
0: 탕탕탕탕탕탕탕
2: 아 그런데 돌아온 탕자라고 돌아온이라고 말은 사실은
3: 네 여보세요
1: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3: 네
1: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의 김인수 PD입니다
3: 아 네 안녕하세요
1: 예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3: 아 네
1: 네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전화 받고 계세요
3: 아 지금 쌍문동에 살고
1: 아 쌍문동 쌍문동이면 네. 저희 그 애청자
2: 유명한 곳
1: 미용실이 있는데 맞나요? 이발소인가
3: 그
1: 미용실인가?
3: 있습니다, 지금
1: 그 미용실에 있는 거죠?
3: 네.
1: 그 미용실에서 지금.

0: 지금 커트하시다가 원장님이 네. 보내라고 해서 보낸 거죠?
1: 네.
0: 오늘 정말 기가 막힌 미용실에 가셨네요.
2: 와.
3: 와, 진짜.
0: 그 쌍문동 그 미용실이 정말 거기가 대단한 곳이거든요. 예. 오늘 처음 오셨나요? 아니면 단골이신가요?
1: 아, 전 단골인데.
3: 예.
1: 마침 이 시간대에 이 방송을 한다 해서 보내봐라고 하시죠.
0: 아, 보내보라고 해가지고.
3: 야.
0: 오늘 이렇게 무교라고 쓰셨잖아요.
1: 네.
0: 교회를 어렸을 때 한두 번 나가보셨나요?
1: 어, 뭐, 몇 번 가봤어요.
0: 몇 번 가봤어요?
1: 네.
0: 어, 몇 번 가보셨고, 지금 성인 돼서는 한 번도 안 가봤죠?
1: 그렇죠. 바쁘다 보니까.
0: 바쁘다 보니까.
1: 네.
0: 쌍문동에서 하세요?
1: 네네.
0: 쌍문동에서 항상 그 미용실을 이용하시는군요.
1: 네.
0: 저, 가면은 항상 우리 방송이 틀어져 있죠?
1: 예, 네, 틀어져 있습니다.
0: 어.
3: 아, 이분 목소리는 완전히 네. 앞에 찬양 부르시는.
0: 예, 예.
3: 아, 그 목소리거든, 완전히.
0: 예, 예. 그러니까 목소리가 참 좋으시고 어. 안정적이시네요.
3: 그러니 안정적이시네요.
0: 아, 저희 지금 전국 생방송인데 전혀 긴장하지도 네. 않으시고.
3: 그러니까.
0: 준비된 분 같아요.
3: 아, 목사보다 훨씬 낫네. 아, 제가 지금 제 자리가 지금 불편합니다.
0: 와. 자, 일단 목소리 좋은 우리 4436번님. 아, 오늘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 커트는 다 끝났습니까?
1: 아, 네. 지금 하고 예. 염색 바르고.
0: 아, 염색 얘기하면서. 바르고 있습니까? 아, 와. 염색 네. 바르고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1: 네네네.
0: 아, 그러시구나.
3: 야.
0: 목소리 들어서는 흰머리가 전혀 없을 것 같은 분이 그렇죠. 또 염색까지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3: 그러니까요.
0: 자, 오늘 이렇게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네.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 선물을 네.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십시오. 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BL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백인수콕 게장에서 게장,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경남제약에서 비타민 네모나,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1: 어, 너무 많은데?
0: 예. 좀 많게 보이려고 제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했어요. 이렇게 있는 척 좀 했습니다. 예.
1: 네. 여기서 유산균 할게요.
0: 유산균.
2: 유산균.
3: 알겠습니다. 예. 네.
0: 아.
3: 와.
0: 자, 유산균. 예. 4436번님. 4436번님.
1: 네.
0: 그 미용실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1: 어, 일단 여기 오면 마음 편해요.
0: 왜 마음이 편해요? 왜?
1: 일단 여기가
0: 네.
1: 어, 일단 실력이 너무 뛰어나요.
0: 아,
3: 와. 타고난 선택 주셨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원장님 옆에서 지금 듣고 계시나요? 나요. 원장님 듣고 계세요?
1: 예, 네, 지금 듣고 계세요.
0: 듣고 계세요? 아, 와. 그러니까.
3: 야, 진짜 타고난 선택.
0: 실력도 탁월하고 그분이 좀 밝고, 저는 솔직히 원장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3: 저도 못 만났어, 저도.
0: 근데 그분이 좀 밝고, 예. 친절하고 혹시 그러신가요?
1: 네.
0: 그쵸.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실력까지 야. 탁월하시는구나.
3: 그렇구나.
1: 그게 예수님 느낌이에요.
3: 와. 야, 완전.
2: 와. 여기 쌍문동.
0: 쌍문동, 네. 쌍문동.
3: 유명한데요, 거기.
0: 저도 거기 가서 컷하고 싶다, 진짜.
2: 아. 저도 한번 그러니까. 머리 한번 말아보고 싶어요. 네.
0: 자, 오늘 4436번님 이렇게. 오늘 다른 시간대보다 딱 이 시간대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퀴즈 할 때 원래 그리고 저희가 다른 요일에 퀴즈를 하는데 네. 오늘 딱 수요일로 바꾼 날이에요.
3: 와, 진짜
0: 오늘만 이거. 수요일에 하는데 오늘 4436번님이 전화 연결됐어요.
1: 제가 운이 좋네요.
0: 이게 절대 이게
3: 우연 아니에요.
0: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4436번님 전화 연결된 거거든요.
1: 응?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4436번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셔요. 혹시 가족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 계세요?
1: 어, 있어요.
0: 누구요?
1: 애들은 다녀요.
3: 와.
0: 아, 자녀들 다니고 있어요?
1: 네.
0: 자녀들이 아빠한테 교회 같이 가자고 얘기 안 하던가요?
1: 아, 예전에는 갔었는데
3: 예.
1: 지금 일 때문에 애들은 부산에 있어서
0: 아
1: 네.
0: 벌써 애들이 다 컸군요.
1: 아, 뭐 크진 않은데 아직까지 성인은 안 됐어요. 아,
0: 성인은 안 됐는데 부산에 있어요.
1: 네. 네.
0: 아, 그렇군요. 애들은 자녀들은 몇 학년인데요?
1: 어, 큰 애는 이제 고3이고
0: 예.
1: 네, 작은 애는 고1.
0: 예. 다 둘 다 부산에.
3: 부산에.
1: 네.
0: 그런데 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1: 네네.
0: 아,
3: 아마 우리 애들이 기도가
0: 그러니까
3: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맞추신 것 같아요.

0: 애들이 옛날에는 다니자고 했지만 지금은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1: 왜냐하면 이제 애들이 네. 성숙해지면 이런 게 있거든요.
0: 엄마는요? 애들 엄마는?
2: 엄마도 같이 다녀요.
0: 다니고 있고.
1: 아이고 이거 대박이다. 대박.
0: 이거는
1: 진짜.
0: 이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4436번님 이제는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아니 그 쌍문둥 거기 간 것도 그 수많은 미용실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1: 아, 사실 오늘이 오늘 날짜가 아니거든 사실은. 예. 어제였잖아.
0: 우리가 수요일 날 안 하거든요.
1: 예.
0: 처음이자 마지막 날 오늘 이제 수요일 날 하는데 예. 4436번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또 맞춰주셨구나. 아,
1: 불려두셨다. 불러주셨어. 그러니까. 이거요. 예. 진짜 아버지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 딱 부르신 것 같아.
0: 혹시 우리 고1 고3 딸들 둘이 같이 살아요?
2: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 때문에 서울에 와 있고.
0: 아니, 그러니까 애들 둘은 혹시 같이 살아요? 둘이? 아니면 따로 살아요?
2: 네네네. 아, 같이 살아요.
0: 같이 살죠?
1: 예.
2: 네네.
0: 애들 뭐 선물 하나 좀 보내고 주고 싶어요.
1: 아, 그러니까
0: 네.
1: 애들 선물.
0: 어,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애들 뭐 보낼까요?
2: 아, 뭐가 좋을까요?
0: 애들한테. 그 애들 머리 또 두뇌 발달에 좋은 견과 세트 어때요?
2: 아, 네네. 그거 괜찮네요.
1: 아, 좋네요. 좋네요.
0: 그리고 예. 이번 주부터 예. 우리 네. 애들에게 얘들아, 나 한번 이 방송에 연결돼가지고 교회 한번 가보겠다고 네. 그렇게 한번 딱 한번 선포 한번 하시죠.
1: 한번 전화해보세요. 전화.
0: 예?
2: 아, 네. 알겠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따라서 기도 잠깐 했으면 좋겠거든요.
2: 네.
0: 예, 목사님 따라서.
1: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2: 네.
1: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 같이 하시죠.
2: 아, 네네.
1: 사랑의 하나님.
2: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십자가에서
1: 죽으심으로.
2: 죽으심으로.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함으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오늘 이 상황을 우리 애들한테 전화하면 그리고 네.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딱 말하면 애들이 기절할 것 같아.
0: 아내분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3: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0: 아내분도 혹시 남편분이 교회 가시기를 가끔 얘기하시면서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0: 얘기는 한 적 없어요.
1: 와 진짜.
0: 와 이분은 정말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1: 예.
0: 바가지 팍팍 긁을 수도 있는데.
3: 그렇죠.
1: 예. 와 근데 사실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우리 이제 이분한테는 4363 36번한테는 예. 최고의 사실 기회이기도 해요.
0: 그러니까. 예. 예. 자, 우리 4436번 님.
2: 네.
0: 오늘 이렇게 기도도 하셨고 한번 본인이 한번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이번 주에 내가 한번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교회 가 보겠다 해서 이번 주에 한번 가 보시면 어떠겠어요?
2: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 와, 진짜.
0: 혹시 그 아내분이 다니는 교회도 쌍문동이 있나요?
2: 아니요. 부산에 부산. 영락교회라고.
0: 아내분도 네. 부산에 계신다고요?
1: 애들과 같이 공부하고.
0: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은 우리 아빠는 주말에 부산으로 내려가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2: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요.
0: 한 달에 한 번. 예. 그 한 번이 언제예요?
2: 날짜는 지정돼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휴무 때 맞춰가지고
1: 예. 예.
0: 그래서 조만간 빨리 내려가셔가지고 그 부산 영락교회
1: 예 부산 영락교회
0: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2: 아 네네.
0: 그다음에 사시는 곳이 쌍문동이라면 네. 여기 계실 때도 다닐 수 있도록 제가 교회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2: 아 네 알겠습니다.
0: 네네.
1: 예 감사합니다. 예. 아우
0: 와우
1: 진짜
0: 와우
1: 와 예. 이게 예. 막 떨려.
0: 예, 예.
1: 와.
0: 오늘 어떻게 염색 잘 되고 있습니까? 염색 잘
2: 되고 있습니다.
0: 예? 무슨 색깔로 하고 계세요?
2: 아, 와인색으로.
3: 와인색. 오, 멋지게.
1: 진짜 멋지. 아,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0: 예. 네.
1: 이분은 예. 아파요. 예. 이제 교회 나가서 찬양 딱 부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예. 진짜 좋다.
0: 아, 그렇구나.

0: 예.
1: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고요. 거기다가 예. 이제 그 주소를 본인 받는 주소 한번 유산균 또 아이들 받는 부산 주소 한번 이렇게 두 번 한번 보내주십시오.
2: 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예. 와.
3: 와, 이런 일도 야. 있군요. 예, 진짜.
0: 진짜.
1: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0: 아, 아내 기도, 네. 애들
1: 몰고
0: 기도.
1: 몰고 몰다가 예. 자연스럽게 오늘 이렇게
0: 분명히 마음에 계속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1: 예.
0: 아내도 기다려주고 애들도 기다려주고 예. 그러면서도 아무 얘기하지 않고 야, 참 이건 하나님께서 오늘 딱 맞추신 와, 것 같아요.
1: 아내분 대단하시네요.
0: 이런 시간이 또 언제 있었을까. 예. 예. 와, 또 우리 해야죠 또.
1: 자, 예. 할까? 이분 한번 해볼까요?
0: 예, 예. 방학. 2773번님. 예. 아, 일반전으로 갑니다.
1: 자, 일반전으로.
0: 아, 봄이 왔습니다. 네, 이제 주님께 부르시는 그 시간 봄이 왔습니다. 예.
1: 여보세요?
4: 네.
1: 예, 저 극동방송 김인수 PD입니다.
4: 네.
1: 지금 방송 듣고 계셨나요?
4: 어, 네네. 근데 지금 안 듣고 있어요.
1: 아, 아까 듣다가 지금 잠깐 나오셨군요.
4: 어, 그때 운전 중이었어가지고.
1: 어, 지금은 이제 운전 끝나셨고.
4: 네네.
1: 어느 지역이세요?
4: 저 여기 경기도입니다.
1: 경기도 어디요?
4: 여기 용인이요.
1: 용인.
0: 용인. 예.
1: 지금 방학이라고 써주셨는데 본인 방학 맞으세요?
4: 네.
1: 어, 몇 년 방학이세요?
4: 어떤 거요?
1: 몇 년 방학이세요, 본인이?
4: 몇 년 방학이라는 게 뭔 소리예요?
1: 아, 방학이라고 보내셨잖아요.
4: 네네.
1: 교회 방학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내신 거 아니신가요?
0: 교회를
1: 어, 바로 끊으셨는데
0: 예.
1: 다른 분인가?
0: 아니야. 이분이 어,
1: 착각하신 거 같아요.
0: 착각하신 거 같아요.
1: 착각하신 거 같아요.
0: 예. 예, 예.
1: 자, 그러면 제가 예. 다른 분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 볼게요.
0: 예.
1: 다른
0: 분. 예, 예, 예. 아, 교회를 다니다가 예. 안 다닌 분들을 방학이라고 이제 보통 네. 표현하는데 예, 1년 방학생이 있네요.
1: 자, 아, 이분한테 해볼게요. 이분한테.
0: 예, 예.
3: 네.
0: 예. 참 휴교래 또 이게 휴교라면 교회가 지금 없어진 거?
1: 짧게 방학이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0: 예. 잠시
5: 교회. 잘못 누르셨습니다.
0: 어, 다시요. 자, 예.
1: 천천히 한번 눌러볼게요.
0: 예. 네.
3: 목사님 이렇게
0: 예.
3: 전화 이렇게 누를 때 너무 떨리지 않아요?
0: 그러니까 저는요.
3: 어, 긴장되고
0: 그래, 저는 그걸 안 누르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 제가 전화 안 누르죠.
3: 저도 못 누를 것 같아요.
0: 저 전화 못
3: 떨려가지고.
1: 자, 여보세요.
6: 고객님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국번입니다. 국번호를 어? 확인하신.
1: 어
0: 이상하다.
1: 잠깐만요.
0: 예.
1: 분명히 제가 여기 있는 걸로 했는데.
0: 예.
1: 제가 수화기를 직접 들어가지고.
0: 예.
3: 네.
1: 한번 해보도록
0: 아, 그래 저는 못 눌러. 제가 하도
3: 그러니까요.
0: 손가락이 커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막 두 개씩 눌러.
3: 봐.
0: 두 개씩 눌러지 막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 어, 됐다.
3: 어, 되는 것 같아.
1: 됐다. 자 이번에 신호 갑니다.
3: 이렇게 신호 갈 때 너무 떨려요.
0: 예, 맞아.
1: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예, 예. 저 극동 방송 김인수 PD입니다.
7: 예.
1: 예, 지금 방송 듣고 계셨죠?
7: 예.
1: 예. 어. 교회 휴교라고 하셨어요. 휴교. 어. 응? 몇 년 지금 쉬고 계시는 거예요?
7: 아니, 몇 년 쉬고 있는 게 아니고.
1: 예.
7: 잠깐 뭐야 산불 감시원 매일 나가는 것 때문에
1: 예.
7: 못 나가고 있거든요.
1: 아. 산불 감시원 나가는 바람에
0: 아.
1: 그렇죠. 원래 잘 다니시는 분인데 아.
7: 잘 다니는 게 이제 주일 예배. 정도는 계속 꾸준히 나갔었다가
1: 예예.
7: 그 이제 산불 감시원
1: 하시느라고 지금 못 나가고 계시는군요.
7: 못 나가고 그냥
1: 아 그럼 언제 나갈 수 있어요?
7: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끝나고 주일부터는 나갈 수 있어요.
1: 아 이번 주부터 나갈 수 있군요. 예.
7: 예.
1: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 다행이네요.
7: 그러니까 방학은 아니고
1: 네네.
0: 예.
1: 네.
7: 방학은 아니고
1: 예.
7: 잠깐 이제 휴교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렇게
0: 생각합니다. 아, 예,
1: 그렇구나.
0: 예, 예.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나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좀 선물 하나 챙겨드리고 전화 다시 또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예.
0: 예, 네. 감사합니다. 와, 예. 저기 지금 봄이면
1: 예.
3: 네.
0: 11월부터 아마 봄까지 이렇게 산불이 많아가지고

0: 가지고 네. 아, 이게 산불 감시원들이 이렇게 이제 그 동네마다 감시하는 분 이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일날도 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거든. 맞아요. 이 상황은
1: 또 주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예. 그분들은 항상 마음에 예. 원하진 않지만 그런 방학 때문에 또 힘드실 것 같아요. 예.
2: 자 이번에 이번에 이제 또 방학생 예. 방학생 네. 5825번님 5825번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예. 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2: 아, 지금 방송 듣고 계셨군요.
3: 아, 네, 많이 들어요.
2: 본인이 지금 방학생 맞아요?
3: 네.
0: 아, 근데 방학생들이 기쁘겠잖아, 받으시나. 그러니까. 아, 나 이거 전혀 지금 분위기가 아니야.
2: 지금 막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이.
0: 그렇지.
2: 당첨돼가지고 네. 전화 받는 그런 느낌인데.
3: 아, 제가요?
2: 예. 아, 아무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3: 아유, 저 전화 기대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었었는데 이걸 할 줄을 몰라서 못했어요.
2: 몇 년 지금 방학, 몇 년 교회를 쉬고 계시는 거예요?
3: 사실 오래 쉬었다가 예. 좀 찾아서 다녀보려고 했다가 예. 안 돼가지고 다시 쉬고 있어요.
0: 아 열심히 쉬다 열심히 쉬고 열심히 쉬다 열심히
2: 그러니까 쉬고 올 한해요? 올해 2026년?
3: 상당히 많이 쉬다가
2: 아 올해 쉬다가
0: 올해
2: 몇 년?
3: 네네 몇 년요? 예. 아 창피한데.
2: 아니 저희는 창피할 게 없어요.
0: 뭐 우리 60년도 쉬니까
2: 방학이 길면 길수록 저희는 막 환영하고 더 좋아하고 그럽니다. 예.
3: 아 네.
2: 예 몇 년인데요?
3: 한 20년.
2: 20년.
0: 20년. 아 20년은 뭐 그냥 기본입니다.
2: 예, 그렇죠.
0: 그냥. 예.
2: 20년이구나 뭐 이 정도. 저희가 5-60년도 있기 때문에
0: 아, 네. 한 세대를 쉬셨네 근데.
2: 그 무교가 짱이긴 한데 아무튼. 네. 예. 자 20년. 20년이고. 네. 다녀보려고 네.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군요.
3: 다녀보다가 다시 쉬게 됐어요. 아. 그래서 지금 교회를 찾고 있는데 사실은
0: 무슨 지역이 어디예요? 그럼 우리 그러니까. 교회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2: 전라도
3: 여기 대전이에요.
2: 대전.
0: 와.
2: 대전이구나.
0: 좋아요.
2: 대전. 네. 오케이. 네. 교회를 한번 찾아보고 있었고 극동 방송은 네.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3: 극동 방송은 예전부터 듣다가 이제 쉬면서 또 생활을 하려면 먹고 살아야 돼서 예, 예. 못 듣다가 이제 한 3-4년 전부터 계속 듣고 있었죠.
2: 예. 계속 듣고 계셨구나.
0: 왕의 청자시네.
2: 이 새끼라도 계속 이렇게 전화 연결되는 것도 좀 듣고 계셨군요.
3: 네.
2: 참고 참다가 오늘 한번 내가 보내보자. 도전 한번
3: 하셨고 용기를 내서 한번 해봐.
2: 잘하셨어요.
0: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2: 그러니까.
0: 예. 이분에게는 딱 맞아 지금.
2: 자 우리 선물도 어떤 선물이 있는지 다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선물 드릴까요?
3: 저 잘은 이거 좀 받아도 되나요?
0: 그럼요.
2: 아니 20년 방학생이면은
0: 막 받으셔. 나 이제 꽃방울까지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2: 거의 뭐 이거는 네. 뭐 많이 받으셔도 됩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3: 그 주얼리 세트 받고 싶어요.
2: 어떤
0: 주얼리.
2: 거요?
0: 네? 주얼리.
2: 알겠습니다.
0: 예.
3: 네.
2: 와. 혹시 본인만 방학생이에요? 아니면 주위에 좀 가족분 중에서 방학생들이 좀 있습니까? 예?
3: 방학생 있는데 통화는 못해요. 지금
2: 뭐
3: 예,
2: 괜찮습니다. 통화는 못하지만은 가족들이 네. 좀 방학생이 있어요?
3: 네.
2: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3: 네, 같이 쉬고 있어요.
2: 같이
3: 지금.
2: 누구랑 남편이랑?
3: 네.
2: 자녀들은요?
3: 자녀들은 먼저 다 가고 있으니까 갔으니까 그냥 그렇고요. 둘이 살고 있는데
2: 남편이 쉬고 있구나. 아예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우리 주얼리는 우리 5825번님께 드리고 남편 네. 선물도 좀 챙겨드리려고.
0: 와우.
1: 와.
2: 남편 선물 뭐가 좋을까요? 우리는 방학생들을 위해서 선물이 딱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예, 딱 방학생들 드릴.
3: 그러면 유산균.
0: 오케이. 유산균.
1: 유산균. 와. 네.
0: 야, 딱 남편분에게 정확히 딱 맞네 그냥.
2: 자, 그러면 5825번님 예. 우리가 대전 네. 극동 방송을 통해서 네. 우리 5825번님과 남편분이 교회 가실 네. 수 있도록 교회를 저희가 네. 소개시켜 드릴게요.
3: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전화 드렸어요.
2: 아, 잘하셨어요.
0: 예, 잘하셨어요.
2: 대전에
0: 정말 잘하셨어요.
2: 이제 저희가 무슨 동에 사세요? 혹시 대전에?
3: 관저동이라고요.
2: 관저동.
0: 예. 일단 주소 네. 보내주시면
2: 관저동, 예, 관저동에서 금방에 있는 저희가 예. 건강한 교회
0: 건강한
2: 한 두세 군데 예. 저희 또 네네. 대전극동방송과 잘 연결된 교회로

0: 소개를 네. 씌워드릴게요.
1: 아, 네.
2: 네.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 시간에 결단하는 기도, 우리 예. 목사님과 함께 드리시죠.
2: 예, 저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1: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예. 아,
2: 드디어 20년 만에 부르시네.
0: 그러니까 5825번님은 예. 뭔가 좀 어머니 같은 좀 포근한
2: 예 맞아 완전 권사님 타입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0: 포근한 목소리로 예. 교회 가셔서 우리 교회 분들하고 아주 네. 잘 그 교제도 잘 하실 것 같아요. 잘 어울리실 것 같고.
2: 아, 이분이 교회 딱 들어가면 그 교회가 완전히 확 빛이 날 것 같아요. 네. 예.
0: 저희가 교회를 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1: 네.
0: 이번 주부터 혼자든 남편이랑 꼭 남편 안 간다고 해도 일단은 혼자 네. 꼭 가셔야 돼요.
1: 노력해 보겠습니다.
2: 노력 가지고 안 돼. 우리는 노력 가지고 안 돼. 그냥 무조건 그래. 가셔야 돼. 네. 그래요. 무조건.
0: 네. 네. 저희는 강압적인 방송.
3: 예. 네. 강압적인 방송. 무조건.
2: 무조건.
0: 그래서 일단은 혼자는 가셔야
2: 그렇죠.
0: 그다음에 남편이 나중에 따라올 수도 있는 거지. 아, 남편 갈 때 같이 가야지 이러면 이제 또 늦어지거든요.
2: 또 20년, 네. 40년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냥요.
0: 그러니까 이번 주에 꼭 가시는 걸로 약속.
2: 약속.
0: 네.
1: 어디로 가요?
2: 그러니까 교회를 그러니까 그래서
0: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예. 거기서 네. 딱 골라서 가시면 돼요. 아니면 이번 주는 여기 갔다가 다음 주는 저기 갔다가
2: 그래서
0: 좀 예. 내가 여기가 좋다. 그쪽으로 예. 가시면 되니까.
1: 네, 알겠습니다.
0: 저희가 연락 드릴게요.
1: 네.
2: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예, 네. 감사. 하나님께 20년 동안 기다리셨네.
3: 네, 꼭 가셔야죠.
2: 예, 가셔야죠.
3: 네.
2: 예, 안 가실 수 없어. 꼭 가셔야 돼요. 이분은 지금 포근한 이분이 그 교회 가면
0: 네.
2: 그 교회가 문이 확 열릴 뿐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려질 것 같아.
0: 예.
2: 예. 또.
0: 우리 한 분만 더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 예.
0: 한 분을 더 누구를 연결을 할까? 이분은 아까 우리가 전화 연결을 안 했던 분인 것 같은데.
2: 예.
0: 그렇죠?
2: 예, 맞아요.
0: 이분은 예. 안 했던 분이 쌍문동에 있는 미용실을 알고 싶다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알고 싶네요.
2: 저도.
0: 네.
2: 아, 저도 가고 싶어 지금 급집에.
0: 쌍문동 미용실 이름 가르쳐 달라는 분이 지금
3: 와, 쌍문동
0: 쏟아집니다. 네. 쏟아져요.
3: 와.
0: 저희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아, 쌍문동 우리 저기 집사님 권사님인지 모르시겠는데 좀 아 이게 보내줘 봐요. 아이고 그냥 열어봐. 아이고 예.
0: 제가 한번 방송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름을 밝혀서 좀 이렇게 알려드려도 네. 되는 건지.
2: 예.
0: 자 일단은
2: 예. 일단 한번 또
0: 6417번님께 저희가 한번 전화를 걸어봅니다. 641.
4: 고객님 전화번호를 느낀.
0: 자 오늘 전화기가
3: 네.
2: 예,
0: 일단은 수화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2: 예. 네. 야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아. 뭐
0: 네.
2: 많지 않은데 그래도 해봐야죠. 네. 그래도 해봐야 돼.
3: 또 어떤 분과 연결이 될지
2: 예.
3: 궁금합니다.
0: 신호 가죠?
2: 아싸. 네. 아싸. 네,
0: 신호 갑니다. 6417번님. 6417번님에게.
5: 네 혹시.
0: 예 안녕하세요. 여기 극동방송 네. 새끼라 김인수인데요.
5: 네.
0: 방학이라고 주신 분 맞죠?
5: 네.
0: 오늘 지금 꽁트 듣고 지금 문자 준 거 맞아요?
5: 네.
0: 정답이 오늘 뭔가요?
5: 정답이요?
0: 예.
5: 방학 아닌가요?
0: 예?
5: 방학 아닌가요?
0: 방학. 방학도 정답이긴 한데 오늘 꽁트 들으신 거 맞죠?
5: 어중간하게
0: 듣기는. 아, 꽁트를 좀 늦게 듣고 아까 네. 제가 뒤늦게 이제 방학이라고 보내라고 하니까 보내셨구나.
5: 네.
0: 지금 교회 방학 맞아요?
5: 네, 2년 됐습니다.
3: 2년 됐어요.
2: 예. 그 지역은 어디신데요?
5: 전라도 광주입니다.
2: 광주.

0: 오늘은 다 이렇게 목소리 좋은.
1: 어, 그니까. 아, 이분은 찬양하다가 네. 예, 시험 들었는지 이렇게 다 조금 2년 동안 쉬신 것 같아요.
0: 가수하다가 지금 예, 예. 안 다니시나? 아. 목소리가 왜 이렇게 부드러우세요?
1: 그니까.
2: 감사합니다.
0: 직장인이신가요?
2: 네, 맞습니다.
0: 이 시간에 어떻게 일하다가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요?
2: 네, 지금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0: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교회를 잘 광주에서 다니시다가 지금 안 다니신 지 2년 된 거예요?
2: 네.
0: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2: 최근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0: 어떻게요? 누구 소개로?
2: 어머니 때문에.
0: 어머니? 어머니가 극동방송 애청자시고.
2: 네.
0: 교회 권사님이시고.
2: 사모님이십니다.
0: 사모님.
1: 아, 가만히 있어. 그럼 이거 얘기가 이상하다, 이제. 그런 목사님 아드님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2: 네, 맞습니다.
1: 아, 주여.
0: 예, 주여 나왔습니다.
1: 주여.
0: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1: 그럼, 아, 그럼요, 그럼요.
0: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다.
1: 아, 그럼요.
0: 예.
1: 뭐,
0: 근데 우리 6417번님, 저희 프로그램 최근에 들으셨잖아요.
2: 네.
0: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들이 그전보다 훨씬 더 의심도 없어지고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2: 네.
0: 신앙이 단단해져요. 그 우리 목사님 따라서 일단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2: 예. 네.
1: 예. 좋으신 하나님. 저 따라 같이
0: 따라서,
1: 기도하시죠.
0: 예.
1: 좋으신 하나님.
2: 네,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3: 아멘.
1: 아멘.
3: 아멘.
0: 예, 아 우리 6417번님 오늘 네. 꽁트가 돌아온 탕자였어요.
2: 네.
1: 맞아요.
0: 정답이 탕자였고. 제가 볼 때 우리 6417번님 옛날에 좀 교회 오빠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
1: 아니 그래도 이유가 네. 있을 것 같아요.
0: 목소리도 좋고
1: 보니까.
0: 하시니까 예, 예. 교회 오빠 많이 하셨는데. 네. 오늘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 꼭 예,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꽉 안아드리는 그런 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2: 네.
0: 예.
1: 예.
0: 저희가 선물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방송 끝나고 선물은 고를 수 있도록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예.
2: 네,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희가 전화 연결된 김에
1: 예.
0: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히 부르고 계시니까요.
1: 예.
0: 이번 주부터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2: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1: 야, 감사합니다.
0: 네. 네. 아... 오늘 문자 주시고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0: 지난번에 저희가 뭐 장로님도 통화가 되기도 하고,
3: 네.
1: 예.
0: 방학한 장로님,
1: 맞아요.
0: 전도사님도 통화가 되세요.
3: 네.
1: 예.
0: 오늘은 이제 목사님 아들도
1: 목사님. 네. 아.
3: 예,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0: 그럼요.
3: 보면
0: 그럼요.
3: 네. 잠시 방학.
0: 예.
3: 근데 항상 계약은 있다는 거.
0: 그렇습니다.
1: 예. 그러면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는
0: 우리 거죠. 돌아온 탕자 기다립니다.
1: 예, 네. 기다립니다.
0: 자, 오늘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전영천 목사님, 고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저는 김인수였어요. 고맙습니다.
4: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5: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6: 야, 이 XX야, 네가 와가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집사님 아들이라고?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하,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아,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

0: 안에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고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즉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동성명 하면요, 제가 청년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미뤘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의 행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화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공하는 자녀를 꿈꾼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 마가복음 10장 만나볼 겁니다. 그날도 예수님의 주변은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사람들, 환자를 데리고 온 가족들, 또 예수님에게 시비와 논쟁을 걸려고

찾아온 바리새인들. 이렇게 저마다 각자의 사연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뜨겁고 복잡한 공기 속에서 한 무리가 저 가장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기들의 엄마였습니다. 어떤 여인은 아이를 꼭 품에 안은 채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어떤 여인은 이제 걸을 수 있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여인도 있었고, 아예 가슴에 등에다 아이를 포개 업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여인도 있어요. 대개 아이들 나이가 0살에서 4살 정도쯤 되는 아이들을 모든 엄마들이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엄마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이 손을 얹어 내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을 받고 싶은 거예요. 기록에 보면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위대한 랍비에게 내 아이들이 가서 안수와 복을 받는 것을 너무나 귀한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엄마들은 예수님께서 내 아이에게 안수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저 앞에 얼마 안 된 곳에 보이는데 조금만 더 가면 예수님 앞에 도착할 수 있는 지점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이 여인들의 걸음을 막아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막아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이 엄마들을 꾸짖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엄마들의 걸음을 불쾌한 표정과 말로 막았습니다. 제자들은 왜 아이들을 막았었을까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들은 율법을 가리킨다고 그걸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아직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율법 정도는 어느 정도 성인이 된 사람들이 와서 듣고 실천하는 거지 아이들은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효율성 있게 성인들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벅적벅적거리면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행동이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때로 타인의 생각과 의도와는 다른 자기만의 편협된 생각이 불편한 행동과 말을 만들 때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스승님을 보호하고 스승님을 잘 돕는 참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 엄마들은 애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고 제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들을 가로막고 실랑이가 아마 생긴 것 같아요. 이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보자마자 오늘 성경에 이런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노하시어라는 이 단어. 이 말은 마가복음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제자들을 꾸짖는 강도가 너무너무 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실

때라든지 또뭐 귀신을 내쫓을 때 바리새인과 논쟁할 때 그때 어떤 상황에서 느꼈던 분노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분노를 예수님께서 표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낸 뒤에 예수님 곧바로 그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눈을 맞추고 또 품에 안아주시고 손을 얹어 그 아이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길을 나서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아주 멋있게 차려입은 젊은 청년이 달려오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청년이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 다 깜짝 놀래요. 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청년을 소개하기를 관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지역사회에 유명하고 아주 고위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이 청년을 소개하기를 우선 돈이 많고 부자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 성실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기로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 얻을 수 있는지 진실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진심을 인정하시고 하나하나 계명들을 짚어주기 시작해요. 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이지 말고 남의 것을 뺏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 잘 지키라고 했는데 이거 잘 지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 그 율법은 철저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무슨 허세를 부리거나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게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게 있느냐, 이걸 알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 대답 속에 가득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진심을 알고 흐뭇해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던지시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에게 소중한 물질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순간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당당했던 청년의 얼굴이 아니라 그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결론을 뭐라고 내느냐? 슬픈 얼굴로 이 청년이 돌아서더라. 다시 말하면 그가 질문했던 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시작했다면 그 청년은 스스로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그토록 간절했던 그 질문에서 이 청년을 돌아서게 만들었느냐? 불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던진 네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이 이야기에 이 청년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이걸 내려놓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물질인 것처럼 현대인들은 저마다 이걸 내려놓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우리만의 물질이 다 있죠. 어떤 분에게는 그

그게 통장의 잔고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직장에서의 자존심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내 자녀의 미래와 성공의 앞날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네가 가지고 있어야만 불안하지 않은 그것을 내려놓아라. 전적으로 다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는 불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서 여전히 고민합니다. 왜? 불안한 거예요. 내가 꽉 쥐고 통제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당장 무너질 것 같은 거죠. 심지어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불안의 통제권을 고스란히 들이댑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인도하셔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뒤에서는 그 아이의 학업, 스케줄, 진로, 심지어 작은 교우들의 관계 하나까지도 부모인 내가 꽉 쥐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내 자녀가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걸 내가 꽉 쥐고 통제해야만 성공할까? 최근에 뇌과학자들이 내놓는 이론 가운데 역효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통제하고 힘을 줄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예를 들면 나 오늘 밤 기필코 자야 해. 이렇게 힘을 주면 잠을 못 잡니다. 오히려 에이 안 자도 그만이야. 이렇게 내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잠이 잘 옵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가라앉고 오히려 내 몸을 물에다가 맡길 때 비로소 몸이 뜨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쥐겠다라고 하는 통제권을 내려놓는데 오히려 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는 이거 놓으면 불안하지요. 이 손 놓으면 빠질 것 같고 이거 놓으면 내가 끝일 것 같고 그래서 못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우리의 손을 비웠더니 그 빈 손에 더 많은 것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안해서 놓을 수 없었던 것을 결단하고 내려놓았더니 그곳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우시는 그 은혜. 아프리카 케냐에 가면 케냐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찰스 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은 참 비참했습니다. 6살 때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어요. 사연은 너무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던 가족들이 어느 날 이 찰스를 그냥 버리고 이사를 간 거예요. 요즘 어떤 사람들이 애완견 키우다가 귀찮으니까 어디다 내다 버리는 것처럼 자기 자식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이 아이를 6살짜리 아이를 버려두고 도망을 간 거예요. 버림받은 6살짜리 찰스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처절하게 생존합니다.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살던 찰스가 16살 되었을 때 어떤 누군가의 초청으로 40km를 걸어서
한 교회

교회를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삶을 포기했던 그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에 자신감을 얻으면서 그때부터 그는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가 배운 것도 없고 조건이 없으니까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푼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날 중고차 하나를 사서 운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결국 그렇게 시작한 회사가 케냐 최대의 운수 기업과 부동산 기업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이 된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게 성공한 찰스가 백만장자가 되어서 어느 날 차를 타고 수도인 나이로비 뒷골목을 가는데 그 더러운 길거리 아이들이 동냥을 하기 위해서 그의 고급 세단 벤츠로 아이들이 구걸하러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찰스가 본능적으로 창문을 확 닫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정죄합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내가 스스로 빠져나왔고 내 힘으로 성공했어. 너희들도 나처럼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그렇게 혼자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 아이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벼락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찰스, 내가 너를 쓰레기더미에서 살려주지 않았느냐? 왜 살려주었겠느냐? 네가 그렇게 꽉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거라. 찰스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차 안에서 몇 시간 동안 통곡하고 그는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는 이걸 내려놓으면 다시 그 옛날에 거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찰스의 마음속에 내가 다 책임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못하고 순종하기로 한 찰스가 어느 날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자기 아내에게 선언합니다. 나는 모든 사업을 정리하겠다. 아내가 반발하고 자식들이 반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찰스는 밀어붙입니다. 1989년 그의 거대한 회사를 스스로 매각한 뒤 냄새나는 그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우선 자기가 살고 있는 대저택으로 데려옵니다. 날마다 그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고 공부시키고 복음을 가르치고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줬는데 찰스의 집이 망했을까요? 아내가 반발하고 자식들이 반발했으니 가족들이 이 찰스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퍼주고 계속 나눠주고 오히려 반발했던 아내와 자녀들이 그의 진심을 알게 되니까 가정이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찰스의 진심과 소문이 알려지니까 여기저기서 돕겠다는 후원들이 많아지면서 그는 아예 재단을 세워요. 지금까지 케냐에서 이 찰스가 세운 고아원 재단에 2만 4천 명의 아이들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만 4천 명 가운데 케냐의 미래를 책임질 의사, 판사, 엔지니어, 이 케냐를 바꿀 수 있는 인재들이 이 안에서 계속해서 배출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찰스의 자녀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 이것을 이어받아서 아프리카 최대의 고아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책임

0: 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시죠? 그 불안을 오히려 떨쳐내는 방법은 더 꽉 쥐는 게 아니라 쥐고 있던 이 소중한 것을 주님께 맡길 때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맡기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복사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불안하고 경쟁에서 뒤처지고 힘들 때마다 자신들이 찍어놓은 부모의 사진을 보며 위기의 순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고급 재료로 반죽을 준비해도 그것을 담는 빵 틀 자체가 찌그러져 있으면 절대로 온전한 빵이 나올 수 없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삶의 틀이 주님 앞에서 반듯하게 펴져 있어야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영혼과 삶이 구김없이 온전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모라는 틀이 어그러져 있고 찌그러져 있는데 나를 통해 살아가야 되는 자녀들이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불안한 상황이 오지요. 이거 놓으면 안 될 것처럼 위기의 상황이 오죠. 그때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불안을 드러내지 말고 그 불안의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 뒷모습을 사진 찍어둔 내 자녀들이 나처럼 그렇게 살게 되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눈물의 기도처럼 진짜 이 세상을 성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에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응답되어 열매 맺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031-407-9191번 꿈의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성가의 샘 수요일 진행의 장원양곡교회 변세원 장로입니다. 미국의 클리브랜드라는 한 청년이 젊은 시절 친구와 함께 도박, 술을 즐기며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클럽을 향하던 중 길목에 있던 교회에 걸려있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의 성구를 보고 교회로 발길을 돌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마침내는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날 감옥에서 취임 연설을 눈물로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30년 전에 쾌락을 위해 클럽으로 향했던 친구였다고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선택의 결과가 결국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찬양 띄워드립니다. 인칸토레스 합창단이 부릅니다. 5세 1곡 주님 감사해요.

두 번째 찬양입니다. 국립합창단의 노래로 찬송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과 주는 저산 밑에 백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 중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10년이 아니라 평생이 달라지고 영원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선택은 이성적이기보다는 신앙적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할때 미래가 보장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엔 소프라노 신용욱의 음성으로 존 윈버곡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를 함께 하시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이민정 편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안산 시대밥창단이 찬양합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힘들 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마음이 아파 주저앉고 싶을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씩씩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면 어떨까 합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창원양곡교회 변세원 장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4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5월 19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제2회 경남국제합창제 일정 알려드립니다.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김해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그리고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복음화를 위한 제9회 복된 교회배 통영시 테니스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통영시 생활체육공원 및 시내 전역 테니스 코트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07-1333-3927번 통영 복된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시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배 유소년 풋살 및 줄넘기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진주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350-6124번 다음 세대 지도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에 위치한 베델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엽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베델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55-274-0191번 베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1-303-99

94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위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5115-044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2회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가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현회성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하만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유럽의 스웨덴에는 조금 독특한 생중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도 거창해요. 위대한 무스 이동. 이 중계는 정말 단순합니다. 숲을 비추는 카메라가 거의 가만히 서 있고요.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나무가 흔들릴 뿐입니다.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 무스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요. 그걸 보기 위해 무려 수백만 명이 그 화면을 지켜본다고 합니다. 빠른 편집도 없고 자극적인 장면도 없고 배경음악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느린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는 거죠. 대체 왜 그런 중계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걸까요? 아마 우리는 너무 빠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스크롤은 몇 초면 끝나고 영상은 15초 안에 결론이 나야 하고 답은 즉시 나와야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숲은 자기만의 속도로 움직이고 무스는 자기 시간에 등장을 하죠. 그 화면을 보는 사람들은 어쩌면 무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느림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렇죠. 대부분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눈에 잘 띄지 않게 흘러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아직이죠? 왜 빨리 안 되죠? 하며 되묻곤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보다 더 깊은 속도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흐르는 숲의 시간을 중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법으로 그 계획을 분명하게 이뤄가시는 분이시니까요. 오늘 이 시간 조금은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고요한 기다림의 시간 되시길 바라며 5월 13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 김도현의 오직 주만이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한 주 출석 단어는 라이브였죠. 라이브. 은혜 충전 라이브의 라이브, L-I-V-E. 한글도 좋고 영어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출석 단어 남겨주셔야 출석 인증도 되고요.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지지 않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 한번 만나봐야겠죠. 오늘은 수요일 성경 넌센스 퀴즈. 여러분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성경 넌센스 퀴즈가 준비된 날입니다. 오늘 문제는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 여러분 농구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농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뭐 물론 하는 건 좋아하지 않고요. 보는 것만. 네,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넌센스 퀴즈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 중에,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 지명들 중에서 농구 선수들이 좋아하는 지역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지명이 성경에서 막 유명한 그런 지명은 아니에요. 뭐 예루살렘 뭐 이런 지역은 아닙니다. 뭐 나사렛 이런 지역은 아닌데 그 지명 중에 농구 선수들이 좋아하는 지역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맞서 싸웠던 골리앗이 여기 사람이다 라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농구의 포지션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아실 것도 같은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늘 문제는 객관식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객관식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농구 포지션을 생각해보시면 좋겠고 농구 선수들이 좋아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자, 1번 포워드, 2번 센터, 3번 가드. 자, 1번 포워드, 2번 센터, 3번은 가드입니다. 농구 포지션 이름들인데, 자, 여기 중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 중에 농구 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 이름을 번호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정답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4833님 가장 먼저, 샬롬 PD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은혜가 찌릿찌릿한 지금 이 시간에 PD님과 함께하니 기대가 아주 아주 큽니다. 한 달 후 북중미 피파 월드컵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여러분 피파 월드컵 기대하고 계신가요? PD님은 이번에 솔직하게 어느 나라가 우승할 것 같으신지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번 월드컵에서 서로 하나 되고 다치는 사람 없이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오늘 신청 찬양으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부탁해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요 찬양을

제가 어제였나요? 네, 화요일이었나요? 이번 주에 한번 띄워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요 찬양은 제가 요번 주 금요일이나 아니면 뭐 다음 주에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월드컵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 우승 국가를 물어보셨는데, 요거 제가 뭐 조금 고민을 좀 해보고 잠시 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0720님. 샬롬,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서 감기 유행하는가 봐요. 저도 저번 주 토요일 날 큰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강릉에 다녀왔고, 그 다음 주일에는 영남권 복음버스에 사랑하는 아들과 지인 한분 모시고 대구에 다녀왔는데 온몸에 신호가 왔나 봐요. 아, 요날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주일이었는데. 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조금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굉장히 뜨거운 말씀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는데 김경민 PD님 기도와 힘이 되는 말씀을 받고 싶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라고 라이브 출석 남겨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또 우리 0720님, 차땡경, 차뿅경님의 우리 하루하루의 그 시간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로 분명히 함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네, 우리 다녀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452님, 2533님 라이브 남겨주셨고 2308님, 안녕하세요. 어제 충디님 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충디. 제 별명 새로 생긴 이 닉네임입니다. 충디. 김충만, 김충전, 김충청, 충디입니다. 예. 전 나이가 20살인데, 뽐뽐 라디오에서 예담청년이라고 닉네임입니다. 예담청년. 제가 요거 저장해두고 이제 앞으로 우리 2308님은 예담청년으로 한번 불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오늘 출석 단어 라이브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성경 넌센스 퀴즈 정답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한 곡 듣고 오죠. 주를 악모하는 자 함께합니다.

4522534 라이브 라이브 출석 단어 남겨주셨고요. 0568님 이병화님 라이브 오직 주만이 찬양으로 은혜 충전 시작되고 있어요 라고 출석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수요일 성경 넌센스 퀴즈가 나가는 날인데요. 아직 문제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문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이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농구 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맞섰던 골리앗이 여기 사람이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농구의 포지션에 좀 힌트가 있는데 오늘 문제 객관식입니다. 1번 포워드, 2번 센터, 3번은 가드. 1번 포워드, 2번 센터, 3번 가드. 정답하시는 분들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당신만을 위한 노래도 매일매일 준비되고 있습니다. 음원공장장 미니PD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좋고 여러분의 사연도 좋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 지금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4833님도, 또 우리 예담청년도, 2914님, 8836님도 모두 정답 보내주셨고요. 아, 그리고 0720님, 성경 넌센스 퀴즈 제일로 기다려집니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9980님은 정답과 함께 나의 등 뒤에서 찬양 듣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요 찬양 2부 첫 곡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2849님도 정답 보내주시면서 주의 은혜라 찬양 신청하셨는데 요 찬양은 2부의 마지막 찬양으로 제가 한번 띄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1905님도 요즘 사무엘상 묵상 중인데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를 통해 얻는 은혜가 가득합니다. 퇴근길 길동무 좋아요 하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4833님, 우리 모든 분들이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국가 어디일지 예상해보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좀 그래도 이 여기 극동방송에 입사하기 전에 스포츠 중계를 좀 했었거든요. 전문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분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스페인이나 잉글랜드 아니면 프랑스 정도가 우승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선수, 우리 손흥민 선수가 우리 또 이번 월드컵에 라스트 댄스를 준비를 하고 있죠. 뭐 메시, 호날두 마찬가지로 마지막 월드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대한민국의 선전을 위해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4833님, 우리 하창수님의 댓글처럼 어디가 우승할 것 같은지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810님 라이브 보내주시면서 단감 소금 작업하면서 청취합니다. 아,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하시면서 우리 단감나무 사진을 함께 보내주셨는데, 지금 아직 이 푸릇푸릇합니다. 예, 여름의 색깔은 또 이색이죠. 푸릇푸릇한 이 색깔이 사진에 이 맑은 하늘과 어우러져서 아주 상쾌한 기분을 줍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스튜디오에 있으면 이런 사진이 너무 좋아요. 네, 이런 풍경 사진들, 예쁜 사진들, 지금 현장이 어떠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떠신지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도 그 사진을 보면서 한번 힐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서머나 교회 배성현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전공별 의사 선생님들을 한 분씩 모시고 일상 속의 건강상식과 습관을 알아가보는 누가의 처방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끝곡, 어제 8720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손영진의 시편 8편 들으시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FEBC.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머나교회 배성현 목사님께서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부모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헛되지 않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2절을 보면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신다. 이 집, 가정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그러면 2절에 보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사람이 누구를 말할까요? 부모님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라오면서 아버님이 저희 집에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아침에도 전화 오면 배달하러 가셨어요. 새벽에 나가세요. 밤늦게 들어오세요. 아버지가 언제 들어오시는지 모르고 어릴 때 많이 잤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 늦게 눕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어머니는 항상 좋은 걸 주시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럴 경우 많지 않습니까?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엄마 왜 안 먹어?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 그러세요? 엄마는 배가 불러요. 제가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배가 불러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새끼들,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새끼 해야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자기고 애들 좋은 걸 먹고 싶어서 엄마 배가 부르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겠어요? 맛있는 게 있으면 싸두었다가 자식들을 주는 게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낡은 옷을 입는데 철이 없어가지고 왜 옷을 안 사주냐 그러면 또 옷을 사주세요. 본인의 옷은 그 다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부모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녀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부모의 수고를 잘 모르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한 거. 여러분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쉽니다.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기가 없는 폐쇄적인 공간에 가보세요.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거. 공기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숨을 쉬기 어려운 공기가 사라지게 되면 그 상태가 되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수고가 그래요. 늘 당연하다 생각해요. 늘 그렇게 사시니까요. 근데 부모님이 자리를 떠나고 연료해 주시고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제서야 늦죠. 부모님이 정말 고생하셨구나. 그걸 보는 겁니다. 사업을 하신다고 여행 하나 제대로 못 가셨어요. 나중에는 여행을 좀 보내드리겠더니 암투병 하시면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 아버님이. 너무 늦게 안다는 거죠. 마음이 참 죄송합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힘들 때가 있어요. 그 힘들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자녀들이 전화를 잘 안 해요. 결혼하고 나면은 물론 당연히 이제 자기 이제 부부 애를 살아야 되겠지만은 점점 부모의 생각들이 조금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도 자녀들은 잘 몰라줄 때 참 부모가

0: 야, 이 수고가 헛되었나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많은 우리 부모님도 그런 분 많으세요. 자식들을 그렇게 정말 키웠는데 손주까지 돌봐주세요. 여러 상황이겠지만은 혹시 이 자리에도 여러분의 손주를 돌봐주시는 부모님의 수고를 절대로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수고비 드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헌신이죠. 그래서 손주를 돌봐주시는 부모님 그 이제 자녀들이 있다면 그 부모님께 정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보통이 아니에요. 그 부모님의 마음에는요, 자녀들이 어떤 이런 상황이 있어 그렇겠지만은 충분히 부모님께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속에는 야, 내가 이렇게 살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그 자리가. 남편의 아내가 사별하게 되면 홀로 남았을 때 이런 그 빈자리는요, 외로운 자리예요. 정말 그 부모의 수고가 헛된 것일까요? 헛된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 말할까요? 헛되지 않다 하십니다. 본문을 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부모의 수고 뒤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모의 수고의 뒤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0: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움이 헛되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2절에 이 말씀이 연결이 잘 되나요? 연결이 잘 안 되죠.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이 말씀이 마음에 딱 걸리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부모님은 자식 때문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우리 이게 우리 잠옷실 때 있고 우리 브릿지 경우에 우리 부부들이 있는데 애들이 40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응급실에 가잖아요. 부모들. 엄마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평소에는 모르는데 자식이 아플 때는 막 힘이 나가지고요. 그 마음을 해서 병원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자녀가 늦게까지 들어오면은 노심초사하죠. 왜 늦게 들어오는지. 학비가 잘 조달이 안 되면 학비 때문에 또 걱정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잘 사귀고 있는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되면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 자녀들 축복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그 중에 이제 신년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새 학기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되는 기도가 많습니다. 친구 관계는 잘하고 있나? 우리 아이가 나가서 고생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아이가 자라서 여러분 또 대학 갈 때 고3이면 엄마도 아빠도 고3이잖아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 대학 가게 되면 대학에 예를 들어서 멀리 가게 되면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지 교회는 잘 다니는지 그 마음을 둘 것이 아니겠어요. 직장 생활하면 어려우면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직장 생활할 때 어렵다 그러면 부모는 배가 3배, 4배로 아프고 기도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부모님은 자식 생각하고 기도하죠. 이게 인생에 가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훈육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애가 울면은 아, 내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상처를 준 게 아닌가? 부모는 생각에 꼬리를 물고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셔도 자녀를 위한 생각은 이어집니다. 부모님이 그러셨고요. 그리고 부모가 된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왜 부모가 잠을 잘 못 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 자식이, 내 새끼가 어렵고 힘들 때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죠. 어떨 때는 잠이 안 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애를 쓰고 고민합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 부모가 잠을 잘 못 잘까요? 인간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압박 때문입니다. 아,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아, 장차 어떻게 되지? 대학은? 결혼은? 직장은? 혹시 얘가 멀리서 나쁜 길로 빠지면 어떡하지? 뭐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것이 기도의 자리로 가기보다는 때로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좀 더 잘못되게 되면 통제하게 됩니다. 내가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결국 이 아이를 내가 붙들어야 되지. 이게 좋은 거지만은 통제로 가게 되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두려움이, 그 스트레스, 그 압박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자녀를 이렇게 내 손 안에 붙들어 두려는 통제가 될 수

0: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두려움의 뿌리가 뭐냐? 왜 부모님들은 사랑하지만은 인간적인 걱정, 근심, 불안, 통제, 절망, 낙심 막 그런 것들이 혼잡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누가 세우지 아니하시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고, 아침에 일어나 저녁 늦게 누웠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요. 이걸 반대로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지키신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머리는 알잖아요. 내 마음이 잘 안 됩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가정의 주인이 머리와 입으로는 하나님인데 이게 내가 되죠. 자녀가 어느새 커서 결혼하여 독립을 합니다. 독립만 하면 맡겨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여전히 통제하려는 부모님이 계세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조언해주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조언을 받고 대화하는 건 좋지만 이게 통제로 가게 되면은 이게 얼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아무리 신경을 쓰고 내 생애에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고 해도 하나님이 자녀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자녀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수고가 헛됩니다. 반대로 나는 잘 못 채워주는 것 같고 나는 약해서 정말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이 자녀를 붙드신다면 그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2절 중반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네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다 할 수가 없다. 너는 잠을 자도 내가 너희의 가정을 지킨다. 우리는 자야 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한계가 많은 인생이에요. 네가 깨어있어도 밤새거리서도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맡기고 자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겁니다. 헛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어도 시편 121편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걸 믿지 못하면 부모가 아직까지 염려와 근심에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밤이 와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수고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수고하시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수고가 헛되지만은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우리 부모님의 수고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버이의 은혜 맞아요. 어버이의 은혜 감사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어버이의 수고를 붙들어주셔서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수고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수고가 더 커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부모 곁에 자녀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 곁에 하나님은 자녀를 세우십니다. 자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 맡기신 영혼,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란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자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0: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 어린이 주일 때 잠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부모의 자리에서 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 자녀의 자리에서

이제 부모님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아멘해죠.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정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 있는 가정에 나를 맡기셨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이 오늘 믿어지지 않는 분이 또 계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이 계시죠.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는 분, 부모님이 신앙이 없어서 때로는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가지 말라 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맡기셨나? 아멘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상처를 준 가정이 있어요. 따뜻하기보다는 차갑고 주는 것보다는 뺏어가고 많은 상처를 준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이 가정에 나를 맡기셨다? 여러분, 이것도 상당히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라 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인생의 큰 그림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매일성경 새벽기도 때 요셉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에요. 부모의 아버지의 편으로 형제들과 시기 질투가 일어난 가정입니다. 형제들이 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던지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다는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애굽으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런 악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고백되죠. 하나님은 그 악한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창세기 50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형들이 집어넣었어요. 요셉이 살려달라고 하는 형들은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얼마나 비참한가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길에서도,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 상처를 주는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이것이 성경의 큰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합니다.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그 가정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상처를 주신 분들,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왔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상처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모님의 상처를 받아서 내 인생에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아픔 너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가정에 두셨습니까? 저분은 저런 가정인데 왜 저는 이런 가정인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도들 만나보면 모든 가정들마다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려움이 다 있어요. 나만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다 이해할 수가 없어. 이 땅에서 우리가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왜 나는 이런 일을 겪고 있지?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런 가정에 있지라고 해도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걸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은 딱 한 가지는 알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아픔의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이제 4절, 5절 보시게 되면 이제 부모님을 향한 생각이 놀랍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보세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여러분, 장사, 이 군사들이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요. 그 적들이 올 때 이게 꺼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이 굉장히 지켜주는 무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4절, 5절 보세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0: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좋죠. 적들이 올 때 이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중간에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왜 갑자기 화살 이야기하다 성문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성문은 사람들이 모여서 늘 만나는 장소예요. 광장과 같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재판도 하고요, 중요한 협상도 하고요, 그 마을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장로들이 재판을 해줘요. 근데 오늘 그림을 보니 이렇습니다. 성문에서 어떤 부모님이 인생에 어떤 외롭고 힘든 일이 있는데 억울하게 일을 겪은 거예요. 성문에서 말입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고 지친 곳이었어요. 부모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여러분 곁에 서 있는 것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원수와 담판할 때 원수 같은 사람이 부모님을 힘들게 해요. 그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요? 자식 때문에.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그때 자녀들이 화살처럼 쭉 나가서 부모님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년의 무기의 무기. 부모를 지켜주는 무기. 부모가 혼자 감당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 당하고 외롭고 지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시 지금 그러한 상황에 계십니까?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까? 외로우십니까?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지십니까? 오늘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있는 부모 옆에 서 있어라. 화살통에 화살처럼 부모를 지켜줘라.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곁에 서 있는 방법이 많겠죠. 물리적으로 가까이 없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연락드리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고 부모님이 외롭고 지치고 병들고 하면은 가정에 우리 성도들 보면은 참 대단하세요. 가정에 부모님을 모시는데 여러 상황에 따라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시기도 합니다. 잘 돌아보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그 계실 때 항상 하는 말을 계셨어요. 집에 가고 싶다 하셨어요. 근데 집에 가면 어머니 너무 고생하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살았어요. 그 곁에 서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아름다운 역전이에요. 부모님이 자녀 곁에서 지키고 보호해줬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연로해지시고 어려우시면은 이제 아름다운 역전이 일어나죠. 자녀가 그 부모 곁에 서서 화살처럼 원수들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 아름다운 복음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셔도 여러분 그 부모님 곁에 서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을 그 가정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를 주신 부모님이 계십니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준 부모님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힘들더라도 등을 돌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니 등을 돌리지 말고 그 곁을 지켜주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놀란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계시든 멀리 계시든 가정에 계시든 근거리에 계시든 병원에 계시든 요양원에 계시든 여러분 부모님을 가능한 찾아뵙고 전화드리고 인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모 곁에 자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버이 주를 당해 만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감사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분들은 당연하죠. 감사하죠. 감사가 많지만은 어려운 일을 겪는다든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참 이 감사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범사에 감사해라, 부모에게 감사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마음이 잘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사람인지라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사실은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화를 내잖아요. 때로 우리는 불안할 때 자녀에게 그 불안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그게 내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죄인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뜻을 거스르며 살아간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기서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외면했던 인생들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준 상처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한 죄가 더 심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악한 죄인인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셨구나. 이게 여러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면요,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님이 다르게 보입니다. 자녀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았지만은 그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위해 살아오셨구나 하는 실마리를 보게 됩니다. 부모님 믿지 아니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부모님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셨구나,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나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님을 바라볼 때 뭘 봅니까?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상처를 많이 받은 인생이구나. 그래서 상처를 씻어내지 못했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있을 때 채워주지 못해도 내가 손을 내려놓게 되고, 상처를 주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 부모님을 안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진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세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줄 수가 있고요,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고, 품어진 사람만이 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님을 이해하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부모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부모님의 뒷모습 등이 보이십니까? 그 수고가 보이십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부모님의 수고가 헛됩니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 무엇 때문에요? 1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가 여자의 헛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있음이 허사고,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일찍 일어나 늦게 누움이 헛되고,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걸 반대로 하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지키심으로, 우리의 집을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일찍 일어나 늦게 눕는 것이, 자식들을 돌보는 것이 헛된가, 의미가 없는가, 그렇게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것을 요구도 하지 마세요. 스스로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수고해도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맡기고 자라.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기도하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밤에는 주무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두신다고요? 이 잠은 신뢰의 잠이에요. 아,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깨워서 우리의 자녀들 지키신다. 우리 부모님 지키신다. 기도하고 맡기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집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집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머나 교회

배성현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62-7311번 서머나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누구라? 내가 새 이름 형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창완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는 창완 한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진수 목사입니다. 예.
2: 극동방송 설립 과정에서 한빛교회와 얽힌 이야기가 있나요?
1: 이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윤희구 목사님이 설립의 산파 역할을 하셨던 분이신데 1993년도에 창원 극동방송 설립 추진 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이제 처음 위원장을 이제 우리 윤희구 목사님께서 맡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중에 서울에서 남편들이 직장을 따라 이 창원에 이주해 오신 몇몇 여성도 분들이 이것을 알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93년도에 설립을 이제 국가에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5년 5월 29일에 창원극동방송국 설립허가 촉구대회를 열려고 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준비하는 그 타이밍에 서울에서 김장한 목사님께서 급하게 연락 오셔서 청와대에 허락이 났다고. 그래서 설립허가 촉구대회를 열려고 현수막까지 다 준비했는데 촉구라는 말을 빼고 설립감사예배로 이제 현수막을 바꾸어서 그렇게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창원극동방송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1996년 3월 16일 개국방송을 하게 됐고요. 고전에 3월 10일에 극동방송 시험방송에 한빛교회가 아마 전파를 처음 탔던 것 같아요. 저희 한빛교회로서도 그 일을 굉장히 우리 역사 속에 한 페이지로 기록될 만큼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그 후 경남 교계와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1: 창원 극동방송이 세워지면서 일단은 교회들 간의

0: 사역이 아주 활발해졌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어떤 영적 교제가 많아졌고, 또 시간들마다 이제 우리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면서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언제든 자유롭게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보이지 않게 아마 우리 성도들 영적 성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성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예. 이 참여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 창원의 교회들을 활성화시키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방송을 듣고 또 회심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자기는 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후원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 30년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큰 일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1: 앞으로 극동방송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바라시나요?
0: 지금은 이제 점점 더 신앙 전파가 굉장히 어려워져가는 시대고, 그런데 사람들은 방송 듣는 것은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오며 가며 차 안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창원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믿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돼야 되지만,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아, 이 방송을 들으니까 굉장히 유익하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정이나 사람들 세상 속의 관계나 살아가는데 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교회들 연합과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믿지 않는 분들도 얼마든지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 들어서 굉장히 유익하다, 종교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이제는 세상 속으로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나가는 방송국이 되면 좋지 않겠나.

연예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앞서 1부에서 9980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찬양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나의 등 뒤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 라이브 한글로 써주셔도 되고 LIVE 영어로 적어주셔도 출석 인증이 됩니다. 출석 인증과 오프닝 내용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 출석 단어 라이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수요일 성경 넌센스 퀴즈가 나가는 날이었죠. 자, 1부에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한 번만 문제를 더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이 있죠. 지역의 이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농구 선수들이 야구도 아니고 배구도 아니고 축구도 아니고 뭐 다른 운동선수가 아닌 농구 선수들이 좋아하는 지역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맞서 싸웠던 골리앗이 여기에 사람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힌트는 농구 포지션에 있습니다. 자, 객관식으로 오늘 문제를 드렸는데 정답을 보내주셔도 되고 번호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1번 포워드, 2번 센터, 3번 가드. 1번 포워드, 2번 센터, 3번 가드. 어떤가요? 제 목소리 힌트.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299님께서 앞서 1부에서 정답 골로세, 골로세 라고 하려다가 요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맞고요. 자, 그리고 9507님, 이병진님도 안녕하세요 PD님 이라고 우리 출석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2308 예담청년님께서 충디님 저도 어제 신청곡 보냈는데 안 들려주셨는데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근데 어제 보내주신 찬양들을 제가 다 못 띄워드리고 이번 주 안으로 제가 다 한번 띄워드려보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리스트업을 다 해놨습니다. 네, 오늘은 이미 찬양이 다 찼고요. 예, 죄송합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가 있습니다. 예, 제가 뭐 1967, 2449, 2308, 2053님께서 어제 신청해 주신 찬양들 다 리스트업을 쭉 해놨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빠지지 않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담 청년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이번 주에 꼭 띄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833님도 라이브 2부 입장, 9507님도 안녕하세요 피디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오늘 출석 단어 라이브 남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미션 성경 넌센스 퀴즈 정답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누가의 처방전 만나보죠.

0: 몸을 고치는 지혜도 건강을 지키는 지식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이죠. 성경 속 의사이자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복된 삶을 위한 처방전을 준비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제때 알아채고 올바르게 돌볼 수 있도록 매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생활 속 건강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누가의 처방전.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누가의 처방전으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치과 전문의, 우리 치과 전문의 한상국 원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상국 원장입니다.
0: 자, 오늘 누가의 처방전 처음으로 함께하시게 됐는데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원장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창원 상남동에서 진료하고 있는 치과 의사 한상국입니다.
0: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0: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 일상 속 의료 상식을 좀 알아가면서 생활 속 건강 습관을 한번 챙겨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치과입니다. 우리가 자칫 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신경 쓰지 않으면 이게 꽤나 고생하는 게 바로 치아 건강입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치아 건강의 중요성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요.
1: 사람의 몸 중에서 우리 입안은 세균이 증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따라서 구강위생 관리가 소홀해지면 이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0: 예.
1: 실제로 잇몸 질환, 특히 치주염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심지어 치매 위험도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즉 입속 건강이 무너지면 몸 전체의 방어막이 흔들리는 셈이 되겠죠. 또 한편으로 먹는 즐거움은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0: 그렇죠.
1: 예, 치아가 건강하지 못해 제대로 씹지 못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영양 불균형이 오기 쉽습니다. 특히 장수화된 현대사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어르신들의 경우 음식을 제대로 잘 씹지 못하게 되면 인지기능의 저하나 영양실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0: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또 특히 치아 건강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정말 많고 그에 따른 루머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이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링 뭐 하면 좋다,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스케일링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오히려 이가 상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좀 사실인지가 궁금하고요. 또 어느 정도, 어느 기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는 게 좋은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네, 그 질문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네. 네.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이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이가 깎여나간 것 같아요. 치아 사이가 벌어졌어요. 라며 걱정을 하시곤 하는데요.
0: 예.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케일링으로 인해 치아가 깎이거나 상하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1: 스케일링 기구는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미세한 초음파 진동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치아를 깎는 것이 아니라 치아 표면에 딱딱하게 붙어있는 치석만 떨궈내는 원리입니다.
0: 예.
1: 치아의 겉면 범랑질은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초음파 진동 정도로는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케일링 후에 치아가 시리거나 마치 치아가 평소보다 더 길고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0: 네.
1: 이런 부분들은 치주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주로 보이는 증상입니다.
0: 예.
1: 먼저 시린 증상은 치아 뿌리의 노출에 따른 것입니다. 치아의 머리 부분은 단단한 범랑질, 즉 에나멜로 덮여 있지만은 잇몸 속에 숨어 있는 뿌리 부분은 온도 변화에 민감한 신경 조직과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치아와 잇몸 사이에 두껍게 쌓여있던 치석이 갑자기 제거되면서 치석에 가려져 있던 치아 뿌리 부위가 외부 공기나 찬물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 결과 신경이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0: 그렇군요.
1: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염증이 완화되고 난 다음에 잇몸 붓기의 감소 때문입니다.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켜 잇몸을 붓게 만듭니다. 스케일링으로 한 염증 원인인 치석을 제거하게 되면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며 수축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치아가 솟아올라 보이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치아가 더 길어 보이거나 솟아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실제로 치아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잇몸이 제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0: 예.
1: 결과적으로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치아 아랫부분이 드러나게 되고 이로 인해 치아 신경이 외부에 노출되어 이전보다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어 또는 시각적으로 치아가 더 길어 보이고 솟아오른 듯한 착각을 줍니다. 또 한편으로 치아가 흔들린다고 하는 이런 불편이라든가 또 이런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0: 예.
1: 이는 치아를 유지하던 치석이 제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0: 이렇게 치석을 제거했을 때 느껴지는 불편함들은 그 스케일링 자체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뭐 숨어

0: 떨어져 있던 그 신경에 가까운 치아 뿌리가 드러났다든지 아니면 잇몸이 제자리로 갔다든지 이런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1: 예, 그렇죠. 거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자, 이렇게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바로 사랑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케일링이에서 사랑니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얼마 전에 사랑니를 뽑았거든요. 한 3주 정도 됐거든요. 사랑니를 꼭 뽑아야만 하는 건지 그리고 누구는 뽑은 후에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하고 누구는 뭐 괜찮은데? 라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괜찮은 사람에 속했는데 과연 어떤 게 진실인지 궁금합니다.
1: 참 사랑니 예쁜 이름이죠. 하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0: 너무 무서웠어요, 저.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랑니라고 해서 무조건 뽑아야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뽑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1: 치과 의사 입장에서 사랑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0: 네, 좋습니다.
1: 네. 먼저 사랑니 꼭 뽑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뽑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와 반드시 뽑아야 하는 경우로 나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먼저 뽑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가 이 경우는 치아가 곧게 닿아서 위아래 어금니가 잘 물리고
0: 예.
1: 완전하게 기능을 할 때 또는 양치질 관리가 완벽하게 잘 되는 경우
0: 네.
1: 이런 경우 또는 완전하게 잇몸 속에 깊숙이 매몰되어 있어서 평생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없는 경우
0: 예.
1: 이러한 경우에는 뭐 굳이 뽑아야 된다고 권하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1: 하지만 반드시 또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0: 예.
1: 이런 경우는 사랑이가 누워서 앞 어금니를 밀어 뿌리를 상하게 하거나 앞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어 멀쩡한 어금니까지 충치가 생기게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또 뽑아야 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한편으로 염증이 일어나서 치관 주위염이라고 저희들은 하는데요. 잇몸이 살짝 덮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가 완전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일부분이 드러나 있는 부분 이런 경우에는 세균 감염이 쉬워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런 치아를 가진 분들은 이 사랑니는 반드시 뽑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1: 두 번째로 또 어떤 개개인들에 따라서 약간의 통증이라든가 경험치가 다르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난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고생했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0: 예.
1: 이것은 뭐 어떤 환자들의 개개인적인 엄살 문제가 아니라 매복 상태와 수술 난이도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저는 사실 엄살이 심한 편이라 제 자신을 엄청 걱정했었어요.
1: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막상 걱정하시다가도 뭐 저는 아무렇지 않았던데요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0: 네.
1: 예, 그래서 또 단순 발치로 상인을 뭐 예쁘게 난 사랑이 같은 경우는 또 기능하지 않는 이런 상인은 단순 발치로도 간단하게 뽑을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잇몸을 째지도 않고 뼈를 깎지도 않으니까 통증이 거의 없고 바로 회복이 됩니다.
0: 예.
1: 반면 또 다른 환자들은 심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죠. 물론 이런 경우는 사랑니가 옆으로 누워 있거나
0: 예.
1: 또는 뼈 속에 많이 매복되어 있거나 또는 충치가 이미 사랑니에 충치가 생겨서 머리 부분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발치하는 경우에 모두 좀 무척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이런 경우는 치아를 잡고 있는 뼈를 조금 삭제하거나 또는 이런 원인 때문에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조직 손상이 많을수록 당연히 더 많이 붓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또 이런 사랑니를 뽑고 난 후에도요.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도 간단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발치 후에는 턱이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틀 정도는 냉찜질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부기를 잡아야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냉찜질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0: 네.
1: 또한 입안에 음압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빨대로 음료를 빨게 되면 입안에 음압력이 발생하여 상체를 박아주는 혈전, 뭐 피딱지라고도 하는데요.
0: 네네.
1: 혈전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드라이 소켓이라는 어떤 그러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해서 뭐 질병이라기보다 어떤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0: 기도 해서
1: 예.
0: 극심한 통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 이 좀 이 경우는 아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1: 예.
0: 예,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술, 담배나 방금 말씀하신 입안에서 음압을 발생하는 음료를 마실 때 빨대를 받는 행위 같은 것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예,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1: 네. 또 침을 뱉는 것도 입안의 압력이 생각보다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그렇죠. 예. 침을 뱉는 행위 자체가 입안에 음압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치유가 늦어지고 또 이런 어떤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또 동시에 출혈을 계속적인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침을 뱉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자, 오늘 누가의 처방전 치과 전문의 한상국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입니다. 내 입술로.

0: 자, 김부희 PD가 선곡해주는 오늘의 부위별 찬양, 어노인팅의 내 입술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오늘 치과 전문의 한상국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더 일상 속의 궁금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333 법칙이라고 해서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그리고 3분 이상 양치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저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 잘 알고 있고 또 잘 지키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양치질을 해도 충치가 생깁니다. 저도 충치가 자꾸 생겨요. 이유가 뭘까요?
1: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333 법칙을 상식처럼 알고 계시는 세대가 있을 것입니다.
0: 맞아요.
1: 그런데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열심히 닦는데도 치과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충치가

0: 있어서 치과에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고 하겠는데요.
1: 네.
0: 이 333 법칙이 여러 가지 면에서 권장하고 꼭 지켜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 실제적으로 있어서는 내용에 있어서 정확함까지는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치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닦아도 충치가 생기는 이유를 뭐 여러 가지로 이 333 법칙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치가 생기는 이유를 좀 한번 설명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꿀팁이군요.
0: 네, 네. 첫 번째, 횟수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확한 위치입니다.
1: 아, 횟수보다 위치가 중요하다.
0: 네, 네. 3분 동안 열심히 문질렀어도 정작 충치가 생기는 어떤 급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1: 그렇군요.
0: 특히 치아 사이는 칫솔질만으로도 절대 닦이지 않는 틈새입니다. 충치의 7, 80%는 바로 이 치아 사이에서 시작되며 어금니 맨 뒷면은 칫솔이 잘 닿지 않아 세균 덩어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0: 이 경우 치아와 잇몸 경계의 칫솔질을 세로가 아닌 가로로 하여 이 부분의 음식물을 깨끗이 제거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양치 후에 남아있는 보이지 않는 세균막 때문입니다. 충치는 음식물 찌꺼기 자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찌꺼기를 먹고 사는 세균 덩어리인 플라크가 만듭니다.
1: 네.
0: 이 세균막인 플라크는 점성이 강해서 간단하게 훑는 식의 양치질로는 잘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1: 예.
0: 예를 들어서 거울을 보지 않고 무심하게 칫솔질을 하면 늘 닦는 곳만 닦는 그러한 칫솔질이 되기 때문에 한 달 내내 결국은 일정 부분은 안 닦이게 됩니다.
1: 네.
0: 그 사각지대에서 충치가 자라는 것이죠.
1: 아, 그럼 거울을 보고 닦는 게 효과가 있는 거겠군요.
0: 네, 그렇습니다. 거울을 보고 닦게 되면은 자기가 어떤 위치를 닦게 되는지 또는 자기가 의식적으로 어떤 쪽을 닦아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양치가 원활하고 또 정확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저희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나의 미모는 어떤지 이런 것만 보시는데 우리 칫솔질할 때 입안을 잘 보시면서 닦으셔야 됩니다.
0: 네, 그렇겠죠. 네.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예전에 333 법칙이 나올 때에 비해서 요즘 또 음식들의 변화도 많이 있었거든요.
1: 그렇죠.
0: 현대에 들어와서도 네.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탕후루나 젤리, 탄산음료 같은 당류가 높고 치아에 달라붙는 음식들을 또 드시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은 3분 이내에 양치를 해도 이미 산성 성분이 치아 표면을 부식시키기 시작하기 때문에
1: 아, 그렇군요.
0: 네. 뭐 또 특히 간식을 자주 먹는 습관이 있다면 하루 3번 양치질 사이사이에서도 계속 치아는 어떤 공격받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러한 치료들을 보면은 333 법칙이 물론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새로운 논문들에 의하면은 꼭 3분 내에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탄산 음료라든가 젤리 또는 당도가 높은 음식이라든가 산성 성분이 포함된 음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3분 안에 하면은 치아 범낭질에 어떤 보호막을 해치는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30분 정도 지난 후에 양치를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네.
1: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식이나 찐득한 그런 뭐 디저트를 드셨을 때는 3분 이내에 하는 것보다는 한 30분 정도 시간을 뒀다가 양치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 네, 그렇죠. 간식이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탄산음료 또는 네. 산성이 높은 신음식이라든가요.
1: 예,
0: 예를 들어서
1: 예.
0: 오렌지 같은 경우 신음식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범낭질을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3분 이내에 하는 것보다도 조금 시간을 두고 30분 정도 내에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횟수보다 위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리고 또 사이사이에 끼인 음식물도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식사 후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사이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이가 벌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까요?

0: 않을까요?
1: 아, 그 걱정 정말 위험합니다. 에, 특히 시실을 사이에 집어넣을 때 에, 치아가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또 에, 치실을 넣다 보면은 툭 하고 들어가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 혹시 이 치아가 더 벌어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예.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바른 치실과 치간칫솔 사용은 절대로 이를 벌어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0: 예.
1: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치아가 벌어진다고 느껴질까요? 이것은 부기가 빠진 공간 때문입니다. 잇몸이 안 좋았던 분들은 치석과 염증 때문에 잇몸이 부어 있습니다.
0: 네.
1: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케일링처럼 예를 들어서 치실과 치간솔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염증이 가라앉으며 부기가 빠지기도 하는데 이때 가려졌던 공간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네. 또 치아 사이에 끼어있던 음식물이나 치석이 빠지면서 그 빈자리가 혀 끝에 크게 느껴져 벌어졌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오히려 좀 건강하다는 신호겠네요, 그러면.
1: 네, 그렇죠.
0: 네.
1: 에, 그리고 치실과 치간칫솔을 사용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0: 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1: 먼저 치실의 경우는 에, 톱질하듯이 살살 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즉 치실을 위에서 아래로 팍 찍어 누르듯이 삽입을 하게 되면은 잇몸에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0: 아, 제 잇몸에 상처가 이미 났겠네요.
1: 이 치실을 삽입할 경우에는 치실을 잡고 앞뒤로 톱질하듯이 부드럽게 통과시키세요.
0: 예.
1: 그리고 치실 이 치아 일부분을 감싸듯 즉 C자 모양으로 밀착시켜 위아래로 슥슥 닦아내야 합니다.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건 이물질만 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치실을 움직임으로써 면을 닦아줘야 세근막이 제거됩니다.
0: 네.
1: 또 치간칫솔의 경우는 사이즈 선택이 핵심이 됩니다.
0: 예.
1: 먼저 가장 작은 사이즈, 통상 3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0: 네네.
1: 이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즉 크기는 억지로 쑤셔 넣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들어가는 사이즈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 경우도 치간솔 사용 경우도 거울을 보고 치아 사이 삼각형에 직각으로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3-4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우리 치아 건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스케일링, 사랑니, 그리고 뭐 치실이나 치간칫솔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나눠봤는데 끝으로 치아 건강을 좀 잘 챙기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잠언 16장 24절 말씀 중에 선한 말은 꿀송이가 서서 마음에 달고 양약이 되어 뼈를 튼튼하게 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0: 네.
1: 이 말씀을 빌려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선한 치아, 즉 건강하고 좋은 치아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80세, 100세가 되어서도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드시고 그 입과 입술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축복을 전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오늘 마지막에 또 우리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 유익한 시간을 선사해 주신 우리 한상국 원장님 오늘 누가의 처방전 시간으로 한번 만나봤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치아 건강, 우리가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치아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신경 써서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였나요? 잘못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이번 주를 안과 선생님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안과 선생님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셋째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에는 안과 전문의 정기용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난번에 미처 물어보지 못하셨던 눈 건강과 관련했던 궁금증들 한 주 동안 문자와 댓글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상국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 6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누가의 처방전에 이어서 어제 6864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주님의 증인 듣고 오셨습니다. 요 찬양 주일에 특성으로 하신다고 어제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리고 앞서 코너 막바지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는 안과 전문의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질문들을 미리 남겨주시면, 네. 이번 주에서 다음 주 뭐 월요일 이쯤까지 미리 남겨주시면 그 질문들을 제가 모아서 미리 좀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미리 남겨주시면 그 궁금증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4833님께서 우측 어금니 위아래를 3년 전에 발치를 하셨다고 하네요. 네, 임플란트를 해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다음, 이거는 이제 요번에 아쉽게 못 물어봤어요. 네, 다음번 치과 선생님 오셨을 때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고, 스케일링 주기는 치과 선생님께서 알려주고 가셨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면 좋다고 하시고요.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좀 더 뭐 한 4, 5개월에 한 번씩 요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반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임플란트 관련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임플란트 관련한 주제로도 저희가 다음번 치과 선생님 오실 때 임플란트 관련한 주제로도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넌센스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오늘 성경 지명 중에 농구 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명을 문제로 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객관식이었죠. 자, 정답은 바로 3번 가드였습니다. 3번 가드. 농구 포지션 중에 이 가드가 있죠. 네, 오늘 객관식 문제도 이 가드가 있었는데, 골리앗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네, 농구 이 가드에도 뭐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쨌든 우리 가드가 이게 아마 블레셋의 지명 중에 하나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오늘 정답은 3번 가드였습니다. 우리 정답 맞히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9980님께서 등산화 당첨됐다고 문자 받았는데 등산화가 오지 않고 있는다고. 네, 이거 제가 그 담당 장로님께 다 전달해 드렸거든요. 예, 혹시나 누락이 됐는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텐데 장로님께서 아마 보내주셨을 겁니다. 하루 이틀 정도 기다리셨다가 그때도 안 온다면 다시 한번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찬양 이번 주에 신청하셨는데, 어제 신청하셨는데 안 나왔다는 분들이 계셔요. 네, 제가 계속해서 리스트업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이번 주에 꼭 모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9810님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신청하셨고, 7876님 우리 여수에서 항상 들으시는 강정혜님도 우리 험한 십자가 신청하셨는데, 두 찬양 모두 제가 리스트업해드리겠습니다.

드려서 이번 주에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0019 로이님도 출석 남겨주셨고 97 로이님도 퇴근길에 자주 듣습니다. 찬양 틀어주셔서 너무 좋아요 남겨주셨는데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제가 그 정답 맞춰주신 분들도 리스트업을 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오늘 끝곡으로 2849님께서 앞서 신청하셨던 주의 은혜라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경민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인사말에 이어 구원에 관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진술하면서 이 모든 것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에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의 내용을 선택과 예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전에 선택입니다. 영원에서 성취된 선택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있는 어떠한 환난이나 역경이 영원에서 선택된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의 선택과 예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한 것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구원은 곧 죄 사함을

0: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의 성령께서 인을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확정입니다. 성도들의 인치심은 온 천하에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공개함으로 세상의 영이 성도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풍성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준비해 두셨고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기업을 받을 자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하는 도장을 찍고 더 나아가서 도장 찍힌 하나님의 기업이 된 성도에 대하여 보증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으로 성도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즈너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즈너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경건에 이르는 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가시잖아요. 창세전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한 번의 제사로 완벽한 제사가 돼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땅에 계시면서 마무리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그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똑같지만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저들은 땅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늘에 속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 아빠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때문에 저들을 위하여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제자들, 지금 믿는 그분들 이들만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통하여 믿게 되는 모두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집을 가면은 김씨 가문에서 박씨 가문으로 소속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마귀의 자녀, 제약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는 것은 선택, 옵션이 아니고 이건 마땅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은혜 받고 사랑 받고 복을 받고 선을 행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하고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거룩이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저분하게 못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은 노력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그 방법이 아니거든요. 바나 그게 아니거든요. 흙을 지으셔서 흙으로 사람 만들어서 생긴 후 사람 만드신데 야차르 그것도 아니거든요. 바다, 땅 다 만드신 다음에 오곡백과 짐승들, 새들, 물고기 만드시는 그 방법이 아니고 안전이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바라, 이 창조의 바라, 없는 것을 있게 하듯이 우리를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전서 1장 4절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요즘 번역한 성경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성경,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에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걸 성령 받아야 아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온 세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몰라요. 알면 다 여기 나와서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 모두 가서 성령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야 천국 가는데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항상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감동해 주시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대로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지용수를 도우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축도 베네딕션 축도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성령의 도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게 새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하면 나는 것이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기가 나면 어머니는 계속 전복이고 기저귀 갈아치우고 보살피고 씻어주고 계속 키워나가잖아요. 우리 하나님 또 우리를 성령으로 낳으신 다음에 계속 우리를 기르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너희가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에 서시라. 우리가 주님이 목표예요. 주님처럼 모든 행실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훈련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이고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세상에 누가 어떤 학자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제일 큰 선물을 주신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책망과 교훈과 발약양과 의의 교육하기 유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가방 안에 늘 헌금 봉투를 한 10개씩 넣어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신방 갔다 와서 가방을

비싼 봉투를 버리는 게 마음이 안 편해서 다시 쓰레기통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리고는 뭐 제게 성경이 많잖아요. 한 50몇 권, 약 60권이 쌓였는데 그 성경 밑에 넣었어요. 그리고 몇 주 뒤에 뽑으니까 완전히 새 봉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 훈련 받는 첫째는 말씀을 듣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우선 들어야 되거든요. 잠언 8장 34절에 보면은 내게 들으며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내 문설주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려야지, 말씀드려야지, 말씀드려야지 교회 문 앞에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녹펠러가 예배 시간 40분 전에 와서 기다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훈련 방법 중에 첫째가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1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해 나를 거룩하게 하듯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애기 그냥 두면 사람이 되겠어요? 자꾸 엄마가 이렇게 사람 되게 만들어주고 말도 가르치듯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잘 가꾸어 주시고 하나님 닮게 하고 거룩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주일낮이나 주일밤이나 3일이나 뭐 새벽이나 사실 말씀이 전해진 시간은 문설주에서 기다리고 달려놔야 돼요. 아이고 피곤하고 힘들 때 있지만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때를 따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다 걷어치우고 다 이기고 피곤하고 힘들고 뭐 할 일이 많아도 다 버리고 아버지 전으로 나오라. 그래서 말씀 드리면 그 사람이 영적인 고단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경건에도 초단,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이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좀 초단자가 아니고 5단, 6단, 7단, 8단 경건의 단이 아주 고단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안전한 방법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받는데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말씀 받으면 교회 들어올 때는 좀 그래도 나갈 때는 벌써 경건해지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성가 지휘자가 교회 생활하다가 어떤 일로 교회를 한 1년 안 나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교회에 큰 기대감 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 교회 다닐 때는 그래도 내 존재가, 내 모습이 괜찮았는데 교회 떠나고 1년 되니 형편없는 인간이 됐습니다. 지저분한 인간이 됐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교회만 나와서 말씀만 들어도 사람이 점점 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성경을 시간정에 읽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이 성경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이것을 시간 정해서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긴 장인데 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얼마나

피하고 청년들도 말씀만 따라가면 부끄럽지 않게 되고 이 말씀만 따라가면 제자가 스승보다 지혜롭고 젊은이가 노인보다 더 지혜롭고 누구든지 언수보다 더 지혜롭고 말씀을 사랑하면 그 앞에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이 축축축축축축 올라가게 되고 또 문제가 생겨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캄캄한 일이 더 가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 잘되고 모든 게 형통하고 와 넘어지던 탈 때 넘어지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병이 들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나 그러면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이 과거 알려형이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병 걸렸지만 예수님이 다 벌써 십자가에서 다 죄도 담당하시고 채찍 맞아서 내 병을 다 고쳤으니 나는 고침받았다. 나는 고침받아. 그러다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대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적은 병이든 큰 병이든 병 걸렸으면 떨지 말고 나는 나았다. 주님 대신 채찍 맞아 나았다. 할렐루야. 두려우는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구세게 하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온 세상 만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큰 시험 들었어요. 와 이거 어떻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으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신다. 할렐루야. 아무리 캄캄한 문제 하늘이 무너지는 땅이 꺼지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만들어주셨다. 할렐루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와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두려워서 암 유튜브 계속 찾아 듣고 암책 암 예방하는 거 이 책을 읽는 사람은 거의 다 암에 걸린답니다. 계속 암이 무서워서 암에 안 걸리지 그래서 암 안 걸리는 예방이 뭐고 뭐 그런 책을 읽고 하는 사람은 거의 전부 암에 걸린답니다. 동물학자가 쓴 책에 보면은 사슴이 새끼를 데리고 있다가 사자나 호랑이 나타나면 새끼도 도망간다잖아요. 왜? 새끼는 무서운 줄 모르거든요. 이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은 이게 영특한 감이 있어서 상대가 자기를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파장이 차차차차 밀려와서 아 누가 나 두려워하는 자가 있구나 그래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끼들은 하루강아지 범무스는 줄 모른다고 뭐 사자가 지나가면 새끼들은 희한한 게 지나간다 우리 엄마하고 좀 다르다 그러니 파장이 안 일어나서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그런 야생 연구하는 분들이 뱀이 들어올 수 있고 사자가 들어올 수 있지만 그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 야영한다는 거예요. 왜? 편안하면 공격 안 한다는 거예요. 암이든 뭐든 교통사고 아이고 내가 교통사고 당하면 어떡할까 어떻게 운전하겠어요. 편안한 거.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나 이 말씀의 훈련은 이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식당 갈 때도 갖고 가고 극장 갈 때도 갖고 가고 이런다면

완벽한 거죠. 어디 갈 때도 작은 성경이라도 갖고 다니면 좋고, 또 전쟁터에도 총알이 성경에 박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울한테 말했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걸 중요히 안 여기고, 어디 여행 갈 때도 이걸 중요히 안 여기고, 라면, 뭐 고추장, 김 다 챙기고 이건 안 챙기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성경 챙길 때는 아이고 너무 짐스럽다, 너무 크다, 작은 거 찾는 사람. 하나님도 얘야 나도 너가 너무 짐스럽다, 어디 가나 이 말씀을 제일 자랑스럽게 귀하게, 먼저 다른 것 못 챙겨도, 라면 이런 것 못 챙겨도 성경 챙기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총회를 섬기라는 많은 분들의 의견도 계시고, 또 기도할 때 마음이 불같이 타올라서 총회 섬기로 이제 출발할 때 선거 앞두고 기자들과 인터뷰하는데, 네 사람이죠, 네 사람이 인터뷰하는데 저는 큰 성경을 갖고 갔어요. 다른 분들은 성경을 안 갖고 왔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김모 목사님이 선거 끝났다, 성경 갖고 온 사람이 된다 예언을 했대요. 성경 갖고 온 사람이 된다.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을 갖고 훈련받고, 이게 우리 양식이니까 먹고, 이 무기니까 이것으로 이기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겁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따라합시다.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많은 상을 얻는다. 어디 가도 담,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마음속에 든든함. 오늘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세요. 교통사고 날까 봐 두렵고, 암 걸릴까 두렵고,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까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면 경건에 아주 초보예요. 그러나 누구도 안 무서워. 병도 안 무섭고, 교통사고도 안 무섭고, 전쟁도 안 무섭고, 어떤 사람, 두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편안해. 그 사람은 아주 고단자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고단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평안. 비행기 타도 평안, 기차 타도 평안.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되잖아요. 제가 미래 목회 연구의 프로그램으로 3박 4일 그 일본의 순교지 한 성에는 3만 7천 명이 죽었더라고요. 예수 믿다가 순교지 몇 곳 돌아보고, 또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진 나가사키에 가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하나 떨어져서 8만 명, 13명 동시에 죽어버렸는데요. 그래도 일본의 지도자가, 왕가 지도자가 항복 안 하고 어정쩡어정쩡 있다가 나가사키 하나 더 떨어지잖아요. 지도자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히로시마 다음에 7개 도시를 폭격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히로시마 다음에는 코쿠라고 그 다음에 나가사키인데, 1945년 그날이 11시 2분 8월 9일인가 이제 코쿠라로 원자 폭탄을 싣고 갔는데, 너무 안개가 짙어가지고, 너무 안개가 짙어서 거기에 40분, 50분을 돌아도 안개가 안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 폭탄을 실은 비행기가 다시 돌아와서 나가사키로 가서, 나가사키에는 안개가 거쳤어요. 그래서 폭격해서
삽시간에 8만 명이 죽고

0: 초토화가 됐어요. 얼마나 비참한지요. 코쿠라를 향하여 갔는데 안개 때문에 나가사키가 맞은 거예요. 사람의 계획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계속 훈련받으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한 도시가 언제 불세례 받거나 말거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편안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세상의 훈련은 힘들고 눈에 보이는 좋은 거 있어도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잘했군, 잘했군, 잘했군. 훈련 받으면서도 간증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니 경건하고 거룩하니 기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니 기쁘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대로 이 말씀은 다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훈련 받다 보면 행복하고 기쁘고 잠언 10장 20절 말씀대로 상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했는데 말씀을 훈련 받다 보면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의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그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여러분 이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부도 오고 행복도 오고 자식도 잘 되고 할렐루야 다 잘 되니 이런 훈련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훈련받고 내가 시간 정해서 철저하게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어디 가도 성경 갖고 다니면서 언제나 자기를 훈련하면 내만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는 게 아니라 다 잘 되는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얼마나. 그래서 육체에 연다는 작은 육에서도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이 경건의 훈련이 계속되는데 이 훈련 받으면서 우리는 크고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합시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번, 지역번호 055-219-5500번 양곡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2: 국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0: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전을 돌리게 되고.
2: 아버지 그렇게 아주 크게 영향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3: 밤에 이제 러시아 시간 12시 이후 되면은 주파수를 돌리는데요. 필택 들리는 거 국동방송. 국동방송님은 러시아 추운 지방이니까 추운 지방에 사는 방송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종교적 말씀이 나오더라고. 관심은 없었지만은 무슨 네. 말로 하나 한 2, 3분씩 두둬보고 또 이제 넘어가고 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런 대목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몰랐고요. 재미삼아 조금씩 이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들키면은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종교방송 해서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녁마다 이제 같이 지내는 친구가 없으면은 방송을 듣는 거죠.
4: 긴장 속에서도 형제님은 라디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에 나갔던 안드레 집사님은 그렇게 2022년 대한민국으로 건너오기 직전까지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매일같이 듣고 있는 이 극동방송을 지난날 숨죽여 들었다는 안드레 집사님. 극동방송과 함께한 그 이야기를 바로 만나볼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24시간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그 반응을 즉각 받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녘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우리 극동방송을 청취한 간증을 듣다 보면 참 많은 도전을 받곤 하죠. 오늘 그 가운데 생생한 이야기를 또 전해주실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온 안드레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3: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4: 저희가 오늘 남과 북 그리고 러시아, 중국 곳곳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과 처음 인사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예. 고향이 어디시죠, 선생님?
3: 자강도입니다.
4: 자강도요? 예. 자강도가 지금이 한창 봄날인데 봄날의 자강도의 모습은 어떤가요?
3: 자강도는 산이 많고요.
4: 아, 산이 많아요. 네,
3: 산촌이 너무 아름답고 골골짜기가 너무 산촌이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4: 아, 자강도에서 태어나시고 자강도에서만 사셨던 거예요?
3: 예.
4: 근데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그리고 많은 분들을 또 뵙다 보면 자강도에서 오신 분을 거의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3: 예, 자강도로 말하면은 군수공업지대가 많아가지고,
4: 네.
3: 이, 러시아나 해외로 나오는 인력수는 극적 적습니다. 적고, 다 군수 분야에서 이제 종사를 하기 때문에,
4: 네.
3: 특별한 이제 림산 부분이나 또 특별한 뭐 안맥, 인맥 없이는 좀 해외로 나오기는 좀 힘든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4: 해외를 통해서 이렇게 탈북을 오신 경우,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통해서 오시는 경우도 극소수라는 말씀이신 거죠?
3: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강도 하면은 대부분 군수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좋아야 네. 되고. 또 그쪽으로 해서 이제 해외에 나왔다가 나온다고 해도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 때문에 오지 못하고 다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4: 네. 그러면 고향 땅 자강도가 아닌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러시아에서 오셨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자강도에서 러시아로 건너가신 게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외화벌이 때문에.
3: 외화벌이로 이제 나왔죠, 저희는.
4: 언제쯤 가신 거예요?
3: 저는 1992년.
4: 92년이요?
3: 6월에 러시아로 들어왔습니다.
4: 네. 그러면은 고난행군이 한창 하기 직전?
3: 직전이죠. 저희가 들어올 때는.
4: 네.
3: 그나마 북한이. 이렇게 배급을 안 줬다고 하는데 그나마 그때는 괜찮았어요. 살기

0: 괜찮고, 94년도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 이제 국악으로 최악의 수준으로 이제 생활이 좀 곤란이 왔다고 합니다.
1: 94년도에도 그러면 러시아에 계속 계셨던 거죠?
0: 저는 92년 6월에 와가지고 93, 4, 95년 6월까지 러시아에서 있었습니다.
1: 거기서 탈북을 결심을 하고,
0: 아니죠. 95년도에 다시 북한으로 한번 갔다가 그때 가면서 두만강을 넘어보니까 산에 나무들이 다 말라 죽고 소나무들이 거 이제 욕을 지나면 보면 고지가 많이 생겼고 빌어먹는 애들
1: 꽃제비라고 하죠.
0: 예 꽃제비들이 많고 평양시에 들어가 거기에도 이제 꽃제비들이 있었던 거예요. 해가지고 그때 좀이 나라가 좀 잘못되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지방에 다니면서 러시아에 같이 나온 친구가 약을 싸서 그 부모님들한테 전달을 해라 해서 갖다 줬는데 그 부모님들이 하는 소리가 그냥 살수 있으면 러시아에서 너희들 살아. 여기에 나와 봤댔자 너희가 할 일은 없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친구 아버님이 가난 말기인데 빨리 통일이 돼야 되고 될수 있으면 남조선으로 갔으면 가 하는 그런 그 임종 직전에 그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혼자 그냥 머리로 새기고 너무 지금 북한 정권이 너무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다시 이제 러시아로 들어왔습니다. 95년 8월에.
1: 그러면 그때 95년에 갔던 게 탈북을 하면서 갔던 게 아니고, 그럼 외화벌이라는 명분으로 가셨던 건가요?
0: 맞아요. 예. 외화벌이로 들어왔고, 이제 95년도에는, 3년을 이제 근무를 했으니까, 한번 휴가 겸, 새로운 또 이제 지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북한으로 갔겠습니다.
1: 북한으로 두 번째 다시 가신 거예요?
0: 맞아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다시.
1: 그러고 나서 그러면 정확히 내가 이제 북한 땅을 떠나야겠다. 이 체제를 떠나야겠다라고 하셨던 게 언제인 거예요?
0: 그게 제가 보위부제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뇌물을 받고 돈을 요구하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북한 사회에 대한 비난이라고 할까? 그런 거 쪽으로 이제 많이 쓰고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고 이제 김일성이 94년도 죽으면서 러시아에 있던 분들이 두 분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그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왔다고 했지만은 그때는 모르고 있었고요. 궁금해서 이제 조금 나지오도 듣고 싶고 해가지고 나지오를 사서 듣으면서 통제가 심해가지고 낮에는 나지오를 못 듣고 밤에 이제 요 러시아 시간으로 12시 이후 되면은 이제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는데요. 그때 이제 필택 들리는 거 국동방송 나오고 그 다른 또 주파수 돌리면은 KBS 사회교육방송 내가 본 서울 이야기 그쪽으로 나오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1: 그럼 러시아에서 처음 이 방송들을 들으신 거예요?
0: 예, 그렇습니다.
1: 처음 들으셨을 때 조금은 부담은 없으셨어요?
0: 부담적으로 보면은 북한에서는 기독교 하면은 후별기, 선교사 하면은 이제 강도 하는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국동방송입니다 해서 국동방송이면 러시아 추운 지방이니까 추운 지방에 사는 방송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1: 극동이란 뜻이.
0: 근데 예, 그쪽에서 나오는 게 이제 종교적 말씀이 나오더라고 응문해가지고. 별명 관심은 없었지만은 무슨 말로 하나 한 2, 3번씩 듣어보고 또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한국에 대한 미련을 가지게 됐습니다.
1: 기억에 나는 방송 내용이 있으세요?

0: 그때 보면은 정확히 기억은 안 하는데 종교와 인생. 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런 대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런 것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가다가다 한 번씩 그 명언의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네. 저는 성경도 모르고 성경이라는 말은 듣었고 무슨 뜻인지 몰랐고요. 그냥 재미삼아 조금씩 이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1: 이게 외국 동화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 복음, 누가, 마가, 마태, 뭐 사무엘, 창세기 다 모르는 단어잖아요.
0: 맞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만화 영화로 나오나 풍자 영화나 했는데 별명이 국동방송이라고 하기 때문에 국동방송하면 러시아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방송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호기심을 많이 갖고 부담적으로는 가진 거였고요. 조금 보이브한데 들키면은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런 쪽으로 조금 조심을 했고 말씀 쪽으로는 이렇게 큰 부담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그런 걱정이 있었으면 이게 내일 또 듣기가 내일 모레 또 듣기가
0: 아 근데 그게 한 번 그런데 이제 종교 방송 해서 파고 들어가면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빨리 저녁이 돼서 좀 그쪽으로는 저쪽 진짜 국동이고 시빌이고 추운 국동 지방에서
1: 네.
0: 주파수도 잘 안 잡힙니다. 잔파 중파가 많아가지고 12시 러시아에서는 12시 돼야지 잡히는데 피곤하고 나면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한번 그 듣고 싶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녁마다 이제
1: 네.
0: 특별한 침실에 이제 같이 지내는 친구가 없으면은 그냥 이제 방송을 듣는 거죠.
1: 이어폰 레시바를 따로 안 끼고 그냥 들으셨던 아닙니다. 거예요?
0: 그때는 그것도 없었고요. 지금은 잘 됐지만 그때는 중국산 녹음기.
1: 아.
0: 중국산 녹음기가 낮에는 제일 잘 잡혔습니다. 러시아산보다. 네. 그때 이제 그 낮에서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이제 듣고 그러면서 이제 KBS 사회교육 방송 그쪽에 보면은 내가 본 서울 이야기 거기서 이제 그때 95년도 6년도 이소연이라는 그 아나운서가 했고 그다음에 작곡가 이호섭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토요일 날 되면 노래방이랑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는 이제 안 자고 이제 국동방송도 조금 듣고 그것도 조금씩 듣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1: 새벽까지. 호기심에 처음 듣던 그리고 상황이 상황이어서 처음 듣게 된 라디오 방송을 지금도 들으시잖아요, 집사님.
0: 그렇죠. 지금도 듣고 있지만은 시간상 많이는 못 듣고요. 제가 이제 30년 전 그 국동방송을 하버롭스크에서 시내에서 한 5년 전에 찾았댔어요. 지나가는데 국동방송이라고 써있더라고. 러시아어로도 써있고. 5년 전에 듣던 국동방송 청사가 하바롭스크에 있었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예, 지금에 와서 올해 들어가서 이제 그걸 찾으려니까 그 장소 가니까 이제 그게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1: 그래서 네. 참 이렇게 30년 전부터 함께했던 극동방송 러시아에서부터 들었던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듣게 되었고 그리고 왜 듣게 되었는지 점점 듣다 보니 또 흥미가 돋아서 들었던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어떤 내용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듣게 했을지 그리고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극동방송 청취 이야기 여기서 첫 번째 시간 인사드릴게요.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

축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4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5월 19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제2회 경남국제합창제 일정 알려드립니다.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그리고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복음화를 위한 제9회 복된 교회배 통영시 테니스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통영시 생활체육공원 및 시내 전역 테니스 코트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07-1333-3927번 통영 복된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시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배 유소년 풋살 및 줄넘기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진주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350-6124번 다음 세대 지도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에 위치한 베델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엽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베델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55-274-0191번 베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1-303-994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5115-044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2회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가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현회성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로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한 이 이스라엘의 연합은 매우 아름다웠는데요. 그렇다고 이들의 연합이 항상 든든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 어렵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도 연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가 참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가 교통하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데요. 가정이 언약에서 시작되듯이 주님의 공동체 역시 언약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형제 사이의 연합이 가정에서 시작되어 교회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가족을 품는 풍성한 쉼의 시간 되시길 축복하면서 오늘도 다양한 찬양으로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워먼 오브 페이스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영어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셨고요. 이성신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찬송 들으신 후에 믿음의 가정 호사나 싱어즈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 함께 나눌 텐데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3048번님께서 야간 대학생입니다. 새 아이의 엄마로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 다니느라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것 배우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새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청해 주셨어요. 와,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하기

때로는 쉽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학업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뒤에 이 찬양 함께 듣고요. 그리고 1502번님께서는 성경 필사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또 이 방송에 문자 보내신다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시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와, 정말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 끝에 서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3048번님의 신청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1502번님의 신청 찬양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들 이어 듣고 오시죠.

가정에서부터 참된 연합을 기뻐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우르르 워십의 나와 내 가정은 이란 찬양 앞서 들으셨고요. 두 곡의 찬송, 클래식 콰이어의 어디든지 예수나를 이끌면, 그리고 정자례의 예수나를 오라 내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사랑과 또 함께함이 간직된 곳입니다. 찰스 스윈돌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앞으로 몇 세기 동안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루게 될 주제는 정치, 교육, 종교, 과학, 스포츠도 아니고 바로 가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가정의 속성을 이어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자, 이 연합의 비밀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 함께 나눌까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방송 애타게 듣고 계시는지 문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찬양들 계속해서 함께 듣고 옵니다.

찬양 세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조찬미의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어서 나의 사랑하는 책 줄라이의 찬송 그리고 완전한 사랑 메리제인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언약으로 하나가 된 우리.

계속해서 연합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가 되어야겠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더욱더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또 나눠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십년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어린 3남매를 홀로 키우며 거리에서 빵을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 가운데 빵을 팔던 어느 날 노신사 한 분이 와서 호떡 하나에 얼마냐고 물어봤지요. 1,000원이라고 대답했고요. 노신사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아주머니에게 건네고 빵은 받지 않고 그냥 갔다고요. 아주머니는 노신사를 불렀지만 빙그레 웃으며 괜찮다고 그냥 갔습니다. 그 노신사는 이튿날 와서 또 1,000원을 놓고 그냥 가고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000원을 놓고 그냥 갔다고요. 그런데 1년이 다 가는 어느 날, 그날도 노신사는 어김없이 찾아와서 빙그레 웃으며 1,000원을 놓고 갔습니다. 그때 황급히 아주머니가 따라오면서 노신사에게 수줍은 듯 얘기했습니다. 저 선생님, 빵값이 올랐거든요.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공기와 햇빛, 그리고 비, 모든 부분들이 그렇죠. 매일매일 거저 주어지는 것들에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헨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4편 함께합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부시고 오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7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에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8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데요. 학교 생활을 통해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요. 좋지 않은 결과가 뻔히 보이는 길을 고집스럽게 주장할 때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들 하지만 이미 그 길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정답이 명확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이 보는 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에 선생님과 부모님의 말보다 주변 친구들과 자신의 판단을 믿기도 합니다. 결국 어려움을 당한 학생과 상담을 하다가 문득 내가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보면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답이 없는 인생에서 경험을 통해 깨닫는 더 나은 길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직접 쓰신 나 자신 사용설명서보다 내 뜻과 경험과 생각을 믿고 엉뚱한 길로 가는 제 모습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이 성경 속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오늘입니다.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함께하신 첫 찬양은 감사 찬양 함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실 찬양은요, 찬송가 찬양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두 곡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찬양입니다. 첫 번째 함께하실 찬양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리고 이어서 함께하실 찬양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두 곡의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 함께 하실게요.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 또한 분위기가 조금 다른 찬양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제이어스의 Breakthrough, 나는 달려가네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창세기 종은 주인의 낙타떼에서 열 마리를 가져다가 주인이 준 선물을 싣고 아람 나하라임에 이르러 나홀의 성을 찾아갔다. 그는 성 밖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낙타들을 쉬게 했다. 때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저녁 무렵이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 주인 아브라함을 선대해 주십시오. 제가 이곳 우물가에 서 있다가 마을의 젊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한 여인에게 그대의 물동이를 기울여 물을 마시게 해주시오 하고 말하겠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드십시오.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해 택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제 주인을 위해 뒤에서 은혜롭게 일하고 계신 줄 알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인 밀가가 낳은 부두엘의 딸이었다. 그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를 물에 채워 가지고 올라왔다. 그 종이 그녀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그대의 물동이에 든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겠소? 그녀가 말했다. 그럼요, 드십시오. 그녀는 물동이를 받쳐들고 그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었다. 그가 물을 실컷 마시고 나자 그녀가 말했다. 제가 낙타들도 실컷 마실 수 있도록 물을 길어다 주겠습니다. 그녀는 곧 물동이의 물을 여물통에 붓고 다시 우물로 내려가 물동이를 채웠다. 그녀는 낙타들에게 물을 다 먹일 때까지 계속해서 물을 길어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여행 목적을 이루어 주신 것인지 그 사람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자 그 사람은 무게가 5g이 조금 넘는 금 코걸이 한 개와 무게가 110g 정도 되는 팔찌 두 개를 꺼내어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대의 가족에 대해 내게 말해주겠소. 그대는 누구의 딸인가요? 그대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어갈 방이 있는지요?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밀가와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입니다. 우리 집에는 묵을 방이 많고 골과 여물도 넉넉합니다.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서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제 주인에게 얼마나 관대하고 신실하신지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제 주인의 동생이 사는 집 앞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그곳을 떠나 달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 집 모든 식구에게 알렸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8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값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행동은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기억되고 있습니다. 온전히 드렸던 그 한 번의 선택이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지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스티브 그린의 Broken and Spilled Out 들려드렸습니다. 값진 것을 드린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닐까. 마리아 그 자리에서 했던 행동은 단순한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가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는 그렇게 그 삶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삶이 되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가르쳐 주세요.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The Maranatha Singers의 In His Time, Ron Canoli의 Hallowed Be Your Name, Morris Chapman의 Jesus Your Nam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8158번님께서 처음으로 신청해 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따가 마지막 곡으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0 쓰시는 분께서 샬롬 나이세에 취직이 쉽지 않아 꽉 막힌 듯한 제 기분을 나눠도 될까요? 라고. 예, 그럼요. 계속 힘겨우네요. 소망을 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봅니다. 직장을 통해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 제목이죠. 뭐 기분도 기분이겠지만 취직이 요즘 쉽지 않다라고 보내주시면서 결국에는 이 1710번님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또 기도가 아닐까. 결국에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또 정말 옳은 곳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 바람이 또 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모든 취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 샬롬 나이 들으시는 모든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장이 잘 마련되기를 같이 기도해 봅니다.

0: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1: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이팅의 내가 주임 삼은, 마커스의 그가 오신 이유, 홀리임팩트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오르웰 선생님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립학교 우드로 윌슨 고교에서 첫 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수업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요. 크고 작은 범죄들을 저지르며 삶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에린 선생님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지만 학교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불량 학생들을 위한 돈 낭비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에린 선생님은 소중한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고요. 직접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사비로 교육비를 충당했습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는 책을 사주고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혀주고요. 명사들을 초청해서 인생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런 선생님의 노력으로 아이들은 꿈을 갖기 시작했고 성적도 점점 향상됐습니다. 에린 선생님은 올해의 선생님으로 두 번이나 선정됐고요. 이런 선생님과 학생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영화와 책으로도 출간됐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에린 선생님은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공감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셨던 예수님처럼 복음을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오늘도 묵묵히 그 뒤를 제자로서 따라 걷고 계신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주님과 같이 진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위러브의 공감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위러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더 공감하고 싶은 사람,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에린 구루엘 선생님이세요. 사비를 털어서 좋은 명강사도 모셔주고 여행도 가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감이었다고 하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본을 받아 제자로서 오늘도 묵묵히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또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도 담아서 함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아멘. 소프라노 신델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 함께 하셨죠.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상대방만큼 100% 공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아, 저럴 수 있었겠구나. 그래, 힘들었지.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감하셨던 예수님처럼 나에게도 공감의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손 꼭 잡고 나와 함께 이 삼행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주님의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뛰고 계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 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교만한 모습은 쉽게 파악하면서도 내 자신의 교만에는 쉽게 눈을 감고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니느웨의 교만 앞에 분노했지만 정작 자신의 불순종과 교만은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지만 그는 결국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뜻보다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는 자신의 뜻이 앞섰던 것이죠. 겸손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장윤영의 겸손으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기다리고 순종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추르바이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곽현정의 나의 사랑하는 책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 월십의 인원의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마커스 월십의 주 은혜임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노인팅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이미 그랜트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Give Me Jesu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구현아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진영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로버트 로빈슨과 해니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일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됩니다. 길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그 말씀 안에서 찾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옛날에 고리타분한 가르침 정도로 격하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 대한민국에서는 저희 뭐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24시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가 있고 또 집에도 성경책이 여러 권 갖고 있을 정도가 됐고 이제는 휴대폰에서도 찾기만 하면 말씀을 보고 들을 수가 있는데 정작 북녘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늘도 물 한 바가지를 먹고 이 새벽 시간에 깨어나서 저희 극동방송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삶의 길이 되기 때문이죠.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말씀의 가치를 다시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아가고 또 움직이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지요. 우리를 또 생명력이 있게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하신 그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 삶의 길이요, 또 진리가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남겨진 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또 설교 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너무나 많지만 저 북녘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 한절 한절이 귀합니다. 성경이 모두 불타버렸고 그마저도 꼭꼭 감춰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절 한절을 저희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적어서 간직하는 북녘의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말씀이 그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북한 또 러시아의 중국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 노동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는 복음 통일의 귀한 마음을 심어드리고요. 또 우리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외부의 소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요.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또 북녘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또 한절의 기도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 북녘 땅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분들 가운데 이 탈북의 과정이 궁금하시거나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편지를 꼭 보내주십시오. 엽서도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찬송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2030 남북한 출신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은데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철수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도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습니다. 사랑입니다.
5: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6: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북출신 청년 두 분과 또 남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또 치열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주제 먼저 알려드립니다.
7: 분단 8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남북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북한 출신의 탈북민 여러분들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생각과 또 생활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같은 민족성을 갖고 있지만 조금은 다른 생활 모습 가운데 서로의 장점은 무엇일지 또 서로의 생활 모습 가운데 본받을 점은 무엇인지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남북한 청년들이 바라보는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 오, 좋아요.
0: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북에서 오신 분들하고 생활을 해봤거나 뭐 겪어봤거나 그러지 못했던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4: 그렇죠.
0: 아마 탈북민을 만나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철수님,
3: 네.
0: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이 몇만 정도 되죠?
3: 지금 남조선에 한 3만 5천 명 가까이 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 경기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여러분 각 지역에 최소 몇백 명씩은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도 한 번쯤은 네. 탈북민 분들을 만나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0: 여기 계신 철수 사랑의 찬송이 보라님은 우리 극동 아카데미를 통해서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또 교육받고 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을까.
1: 그러네요.
0: 자, 그러면 우리 남 출신 청년들의 바로 보는 북 청년들의 장점 먼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2: 오, 제가 북한에서 오신 청년들, 그러니까 친구들로 만나기 전에 느꼈던 하나의 그 벽 같은 게 있었거든요.
0: 네.
2: 약간 말투가 되게 세다. 아.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친구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속 시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줘.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쿠셔너? 폭신폭신하게
0: 돌려 말하고.
2: 네, 돌려 말하고 예의 있게 말하다 보니까 하고 싶었던 말을 좀 못할 때가 있었는데 북에서 온 친구들이 시원찮게 잘 말해주더라고요. 완전 장점인 것 같아요.
0: 진짜 이건 장점이네.
2: 완전.
3: 네. 아니 저 보라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그 반대였거든요.
0: 네.
3: 한국에 왔을 때 네. 아니 남조선 친구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처음에 친구가 아닐 때는
0: 무슨
3: 말 그냥 해. 왜 그 빙글빙글 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친구가 되고 나니까 너무 섬세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0: 그렇죠. 배려하면서 말하는
3: 네.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보라님 같은 남조선 친구들이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0: 이야. 아니 이거는 서로에게 장점이네 진짜.
1: 그러네. 보완이 되는 부분이네요.
0: 네.
4: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을 봤을 때 남한에서 살아온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원이 나랑은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0: 네.
4: 예를 들면은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0: 네.
4: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할 때 끝까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굉장히 본받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하나님이 언젠가 북한 문을 여실 때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보다는 이분들이 훨씬 더 그런 하늘 상급이 제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전도의 영역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0: 그 전도의 열정도 더 뛰어나 보인다라는 맞아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반성을 좀 많이 하셨나 봅니다.
4: 많이 했습니다.
3: 아니 들으니까 좀 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네요.
0: 이 두 분이 되게 조용해지셨어요. 지금. 네, 나는 전도 나도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반대로 우리 북 출신 청년들이 봤을 때 남한에서 청년들을 보니까 이런 게 참 본받을 만하더라. 어떤 게 있으셨어요?
3: 저는 아까 그 보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섬세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0: 네.
3: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더 느꼈던 게 특히 우리 믿는 청년들 안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이 인생에 경험했던 충격이 탈북민들보다 많은 분들은 별로 그렇게
1: 없죠.
3: 네, 그러니까 심한 충격이 없다 보니까
0: 예.
3: 그 마음이 누군가를 받아내서 온전히 사랑을 부어주기에 더 잘 가꾸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영원할 수도 있는 이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사람을 품고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1: 맞아요.
3: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1: 네.
3: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대부분이 더 쉽게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밭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0: 사랑을 나눌 줄 알고
3: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정말 대단하다 혹은 따라 배우고 싶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어릴 때부터 선택과 책임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훈련이 됐잖아요.
1: 맞아요.
3: 근데 우리 북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선택이 의미가 없거든. 정부가 다 해주니까. 그런데 이 한국 친구들은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훨씬 더 배어있는 책임감이 굉장히 높다.
1: 맞아요.
3: 그래서 뭔가를 했을 때 내 선택에 책임지려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따라 배울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0: 맞아요.
3: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는 것에 내가 하는 행동과 책임이 다 뒤따른다라고 제 배워왔기 때문에 북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좀 본받을 만하다라고
3: 네,
0: 느낄 수 있겠군요.
3: 맞습니다.
2: 북에서 지금 남한으로 오신 분들의 하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자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책임이라든지 또 그 자유를 활용하는 면에서든지 굉장히 조금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0: 네.
2: 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폭발하는 에너지일 수도 있는데요. 막 창업도 너무 당차게 하고 북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0: 진짜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너무나 생활력을 갖고
1: 오, 맞아요.
0: 굉장히
2: 맞아.
0: 강인한 생존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내는 언니 오빠들 많이 봤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하면 역으로 북에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잠재력이 있을까. 그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3: 사실 저 말은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할 만한 게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자유를 그냥 받았잖아요.
1: 그렇죠. 주어졌으니까.
3: 네. 근데 우리는 없다가 받았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그거를 더 체감할 수 있는 것. 이게
0: 그치.
3: 자유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는
0: 맞아요.
3: 뭔가 그 활용도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그 자유를 받았을 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초반 폭발력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0: 그럼요.
1: 네.
0: 아, 저 하나 더 말해도 돼요?
1: 네.
0: 글씨를 진짜 잘 쓰더라고요.
1: 아, 북에서 오신 네. 청년들이.
0: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왜 우리 보통 축의금 같은 봉투에 써 있는 그 북글씨 있잖아요. 그거를 펜으로 쓰는데 깜짝 놀란 게 너무 잘 쓰는 거예요.
1: 야, 이거는 진짜 문화의 차이인데.
0: 우리는 네. 사실 글씨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요즘에 계속 타자를 많이 치고.
1: 맞아요.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0: 그렇죠. 네. 근데 북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만난 분에 한해서는 100이면 100 글씨를 다 너무 잘 썼어요.
1: 이분들 또 작아집니다.
3: 오늘 보라님이 예외를 많이 만드시네요.
0: 그러니까요.
1: 아니 저도 이제 북에서 보내신 그 편지 우리 제주극동방송 가면 이제 전시가 돼 있잖아요. 서울극동방송 역사관에도 있는데 글씨를 진짜 기가 막히게
0: 진짜.
1: 어쩌면 이렇게 잘 쓰실까. 근데 어릴 때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반마다 서기를 뽑았어요. 그쵸? 총무 말고 회계 말고 서기를 뽑았는데
0: 아, 칠판에 글씨 쓰는 친구들?
1: 네네. 글씨 잘 기억난다. 쓰는 친구들을 또 해서 본처럼 이렇게 초등학교 저도 한 저학년 때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나름 뽑힌 적이 있는데 지금은 쓰라고 하면은 진짜 A4 반에 반장 쓰는 것도 쉽지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진짜 북에서 오신 분들은 그 글씨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으시나요?
2: 아니 지금은 지금 잘 못 쓰긴 하지만 어릴 때 이게 그걸 훈련을 받는 게 왜 받냐면요. 수령님 말씀 뭐 이런 교시를 이게 공동사설이라든지 이런 걸 신문을 이게 저희가 필사를 하거든요. 네 그런 대회도 있고 막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김일성 그 뭐 훈시 뭐 네, 교시 그,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데 그냥 흘렸으면 안 되는구나.
2: 맞아요. 이 흘렸은 날에 반동이 되는 거.
1: 반동이 되는 거.
2: 내가 막 써야 되고.
4: 이렇게.
2: 네, 그리고 거기 글자에 들어간 정성에 따라서 충성도가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초등학교 때 저희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는 다 진짜 그런 게 있었거든요.
1: 네.
3: 북조선 출신으로서 반성하겠습니다. 성경 필사할 때 너무 날렸어가지고.
2: 아유, 충성도 떨어져서 안 됩니다.
1: 아, 진짜 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필사하거나 할 때 기도문 적고 할 때 여러분 정성을 들여 쓰자고요. 우리가.
0: 네.
1: 뭐 요즘에는 다 이렇게 타자로 치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정성을 넣는 거는 저희가 좀 본받을 만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0: 그럼요.
1: 네. 자, 오늘 우리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서로의 본받을 만한 점, 장점을 봤는데 제가 이제 많이는 아니어도 탈북민 청년들을 바라봤을 때 이분들은 회복 탄력성이 그래도 좀 우리보다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이 사선을 넘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 물론 좌절하실 수는 있겠지만 바로 이겨내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 힘.
3: 맞아요.
1: 또 신앙생활 하실 때 이분들은 진짜 열정적이세요.
0: 맞아요.
1: 그리고 진짜 순수하세요. 이런 크리스천 탈북민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우리가 본받을 게 참 많다. 또 두 분이 작아지지만
3: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서로가 다르게 아니라 서로 본받을 점이 너무나 많은 하지만
0: 네.
1: 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같은 민족입니다. 남북은 우리가 하나고 또 언젠가 하나 돼야 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요. 우리 청년들 예쁘게 봐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탈북민분들도 품어주시고 좋은 점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교제도 많이 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리 함께해 주신
3: 철수
2: 사랑입니다.
4: 찬송이
0: 보라였습니다.
1: 지금까지
5: 너와 나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이 핵 잠수함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배치하면서 군사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본토를 비밀리에 공습한 정황이 전해지면서 중동 지역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은 전쟁 배상금과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압박에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위해 인력 파견과 정보 공유 등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리투아니아가 나토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하며 미국과의 안보 공조 강화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BTS 공연 특수에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늘면서 우리나라 관광 수지가 1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문화일보는 중국 관광객들의 K-패션 소비가 급증하면서 백화점 3사가 나란히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부유층 사이에서는 단속과 처벌 위험에도 한국산 쿠쿠 밥솥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으로 서울신문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핵 잠수함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배치하며 군사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양측의 군사적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핵탄

또 탑재가 가능한 전략 핵 잠수함 위치를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미 해군 제6함대는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이 영국령 지브롤터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핵 잠수함은 위치 자체가 극비로 취급되는 전략 자산이어서 미국이 먼저 이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이 언제든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이란에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위해 가디르급 소형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북한 잠수함 설계를 복제한 모델로 알려졌으며 어뢰와 대함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고속정과 드론 등 이른바 모기 함대 전력을 활용해 미 해군에 대응하겠다는 전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의 휴전 상황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한 상태라고 표현하며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이에 이란 의회 지도부도 모든 군사 옵션 준비를 마쳤다고 맞서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본토를 비밀리에 공습한 정황이 전해지면서 중동 지역의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중동 전쟁 과정에서 자국을 공격한 이란에 대응해 이란 본토를 직접 공습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우디가 이란 영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서방과 중동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 공군이 지난 3월 말 이란 내 목표물을 여러 차례 비밀리에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공격 지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우디 측은 자국 공격에 대한 명확한 보복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은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 지역 미군 시설과 석유 인프라 등을 공격해왔고, 이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 사우디까지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사우디는 공습 이후 이란 측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추가 보복 시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우디는 군사 대응과 함께 외교 접촉도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대사우디 공격 횟수는 한때 주당 100건을 넘었다가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친이란 세력 움직임이 다시 늘어나면서 양국 간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이란은 전쟁 배상금과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압박에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란은 전쟁 배상금과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며 기존의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평화협정에는 전쟁 배상금 지급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인정, 미국의 제재 해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이 지속 가능한 합의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미국이 해상 봉쇄와 제재를 유지하면서 외교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현재 태도는 외교가 아니라 강압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며 이란의 요구를 단순한 항복 문서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현재 파키스탄을 통한 간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반복적으로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 제안을 쓰레기 같은 제안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군사적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위해 인력 파견과 정보 공유 등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 단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안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 의지를 갖고 있으며 단계적 기여 방안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지 표명과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 자산 지원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우리 군의 참여 확대 문제는 국내법적

절차와 국회 논의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앞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자유로운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리투아니아가 나토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하며 미국과의 안보 공조 강화에 나섰습니다. 인구 280만 명의 발트해 소국 리투아니아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보장을 위해 최대 40명의 군인과 민간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기뢰 제거 작전과 상선 호위 임무 등에 참여할 계획이며 후방 기지와 군사 인프라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기뢰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기뢰 제거 역량을 강화해온 국가로 관련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과 유럽 주요국 사이의 균열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중동 문제 개입에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리투아니아는 오히려 미국과 밀착해 안보와 경제 측면의 실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둔 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자 리투아니아는 적극적으로 미군 유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와 가까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안보 불안이 큰 국가로 꼽히며 자국 방어를 위해 미국 중심 안보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존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BTS 공연 특수에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늘면서 우리나라 관광 수지가 1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관광 수지는 2억 6천만 달러 규모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기준 관광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4년 11월 이후 처음인데요. 특히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3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204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해보다 26%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해외로 나간 내국인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전체 관광 수지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BTS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장기간 체류하며 소비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광화문 공원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은 평균 8일 이상 머물며 약 350만 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연 관람과 함께 명동과 용산, 동대문 등 주요 관광지 방문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K-패션 소비가 급증하면서 백화점 3사가 나란히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올해 1분기 총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역시 외국인 소비 증가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명품 중심 소비에서 K-패션 소비가 빠르게 늘어난 점이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는 외국인 패션 부문 매출이 지난해보다 180% 증가했고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에서도 남성 패션과 국내 브랜드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과 대만 등 중화권 관광객 비중이 가장 높았고 미국과 일본 관광객이 뒤를 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K-POP의 영향으로 한국 패션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POP 스타들이 착용하거나 모델로 활동하는 브랜드 제품들이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여기에 국내 신진 브랜드들까지 주목받으면서 유통업계에서는 20년 만에 백화점 호황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부유층 사이에서는 단속과 처벌 위험에도 한국산 쿠쿠밥솥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돈주 계층 사이에서 한국산 쿠쿠 전기밥솥 사용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북한 당국은 전력 부족 문제와 비사회주의 단속을 이유로 한국산 전자제품 사용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부유층 사이에서는 오히려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한국산 쿠쿠밥솥은 중국산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인식이 강해 단속 위험을 감소하고
하고서라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전기 검열 과정에서 적발되더라도 현장에서 뇌물을 건네

단속을 무마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음성 안내 기능을 중국어로 설정한 뒤 중국산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단속을 피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소식통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좋은 제품은 결국 한국산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5도 사이에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전 지역이 하루 동안 맑겠습니다. 양덕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안주와 진남포가 15도, 양덕 12도, 낮 최고기온은 진남포 28도, 안주 26도, 양덕 18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종일 맑겠는데요. 신의주와 삭주, 구성은 오전에 한때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구성 15도, 신의주와 삭주 1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삭주 27도, 구성 26도, 신의주 25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해주와 장현은 오전 시간 동안 구름이 많겠고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장현과 개성 14도, 해주 1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 30도, 해주 28도, 장현 22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함흥과 북청, 장진에서는 하루 동안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과 북청 11도, 장진 7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 19도, 장진 18도, 북청 12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북도는 지역에 따라 하늘빛

0: 다르겠습니다. 청진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운기는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성진 9도, 운기 8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14도, 청진과 운기가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방송하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맞이하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해

출진형 경남30경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쿼터리즘이라고요. 15분 이상 집중을 못하는 현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현대사회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증상이었죠. 10분이나 30분이 아닌 15분이 기준이 된 이유는 최소한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세계적인 의학 잡지에 따르면 하루에 15분 정도 조깅을 하는 사람은 가볍게 뛰는 사람은 1년 뒤에 체지방이 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15분씩 가볍게 뛰는 이 조깅을 시켰더니 성적은 평균 15에서 30% 정도 올랐다고 하죠. 그리고 하루에 15분 정도 독서를 하면 1년에 10권 이상의 책을 읽을 수도 있죠. 하루에 15분. 여러분, 적은 시간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꽤 긴 시간처럼 느껴지시나요? 하루에 15분이 1년 동안 쌓이면 91시간이나 됩니다. 15분씩 특정 외국어 단어를 외운다면 10개씩 외워도 1년이면 3,600개의 단어를 외울 수가 있겠죠. 하루에 15분은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5분 동안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눌 때 하나님께선 새로운 사랑 가득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은혜 가운데 변화하는 하루하루의 매 순간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15분의 결심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15분 동안 말씀을 보고 듣고 15분 동안 주님께 기도하며 15분 동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 그런 복된 날 보내시길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해 볼게요.

좋은 이웃에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까지 첫 찬송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에 이어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열심을 늦추지 말고 성령을 힘입어 뜨겁게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과 존경과 소망과 인내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열매들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부지런히 성실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를 이 하루를 그 매 순간을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루의 말씀, 하루의 기도, 그리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랑을 실천하는 정해진 시간을 두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5월 14일 목요일 승리의 깃발을 거머쥐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과 구주 예수 의지함이 두 곡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두 곡도 올려드리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여기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어른들 예배에 지장이 있으니까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 데리고 나가지 말고 그대로 안고 있으라고 그랬어. 어려서 교회 데리고 나와서 설교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찬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하니까 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른보다 아이들이 속히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왜 아이들에게는 선입관념이 터무지 없습니다. 예수를 어려서 많이 믿지 나이 먹어서 예수 잘 안 믿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데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애들한테 성경을 읽어주면 무의식 중에 그 성경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서 부모들은 꼭 1등 해라, 꼭 성공해라, 꼭 공부 잘해라 그런 소리 많이 했을 거예요. 물론 1등 하면 좋지요, 우등하면 좋지요. 그러나

0: 나폴레옹이 자기 반에서 밑등 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책 보니까 나폴레옹은 자기 반에서 42등을 했대요. 그러면은 42등 했는데도 천하를 호령한 나폴레옹이 자기보다 더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좋은 학교 간 사람들이 41명이 있을 텐데 그 41명 어떻게 됐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42명째 되던 나폴레옹이 불란서를 세계의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워놨죠. 나이지리아의 노예시장에서 한 소년이 담뱃잎 한 푸대와 교환이 됐어요. 담뱃잎이 이것만한데 이거 따서 한 푸대에다 넣은데 담뱃잎 한 푸대하고 이 아이하고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타고 있던 배에 군목이 있었대요. 그 군목이 그 아이 눈초리가 청명하게 보여 소년의 장래성을 보고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교육과 철저한 신앙훈련을 시켰습니다. 30년 후에 어느 날 나이지리아 교회 최초의 감독으로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참 그는 감독이 돼서 세계적인 성서학자며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 크로스 웨더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30년 전 노예에서 군목에게 양자로 성책을 받았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8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의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께로 가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책 순천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김정석 목사님의 목소리로 찬양한 후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을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도에서 온 시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오늘은 우리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 찬송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도들과 다 함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받은 날을 구르며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총을 늘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합니다. 저는 이 찬양이 저희 고향 땅 북한까지 울려 퍼져 그들도 주님을 믿고 자유를 얻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날을 구려봅니다. 언제나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합니다.
1: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고향 땅 함경도에서도 다 함께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함경도가 고향인 시온자매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며 거룩한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요. 시온자매 고향 땅 함경도에서도 이 찬양을 올려드릴 그날이 속히 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해 주세요. 함경도에서 온 시온자매 선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주님을 목청껏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오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울림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분별하여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7절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음이라 하셨다. 아멘.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하루,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순종하는 이 하루를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0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한 죄를 범한 때를 우리는 다윗의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여 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시련의 때도 있었지만 그 이후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갔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고 자기의 이름을 딴 다윗의 왕조를 세워갈 수 있게 되었고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위상을 대단히 드높이는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하신 그야말로 복 중에 복 가운데 이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밑바닥을 친 때가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의 망명에서 조국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 아말렉 족속이 아내와 아이들을 다 붙잡아간 상황입니다. 그때 화가 난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 할 때에 성경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의 삶이 밑바닥을 쳤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충만한 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다윗은 부족할 것이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성공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밑바닥에 처박혀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풍요의 시대 그리고 평화의 시대 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모든 것이 최고의 절정인 이때에 다윗은 타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저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요압과 부하들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출정된 가운데 다윗성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에 출전하지 않은 때는 이때가 처음입니다. 다윗은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고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니 햇사랑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한 사람의 말 속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기혼자이고 또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많은 정보가 담겨 있지만 이것이 다윗에게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탐욕에 아무 저항 없이 그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바세바를 불러들여 가늠하였고 바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세바가 아이를 갖지 않았다면 아마도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죄를 덮고 갔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기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한 것은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돌아온 우리아에게 요압과 군사의 안부를 묻고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물었지만 그것이 다윗의 궁금해서 물은 건 아닙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아가 집에 내려가 자기 아내와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집으로 내려가라. 그러나 우리아는 아내와 함께 하지 않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성문 밖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술을 마셔서 취하게 만들어서 집에 내려보내려고도 했는데 우리아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고 찾아냈습니다. 가장 전쟁이 맹렬한 곳에 우리아를 앞세워놓고 나머지 부하들을 뒤로 빼내어서 그 자리에서 우리아가 전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쓴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하는데 바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대단히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다윗이 의도한 대로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다윗의 범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보면 간음죄와 살인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그가 끄집어내었던 죄라고 할 만한 것들이 정확하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살펴봤을 때에 훨씬 많았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 그리고 거짓, 속임, 위선, 은폐, 계략, 살인교사, 살인방조, 잔인, 탐욕, 탐심. 아마 시간을 내어서 더 찾아보라고 하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원하던 결과를 손에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범죄한 다윗 이때가 영적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출 수 있고 자기가 풀어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영적인 안목을 다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외쳤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으니 나는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고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세웠던 다윗입니다.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풍성한 영원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아뢰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깊고 깊은 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지닌 한 사람이 죄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죄가 참 무섭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끄럽게도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라 하였더라.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건데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앞에 일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합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과 치르는 두 번의 전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전쟁 전에도 두 번째 전쟁 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합에게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실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하여 아람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문제는 두 번째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제 아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때에 아람왕 베나닷이 화친을 청해 오니까 이 아합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화친을 맺고 베나닷 왕을 살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살려주었으니 내 생명으로 대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아합이 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후에 이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이 좋게 본 겁니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다른 좋은 포도원으로 바꾸어 줄 수도 있고 너가 원하면 돈으로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의 유산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지 곡기까지 끊으면서 근심합니다. 속상해합니다. 속상해할 수 있죠. 자기가 정말 마음에 원하는데 그것을 갖지 못할 때에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람의 감정상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상한 일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마음의 소원으로 두느냐 아니면 탐욕으로 두느냐의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의 소원으로 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봇이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합은 그런 나봇에게 더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나봇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봇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셨으니 줄 수 없다라고 하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하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내 이세벨이 알게 되었고 이세벨은 마음의 소원을 따른 것에 대한 풀이가 아니라 탐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게 됩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본인이 써서 보내면서 왕이 쓴 것처럼 합니다. 속이는 거죠. 거짓입니다. 그리고

을 치고 봉하여서 보내게 됩니다. 그 안의 내용은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죄를 물어서 돌로 쳐 죽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세벨이 시킨 그 일을 아합이 시킨 일로 알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봇이 죽자 이제 주인이 없는 포도원을 이 아합의 손에 갖게 된 겁니다. 무죄한 자가 죽었고 탐심 탐욕으로 얼룩진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 뜻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아합과 이세벨에게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자기의 욕심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은 아합을 보았습니다. 불의하게 얻은 재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얻기에 기뻐하는 아합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죄를 물은 무고죄,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이세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아합에게는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이었고, 이세벨에게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너를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쫓아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욕심부리지 않고 내려놓았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지혜로운 아내였다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남편의 마음을 달래고 오히려 조상의 유산을 지키려고 하는 나봇을 칭찬해 주도록 격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아합의 탐욕이나 어떤 수를 써서라도 빼앗고야 말겠다는 이세벨의 탐욕이 자신들을 더 깊은 죄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 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다윗이나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사실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불의한 죄에 대한 영향을 깊이 받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숨겨지지 않고 그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은 다윗의 죄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이 은혜이고 보냄받은 나단이 왕인 다윗 아내 앞에서 거침없이 책망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회개하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주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고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자리로 이미 부름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베푸시는 은혜의 능력과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은혜를 쫓아 살겠다는 다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라는 모세의 권면의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만 새기고 그 말씀 쫓아갈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시험이 죄의 미혹이 온다 하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 죄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 어떠한 죄의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양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에 살아가는 가치나 내 삶의 원리들이 하나님께 중심을 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가? 때로 내 삶에서 어떠한 결정은 중요한 결정이고 어떠한 결정은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그 하나님 쫓아갈 자로서의 선택을 늘 흔들림 없이 하고 있는가? 그러한 결정과 선택은 내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그 은혜를 은혜대로 고백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결정과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아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쫓아나갈 수 있으려면 단 한시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살고 있어야 하는가? 그건 너무 어린 생각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호흡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매 순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으로 인하여 주를 쫓기 위한 이 고단한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저 은혜가 충만하고 복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러한 삶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죄들을 거스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죄의 유혹을 거슬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죄악의 참담함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이제 죄 지으면 다 잘라버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너희 안에서 드러나오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이것은 사람이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 삶의 모습이 너희의 삶을 채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죄는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매 순간 우리를 미혹하고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때에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 하셨듯이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늘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0: 동행하는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만 오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셔서 아무 문제 없게 하신 후에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내가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오는 죄들을 내가 분별해낼 수 있고 그 죄들을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다윗을 무너진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때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놓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발걸음을 돌려 다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자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그 시험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큰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하신 그 은혜를 쫓아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변함없는 여일하신 은혜를 쫓아 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14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은 평년보다 더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으나 광주와 목포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릴 전망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우비를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역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으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크게 오르는 곳이 있어 체감 온도가 덥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16도, 서울과 강릉, 대구와 광주, 부산이 15도, 평양과 개성, 춘천과 대전, 목포, 여수가 1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 13도, 함흥이 11도, 강계와 청진이 9도, 해산이 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개성과 대전이 30도, 평양과 춘천, 광주가 28도, 강계가 27도, 대구 26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해산, 목포가 25도, 여수와 제주가 24도, 포항이 21도, 함흥이 19도, 청진이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샤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성령의 감동에 함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 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말씀 365일 오늘은 신명기 33장 19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FEBC
1: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감사 중에 감사, 성숙한 감사라면 그것은 역설적인 감사가 아닐까요? 역설적인 감사, 그것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도 감사하는 것이지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 감사한다면 역설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감사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한다면 감사는 결코 넘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역설적인 감사가 풍성함을 더하는 감사라 생각합니다. 차고도 넘치는 감사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역설적인 감사는 성령 충만을 통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 4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는 새로운 날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집방만 세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가운데 있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나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존재함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은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를 알고 행하게 하소서. 오늘도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나의 입술이 무뎌 자신 없지만 시도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좋다면 시키지 않아도 널리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주님을 전하는 데는 어찌 이리 인색한지요. 그만큼 주님을 좋아하지 않는 것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소서. 말뿐인 신앙이 아닌 행하는 신앙을 증명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알도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용기를 주소서.

싹무지게 뜬 하늘을 하도 오래 올려다 보니 고개가 아프네. 사라지고 나서도 잊을 수 없어. 만나는 이들에게 무지개 떴다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얼굴에도 무지개가 떴지. 빨주 노초 파남보 곱고 환한 그 빛깔로 오늘을 살면 내일로도 이어지겠지. 무지개는 사랑과 기도로 이어지는 길고 긴 다리가 되어 세상이 환해지겠지. 살아있는 동안은 나도 무지개가 되어야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올무처럼 여겨질 때가 있으셨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삶을 배울 때 그제서야 우린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가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가정.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예수교는 불효도라고 오해와 박해가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도 모르고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많은 반대에 부닥쳤고 또 부모도 모르는 오랑캐에 도라고 가는 곳마다 배척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인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감이 바람직한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부모를 모시는 것이 효도인지, 산소에 가서 과일 몇 개 술 한 잔 따라 놓고 절 몇 번 하는 것이 효대인지, 차례상을 차려놓고 절 서너 번 하는 것이 효도인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미국서 유학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저희 큰형님이 북어 두 마리 하고 정종 한 병 하고 우리 사형제하고 장조카하고 다섯이 아버지 산소에 가서 술 따라 놓고 북에 고기다 갖다 놓고 절을 하더라고. 그날 우리 형님한테, 형님 저는 기도를 할게 양해를 해주세요. 그때부터 우리 형님이 기독교에 대한 감정은 그렇게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의 권면으로 우리 큰 형님도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가 큰 문제예요. 우리는 고조 할아버지, 친조 할아버지 내가 어려서 느낀 것은 매달 제사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 우리는 뭐 얻어먹는 게 있으니까 제사를 좋아했는데 그것도 제사를 지낼 때 초저녁에 지내는 게 아니라 12시 지나서 제사를 드리더라고. 그럼 우리는 피곤하니까 12시가 되기 전에 잠에 들어가면은 음식도 못 얻어먹고 큰 어른들만 가서 절하고 음식 나누어 드시는 것을 봤는데 저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가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부닥친 것은 제사예요. 그래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우리 형제들은 지방도 쓸 줄 몰라요. 어디 가서 지방 쓰는 사람한테 지방 써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도 제사를 고집하는 우리 형님들에게 형님, 한번 추도 예배로 바꿔보시는 게 어때요? 우리 어머니가 야, 너희 막내가 목사니까 한번 추도 예배로 바꿔보자. 그래서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우리 큰형님이 그럼 추도시기로 한번 네가 해봐라. 그래서 아버지 제삿날 추도시기로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양력을 좀 써오라고 그때 고명진 목사가 전도사였었어요. 글을 곧자 써요. 자네가 우리 아버지 양력을 좀 써와라. 그리고 우리 큰형님의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인지 5학년 때인데 네가 이 양력을 보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은 내가 용돈을 줄 테니까 외워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형님 꼭 12시에 제사를 해야 됩니까? 12시에 꼭 추도 예배를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의 혼이 오신다면은 초저녁에도 오실 수 있고 자정에도 오실 수 있으니까 한번 초저녁에 추모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교인들, 장로님, 권사님 또 몇 분들 모시고 추도 예배를 7시에 드렸어요. 그래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간단히 목사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막내 우리 큰형님의 막내 아들이 우리 아버지 양력을 읽어내려가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위대하신 줄 몰랐어. 우리 어머니도 눈물을 닦고 우리 형님들도 눈물을 닦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형님 추도 예배가 어때요? 추도 예배도 괜찮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제사를 추도 예배로 드린다. 그래서 우리 김씨 가문이 제사 제도까지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을 신봉하는 추도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일화요. 그래서 내가 전도할 적에 보니까 제일 큰 방해가 제사를 안 지낸다는 기독교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막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도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것으로 느껴집니다. 공자의 제자 자하가 효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공자 선생께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고된 일이나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 좀 드린다고 효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효도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신라시대에 흥덕왕 때 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아내와 함께 품팔이를 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했는데 손순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항상 할머니의 밥을 뺏어 먹기 때문에 할머니가 식사를 넉넉히 못하는 것을 보면서 늘 걱정하는 손순은

어떤 날 아내더러 여보 아이는 또 날 수가 있지만은 어머니는 한 번 얻지 못할 것이 한 번뿐 얻지 못할 것이니 아이를 없이 하는 것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아내도 효성이 극진한 부인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아이를 업고 가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를 땅에다 묻으려고. 그런데 땅을 파는 중에 졸지에 속종, 돌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내외는 참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도 돌종도 함께 가지고 돌아와 종을 들보에 매달리고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그 종소리는 커서 왕궁에까지 들리더랍니다. 왕은 그들의 사정을 알자 옛적에 곽신이라는 이가 아들을 파묻을 때에 하늘에 금솥이 나왔다고 하는 거하고 참 전후가 부합된다고 해가지고 임금님께서 집 한 채를 지어주고 해마다 쌀 50석씩을 하사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땅에 묻는다는 것은 오늘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실로 복된 것은 효심입니다. 성경은 효도하는 자에게 성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중국의 사상가 장자가 말하기를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또한 효도하지만은 자기가 부모에게 효도 못하는데 어찌 자식이 자기에게 효도하겠는가?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리키는 효도는 무엇인가? 첫째,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첫째 효도는 성경이 가리키는 효도는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부모를 속을 썩이더니 돌아가신 다음에 풍성하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한들 그것이 과연 효도인가? 구원의 요건의 절대 필수품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시집갈 때 선물은 금도 아니고 보배도 아니며 시부모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만 가지고 가면 그 생활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니까 얼마나 빨리 내려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와 삭개오의 가정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두 번째로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공경이 성경의 효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다섯 번째인데 왜 사람들은 첫 계명이라고 하는지 에베소서 6장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10계명에는 천륜과 일륜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고 사람

사람을 섬기는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계명서부터 4계명은 천륜이에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일륜입니다. 일륜, 천륜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천륜의 제1은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둘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셋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 욕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이게 천륜이에요. 일륜은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지.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유교는 천륜은 모르고 인륜을 잘 알기 때문에 유교처럼 효도를 상승하는 종교도 없다고 하지만은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효도의 교훈을 살펴보면 유교 복음과는 더 앞서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효도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교에서 오형지속 삼천이 죄마가 불효라고 했습니다. 삼천 가지의 죄 중에서 불효만큼 큰 죄는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 교훈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거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효는 백행지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를 잘해야 100가지 행실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판 만나지도 않고 새겨보지도 않은데 시집을 가가지고 그 며느리가 그 노파한테 시어머니라고 불러야 되고 그 할아버지한테 시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사실 한국에 그게 얼마나 좋은 법치인지. 그런데 참 생판 모르는 노인네를 보고 어머니라고 모셔야 하는 한국 사회에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께 효도한다는 것은 극히 힘든 일이었지만은 그래도 효도해야 그 가정이 편안하고 안정한 줄 믿습니다. 장가들기 전에는 그렇게 부모에게 자라던 아들이 장가가고 나니까 부모와는 팔촌이 되고 말았어. 이해가 가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도 아 그럴 거다. 요즘 장가간 아들은 며느리 남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자로서 영국의 경제학자요 국회의원이었던 헨리 포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최신부 장관까지 되어서 우편 전보 서비스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25살 때 아버지하고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을 하다가 아버지가 잘못 총을 쏴가지고 아들 두 눈이 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살을 하려고 했죠. 또한 죽고만 싶어 했습니다. 이로 절망한 아버지는 그저 기회만 보면 자살할 기회를 봤지만은 실명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효도하느라고 위로하고 또 위로해주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슬퍼하지 마세요. 비록 제 눈은 기능을 잃었지만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명석한 머리가 있지 않아요. 헨리 포셋은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으나 적어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억지로 밝은 척하며 살아간 지
하루가 지나고

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다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억지로 밝은 척하던 청년의 마음에 정말로 희망과 에너지가 샘솟듯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좌절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들은 점자를 배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움이 이어가던 헨리는 많은 장애인을 돕는 훌륭한 일들을 해내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국회의원이 되고 결국 영국 교통부 장관까지 되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존경하는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헨리 포셋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귀감을 줬습니다. 저를 미국 데려다 공부시킨 서진 카로 파월스 아버지입니다. 에이사 파월이라고 하는 분,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양반 팔이 하나 없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파월스 할아버지, 왜 팔이 하나 없습니까? 사냥을 하다가 총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게 쓰러져가지고 터지는 바람에 여기서부터 이걸 잘랐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낙천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기차, 레일로에서 일하는 기차 지나가는 데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거기 요만큼에서 삽을 여기다 끼고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봤을 때에 아, 낙천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저렇게 팔이 하나 떨어져도 웃기도 잘하고 얘기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고 참 그런 사람을 봤을 때에 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집 아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하고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유학 가서 그걸 배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두 번째로 효도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시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뭘 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래서 효도를 하면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효도를 하면 잘 된다고 그랬어요. 뭐가 잘 되느냐?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만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효도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건국 아버지 조지 워싱턴은 원래 뱃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바다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평생 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선원이 되기 위해 짐을 싣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꾸만 눈물을 흘리며 울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조지 워싱턴은 하인에게 배에서 내 짐을 내려라.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선원이 되는 길을 포기를 했습니다. 왜? 어머니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미국 독립운동을 하면서 영국군과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디언들하고 싸움을 하는데 인디언 추장이 자기 인디언들에게 워싱턴을 향해서 계속 활을 쏘라고 하는데도 활이 다 지나갑니다. 한 번도 화살에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추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추장이 워싱턴에게 물어봤어. 우리가 집중사격을 해도 화살에 맞지 않는 당신이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어봤을 때 조지 워싱턴은 나를 위하여 밤이나 낮이나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계셔서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나는 살아날 수가 있었다. 참 효도하면 장수를 한다고 그랬어. 오래 산다고 그랬어.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장수하기를 갈망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 황

형제들은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오래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뭐 산삼도 먹고 운동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지만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먼저 인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장수한다 그랬어. 여기서는 안 믿어도 괜찮아요. 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홀로 계실 때 잘 해드려 보려고 노력을 무척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후회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은 우리 어머니 살아계신 동안에 미국 구경 한번 못 해드린 게 내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건강만 했다면은 내가 미국 모시고 가서 좋은 것도 보여드리고 내가 다닐 학교도 보여드리고 나를 미국 데려다가 공부시킨 사람 내 집도 가 보여드리고 그런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가 가셨어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일 얼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네가 그하리라. 그동안에 부모에게 효도 못했다고 생각하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효도의 방법,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용돈 조금 준다고 효도가 아닙니다. 옷 조금 사드린다고 효도가 아닙니다. 음식을 해드린다고 효도가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 어머니가 한국을 두 번 방문하셨어요. 그래도 그 할머니가 자기 딸이 한국에 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간다니까 서운했었어요. 좀 미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미국 자기 집 근처에서 살기를 원한 엄마의 심정을 내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한국에 오셨길래 애따 양장점에 가서 옷을 11벌을 해드렸어. 그게 뭐 효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기 딸을 한국까지 보내주신 장모님이라 한국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보내주셨어요. 보내드렸어요. 그것이 효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딸을 한국 신랑한테 맡겨서 한국까지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그까지는 옷 11벌 아무것도 아니죠. 그까지는 몇 군데 구격시켜준다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내외가 장모님 살아계신 동안에 자주가 찾아뵙기도 하고 좋은 것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네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잠언 1장에 보면은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면서도 그 옆에 있는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각하면서 독일 속담에 부모는 열 자녀를 기르는데 열 자녀는 한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명심하고 그동안에 좀 무색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0: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했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전 문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얼굴아, 내가 새 이름 형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오후에 차를 타고 나가보면 이제는 에어컨 사용이 필수구나 싶을 정도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여름도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더위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불편함을 줍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그 더위로 많은 식물들이 알차고 튼튼해지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내가 원치 않는 일들 때문에 불편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로 불만이 생깁니다. 한 목사님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힘들 수 있다. 하지만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의미하게 찾아오는 고난은 없음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14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고난을 돌파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새벽 나아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마음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마음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은 축복임을, 그 포장지를 벗겨내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FM 98.1 장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 마음입니다. 마음이라고 남겨주시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모든 마음을 걸러내어 버리게 하소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회피와 좌절과 실망을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게 하소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용기와 소망을 품게 하소서. 담대함과 평안과 온유와 화평을 가지게 하소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마음 싸움에서 이기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방치하지 말고 선택하여 올바른 길로 가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안내자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의 끝에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0: 5시부터 9시까지 AI 실전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1: 네. 어디서 하는 거예요?
0: 창원극동방송 공개홀에서 하고요. 노트북을 꼭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해보는 실습 현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정말 실제적인 것을 가르쳐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1: 그럼 참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돼요?
0: 여기에 샵 0981번으로 참석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고 하나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저녁 시간이잖아요. 또 5시면은 식사를 못하고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과 회비가 만 원 정도 있습니다.
1: 저녁 식사비 다 생각하면 되겠네.
0: 식사와 또 음료 다과를 준비를 해서 쉬는 시간에 여러분이 식사도 하시고 또 간식도 좀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강사님이 내려오시니까 강사님께도 사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우리 공짜로 받을 수는 없죠.
0: 근데 뭐 여러분 만 원으로 다 되진 않지만 저희들이 더 준비를 할 건데요.
1: 맞아요.
0: 참가비 만 원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100명이 안 되면 또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1: 그런 게 있네요. 100명이 꼭 참석해야 되겠네요.
0: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강의를 통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목사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1: AI를 통해서요?
0: 이 목사님께서 목사님인데 AI를 벌써 제가 그분을 만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10년 전부터 이 AI로 활용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연구하셨고
1: 10년 전부터요?
0: 지금 박사학위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1: 대단하신데요.
0: 그래서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 AI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더 잘 알려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좀 같이 와가지고 들을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0: 그리고 교회에서 부목사님들, 목사님들 오시면은 교회 학교에 어린이들 공과 공부할 때 이 AI를 어떻게 활용하실지도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1: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배우게 되니까 너무 좋겠네요.
0: 실제로 하실 수 있도록 그날 노트북을 가지고 오시면 해보시는 거죠. 목사님 따라서 해보시는 거예요.
1: 맞아. 지금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못 듣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목사로서 진짜 유용한 기회 같거든요.
0: 그렇죠.
1: 빨리 목사님한테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우리 자녀들이 지금 AI에 노출돼서 어떤 위험한 상황인지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되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우리 나이 때 더 많은 나이대 분들도 이제 AI를 다루지 못하면은 생활하기가 힘든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1: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정보사회 넘어오면서 그 세상이 변하는 주기가 짧아졌다 하더라도 뭐 몇 개월 내지는 뭐 몇 년이었는데 최근에 AI 전문가 인터뷰를 들으니까 일주일마다 바뀐다 하더라고요.
0: 세상에.
1: 그러니까 이 AI를 모르면 뭐 그만큼 뒤처지는 것 같아요.
0: 그런데 우리가 AI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AI보다 위에서 이것을 잘 활용하고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맞습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0: 그래서 6월 2일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창원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이 되고요. 노트북 참석하셔야 되고 부득이하게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참가비를 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되지 않으면 이 강의는 취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신청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참석 두 글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무엇보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1: 맞아요.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는데 솔직히 어떻게 접근하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지? 이거 막막할 때 많거든요. 근데 AI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요즘 다음 세대들이 AI를 너무 잘 다루기 때문에요.
1: 그렇죠.
0: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1: 맞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는 게 힘입니다.
0: 참석 두 글자 남겨주시면 그날 행사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창원극동방송에서 마련한 6월 2일 화요일이고요.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AI 실전편 세미나 참석하실 분들 회비 10,000원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참

0: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자세한 사항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명만 참석하실 수 있어요.
1: 아, 200명만.
0: 네, 200명만.
1: 아, 이것도 위 상한선이 있네요.
0: 네. 아. 200명까지 참석하실 수 있고 100명 이하가 되면은 강의가 없어진다.
1: 어쨌든 빨리 신청해야 되겠습니다.
0: 네.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참석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힘내.
1: 송.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여러분 힘내시라고 힘내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힘내송인지 퀴즈로 만나봅니다.
0: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품 같은 사랑을 묵상하게 하는 찬양인데요.
1: 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네. 하나님의 품 같은 사랑을 묵상하게 하는 찬양이다. 제가 보기를 준비해봤습니다.
0: 네.
1: 1번 어머니의 넓은 사랑.

0: 2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 아, 좋네요.
0: 좀 헷갈리시라고 쉽게 맞출 수 없다라는 걸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퀴즈 주시겠어요?
1: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품 같은 사랑을 묵상하게 하는 찬양입니다.
0: 네.
1: 보기는 1번 어머님의 넓은 사랑,
0: 네.
1: 2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0: 정답은 무엇일까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난주 어버이주일을 보내면서 그죠?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1: 맞아요.
0: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그래요. 떠올려보면 잘한 게 없어가지고.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과 나눴던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시면 부모님이 자꾸 뭘 되묻잖아요.
0: 네.
1: 그래가지고 뭐 저세가 뭐냐 한번 말하면 못 알아듣고 뭐 그러면 못 알아듣고 못 알아 막 세 번 네 번 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그랬대요.
0: 네.
1: 얘야, 네가 어릴 때는 너희 아버지보다 더 수십 번 아버지한테 물어봤어도 아버지가 그때마다
0: 다 대답해 주셨다.
1: 다 대답해 주셨다.
0: 저도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깊이 좀 마음 깊이 새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찬양이지 않을까요?
1: 네, 맞습니다.
0: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큰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찬양입니다. 1번 어머니의 넓은 사랑, 2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정답은 샵 0981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오늘 힘내송 전해드렸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어머니의 넓은 사랑, 2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정답을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목사님의 묵상 내용 만나봅니다.
1: 우리가 참 바쁘게 살아가죠.
0: 네.
1: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0: 근데 잊고 살면 괜찮은데, 네. 뭐 짜증내고.
1: 아, 그렇죠.
0: 그러면 안 되는데.
1: 오히려 더 이제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소원하게 대할 때가 더 많이 있죠.
0: 네.
1: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그 당연한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뭐 어버이날이라든지 가정의 날, 가탈 뭐 이런 시간들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날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어버이날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혹시 유래를 아세요?
0: 예전에 들은 것 같긴 한데요.
1: 맞아요.
0: 기억이 안 납니다.
1: 들은 거 그겁니다. 원래 이제 미국에서 에나 자비스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자기 어머니를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흰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게 유래가 되어가지고 미국 국가 기념일이 됐고, 이게 한 50년도, 60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맨 처음에는 어머니 날이었다가 이게 이제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어버이날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다행이네요.
1: 네. 저는 서운할 뻔했어요. 예전에 이제 영국 문화원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영어 안 쓰는 사람들, 이제 가장 아름다운 영단어가 무엇인지 이제 물어본 적이 있대요.
0: 네.
1: 그냥 4만 명 정도가 대답을 했는데 그 가운데 1등으로 뽑힌 단어가 뭐였냐? 뭐였을 것 같습니까?
0: 어머니?
1: 아, 맞아요. 이제 어머니라는 단어였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거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이제 뭐 아주 어릴 때야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 사랑 뭐 이제 기억하고 이제 그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만, 초등학교만 넘어가도 부모님 잔소리 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 간섭처럼 느껴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내가 부모가 되어보면, 그리고 내가 인생의 무게를 조금씩 짊어지다 보면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사랑이었구나. 참 그게 좀 나한테 감사한 일이었구나. 우리 부모님이 참 나한테 고마운 존재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얼마 전에 이제 뉴스 가운데 이런 일이 소개가 되었는데, 한 이제 중년 남성이 이제 홀로 치매 어머니를 모시면서 수년째 간병하고 있다는 이제 사연이었거든요. 새벽마다 어머니 식사 준비하고 밤에는 혹시 어머니 넘어질까 여러 번 잠에서 깨내었는데, 이제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어봤대요.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어릴 때, 그래 제가 아플 때 어머니도 밤새 저를 안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그 시간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어요.
0: 맞지, 맞지.
1: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어릴 때, 한 번쯤 그런 기억 있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열날 때, 그 물수건 옆에 해두고, 진짜 몇 시간씩 머리 위에 얹어주던 기억. 부장님 어떠세요?
0: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가지고, 몸이 열나는 거 다 닦아주시고,
0: 에이.
1: 그게 뭐 30분, 1시간이 아니라 거의 밤새도록 뭐 이어졌던 경우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나이 들고 어머니가 좀 여기 주물러봐라 이러면, 진짜 저는
0: 몇 초 하다가.
1: 네, 맞아요. 몇 초. 길면 한 10분 정도 한.

0: 나?
1: 아, 10분이나 하세요? 네. 와.
0: 정말 길면. 네. 아, 그러면 이제 막 멈춰버리는 시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성경도 그래서 이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공경하는 거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단순하게 어떤 영적 윤리, 어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윤리, 어떤 도덕적인 차원으로는 세상처럼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질서로 이걸 다루고 있는데요.
1: 네.
0: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이제 십계명으로도 있지만 에베소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 네.
0: 그런데 이 말씀이 갑자기 막 등장한 말씀은 아니거든요. 보통 성경에 이제 장절이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었던 것 아시죠?
1: 아, 그랬군요.
0: 네,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1: 아, 맞아요.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우리 이제 아마 이제 들어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원래는 장절이 없이 그냥 에베소서라면 편지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져 있는 글인데 나중에 이걸 조금 구분하기 쉽고 주제별로 알기 쉬우라고 이제 신학자 한 사람이 이걸 좀 장절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1절부터 3절, 4절까지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 말씀이 단순히 부모님 공경하는 게 윤리나 도덕처럼 접근할 때가 많은데
1: 네.
0: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구절은 어디서부터 이어서 봐야 되냐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이어서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마침표로 결과물로 6장에 이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장 15절부터 이제 5장 마지막 절까지 흐름이 어떤 거냐? 이제 거기 보면 이런 거예요. 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피차 복종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이제 장이 있어야 되는데
1: 네.
0: 성경 그 장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까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아내들이 불리하잖아요. 마치 노예처럼 복종하는 것 같으니까.
1: 네.
0: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직역하자면 목숨처럼 네 목숨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또 그렇게 돌보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현장이 어디냐? 결국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서 그러니까 뭘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냐면 부모는 그러니까 부부는 관계 가운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의 열매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거야.
1: 맞아.
0: 아니면 뭐
1: 영적인 눈이 띄고
0: 맞아요. 남들이 못 보던 걸 보고 막 그리고 내가 뭔가 안수기도 뭐 특별히 목사님들은 이런 거 조금 사모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영적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좀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원래 성령 충만의 주된 목적과 그리고 그 현장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고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성령 충만의 열매는 결국은 어디서 훈련할 수 있냐? 가정에서 훈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진짜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오면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면 뭐 전혀 다른 네.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네. 많이 있죠.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 그 가정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
1: 네.
0: 이거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보면 어디냐면 누가복음의 탕자의 이야기 같아요. 이제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해서 멀리 떠나잖아요.
1: 네.

0: 사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경우냐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여도 될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중죄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유산을 달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를 이제 죽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런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막 달려가서 아들을 맞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달려간 이유가 보고 싶어서 달려간 이유가 아니라 유대 문화를 보면 이제 아버지에게 그런 일을 했던 아들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돌에 쳐서 죽여야 되니까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이 먼저 발견해가지고 아들이 돌에 맞아 죽을까봐 아버지가 달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제 그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 참 귀하다라고 우리가 찬송을 우리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이 찬송은 단지 어머니의 사랑만을 노래하고 부모님의 사랑만을 노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어머니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부모님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가정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가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운다라는 거죠. 이번 어버이날이 이미 지나갔지만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이 찬양 그리고 묵상 내용 나눠봤습니다. 다시 찬양 들으면 너무 또 눈물 지으실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래도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샵 0981번으로 이 찬양의 제목 무엇인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오늘 찬양의 제목 무엇인가요, 목사님?
1: 어머님의 넓은 사랑이었습니다.
0: 네, 이 찬양 들으시면서 또 목사님의 묵상 내용 오늘 중요한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네. 유래도 많았고 네. 귀 기울여 주시면 다음 어버이날에는 더욱 우리가 부모님께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네요. 묵상하는 하루 보내시고요. 또 AI 세미나를 네. 6월 2일 저녁 5시부터 하게 되고 네. 회비 10,000원이 있다라는 네. 말씀 드렸습니다. 참석이라고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 너무 유익할 것 같아요.
0: 네, 지금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참석 보내주시고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마음 두 글자입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시고요.
1: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송철승 목사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욥기 우리는 은을 품은 광택이 있다는 것과 어떤 광석에서 금을 정련해내는지 알고 있네. 철은 땅 속에서 캐내고 구리는 광석을 녹여 얻지. 광부들은 어두운 땅 속을 뚫고 들어가 산의 뿌리를 더듬어 광석을 찾고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파고 또 판다네. 그들은 사람들의 자취가 없는 먼 곳에 수직 갱도를 파고 밧줄을 내려 갱도 안으로 들어가네. 지구 표면이 곡창지대라면 그 심층은 대장간이라서 광석에서 사파이어를 떼어내고 암석에서 금을 캐내지. 독수리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매는 거기에 눈을 두지 않네. 들짐승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자는 그것이 거기 있는지도 모른다네. 그러나 광부들은 바위를 깨부수고 산을 뿌리째 파헤치네. 암석의 갱도를 뚫어 온갖 아름다운 보석을 찾아낸다네. 그들은 강의 근원을 발견하고 땅에 숨겨진 여러 보물을 캐낸다네. 하지만 지혜는 어디서 도대체 어디서 찾을까? 통찰력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사람들은 도무지 감도 못 잡고 어디를 찾아봐야 할지 전혀 모른다네. 지구의 심층은 여기에는 없다 말하고 깊은 바다에서는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소리가 메아리 쳐오네. 지혜는 순금으로도 살 수 없고 아무리 많은 은을 갖다 바쳐도 구할 수 없어. 유명한 오빌의 금으로도 살 수 없고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로도 안 되네. 금이나 에메랄드는 비할 바가 못 되고 화려한 보석들도 어림없지. 진주 목걸이나 루비 팔찌 따위야 더 말할 것도 없네. 하나같이 지혜를 사는데 필요한 계약금에도 못 미치지. 황금이나 아프리카 다이아몬드를 아무리 높이 쌓아도 지혜의 상대가 될 수 없다네. 그럼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통찰력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리 깊이 파들어가도 아무리 높이 날아도 찾을 수 없네. 묘지를 샅샅이 뒤지고 죽은 이들에게 물어보게. 우리도 그것의 소문만 들어봤소 하고 말할 걸세. 지혜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만 아시고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곳 역시 그분만이 아신다네. 그분은 지상의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보신다네. 바람에게 명하여 불게 하시고 물의 양을 재어 나누시고 비가 어떻게 내릴지 정하시고 천둥 번개가 터지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지혜를 보셨네.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하셔서 언제든 쓰일 수 있도록 만드셨네.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 여기 지혜가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악을 멀리하는 것이 통찰력이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욥기 28장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마산 재건교회 송영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족 간에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것은 참 복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 간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감정에 관한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편안함과 위로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더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수없이 많은

감정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잘 순환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감정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동맥경화가 일어나서 뇌졸중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 가정에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큰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몸은 조금만 힘들면 금방 티가 납니다. 그래서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약을 바르고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감정으로 해서 소모되고 상처받은 그 마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억울함이나 분노를 오래 쌓아두면 답답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숨이 멎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머리에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불면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서적으로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왜 깨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뭐 대단한 일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족 간의 사소한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쌓이고 또 쌓여서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는 트리거일 뿐입니다.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의 문제가 더 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정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 결국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로부터 얻었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91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 요셉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 이 요셉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며 키웠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멋지고 아름다운 옷일 뿐만 아니라 형들처럼 밖에 들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이고 아버지 곁에 늘 이 요셉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은 아버지의 편애와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편애로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형들은 그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과 분노를 알고 있지 않은 이 야곱 아버지는 외딴 도단이라는 곳에 요셉을 형들에게 홀로 보내고 있습니다. 멀리서 채색옷을 입고 오고 있는 요셉을 보는 순간 형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하면서 그 요셉을 죽일 꾀를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갑자기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형들은 요셉에 대한 미움과 시기감을 쌓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도단에서 요셉이 홀로 오는 것을 본 형들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그 상처와 아픔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을 때 르우벤이 개입합니다. 우리가 피를 흘리지는 말자. 대신 요셉을 그냥 저 구덩이에 집어넣어놓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르우벤은 나중에 요셉을 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기는 한 것이지만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 그냥 두고 간다고 한다면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들은 르우벤의 의견을 받아들여 편애의 상징이었던 채색옷을 벗기고 요셉을 그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세겔에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에서의 파란만장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준 채색 옷을 벗기고 거기에 염소의 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과거의 염소털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속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속은 아버지는 요셉이 진짜 죽은 줄 알고 통곡하며 웁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로하지만 아버지는 그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슬픈 일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0: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야곱 가족사에 일어난 비극은 왜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형들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이 편애한 것이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었고 미움과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형들은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이 든 감정을 그 마음속에 축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소되지 않은 야곱의 자녀들 감정은 모든 것을 왜곡시키고 맙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요셉이 미웠다고 해도 동생을 죽음의 구덩이에 몰아넣고서 자기네들은 음식을 먹으며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도 완악하고 잔인한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왜곡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그 상황들을 왜곡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간의 병든 감정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가족 간의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가정 내에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병든 감정을 그대로 내어두면 우리 자신이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다 화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해도 가족 간의 그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감정은 환기되어야 합니다. 탁한 공기로 가득한 방 안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어서 밖에는 맑은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환기시킬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간에 대화를 하고 서로 감정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가족 안에서 감정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 안에서 누군가가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했다고 하면 그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표를 붙이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도 객관적으로 바뀌게 되고 다른 사람도 아,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의 형들이 느꼈던 시기심, 이 형들의 감정에 이름표를 붙인다고 한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지? 이 말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자기 감정의 원인이 뭔지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빠가 너희를 편애하니까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지?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뭔가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을 환기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이름표를 붙이는 그 순간에 소화기로 그 작은 불을 끄듯이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의 불길을 꺼뜨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편애와 차별, 고자질, 그리고 시기 등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가정에 심각한 문제와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감정을 다루어야 합니다.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가족의 관계가 더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마산 재건교회 송영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8-5156번, 지역번호 055-248-5156번 마산 재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202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는 창원 한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진수 목사입니다.
2: 극동방송

0: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중에 서울에서 남편들이 직장을 따라 이 창원에 이주해 오신 몇몇 여성도분들이 이것을 알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93년도에 설립을 이제 국가에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5년 5월 29일에 창원국동방송국 설립허가 촉구대회를 열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준비하는 그 타이밍에 서울에서 김장한 목사님께서 급하게 연락 오셔서 청와대에 허락이 났다고. 그래서 설립허가 촉구대회를 열려고 현수막까지 다 준비했는데 촉구라는 말을 빼고 설립 감사 예배로 이제 현수막을 바꾸어서 그렇게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창원 극동방송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1996년 3월 16일 개국 방송을 하게 됐고요. 고전에 3월 10일에 극동방송 시험 방송에 한빛교회가 아마 전파를 처음 탔던 것 같아요. 저희 한빛교회로서도 그 일을 굉장히 우리 역사 속에 한 페이지로 기록될 만큼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그 후 경남 교계와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0: 창원 극동방송이 세워지면서 일단은 교회들 간의 연합이 아주 활발해졌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어떤 영적 교제가 많아졌고 또 시간들마다 이제 우리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면서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언제든 자유롭게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보이지 않게 아마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성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이 참여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 창원의 교회들을 활성화시키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방송을 듣고 또 회심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자기는 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후원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 30년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큰 일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1: 앞으로 극동방송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바라시나요?
0: 지금은 이제 점점 더 신앙 전파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는 시대고 그런데 사람들은 방송 듣는 것은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오며 가며 차 안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창원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믿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돼야 되지만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아, 이 방송을 들으니까 굉장히 유익하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정이나 사람들 세상 속의 관계나 살아가는데 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교회들 연합과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믿지 않는 분들도 얼마든지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 들어서 굉장히 유익하다. 종교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이제는 세상 속으로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나가는 방송국이 되면 좋지 않겠나.
2: 에브이비씨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9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 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사천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복음화를 위한 제9회 복된 교회배 통영시 테니스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통영시 생활체육공원 및 시내 전역 테니스 코트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07-1333-3927번 통영 복된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시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배 유소년 풋살 및 줄넘기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진주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350-6124번 다음 세대 지도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에 위치한 베델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엽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베델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55-274-0191번 베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1-303-994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마커스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5115-044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2회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가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현혜성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18개 시군 20개 기독교 연합회 초청 2026 제16회 목사 장로 탁구대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경남 지역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잘 살고 싶고 복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질렀나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에게 이 원한을 사서 그 형의 칼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중에 어느 한 광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 밤이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졌다. 근데 팔레스타인의 기후와 날씨는 뭐냐면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나그네들한테는 이 광야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코스가 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보여준 단어가 있는데 돌베개예요. 돌베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 어른들 찬데 얼굴 대고 자지 마라 그러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와사가 온다고. 근데 이 야곱은 별 것이 없어서 개나리 법칙도 없었던 것 같아요. 돌베개를 놓고 잠을 자는데 이 돌베개가 사연이 가득한 돌베개예요. 얼마나 지쳤으면 이게 지금 자기가 가야 될 목표가 뭐냐면 자기가 사는 부엘세바부터 자기 외삼촌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 하란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800km 돼요. 그러면 길로 가면 한 1000km 정도 가까이 되겠죠. 그런데 한 100km쯤 갔을 때 숲곳이라는 곳, 저 뭡니까? 바로 이 광야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곳에 들어가서 3일 길, 사람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20km 내지 30km 된다 그래요. 그럼 한 3일 정도쯤 갔을 때에 그가 밤이 되었을 때 바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것 보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게 살았는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는 도망자의 초조함, 불안, 형의 칼을 피해서 가는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그래서 누워있는 이 돌베개는 그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어떤 베개를 베고 주무세요? 염려와 걱정의 베개는 아닌가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사람은 내일 아침 다시 일어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 중에서 내가 다시금 내가 내일 아침 일어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에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야곱이 그 광야길을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침내에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이 오르는 그 삶까지 나갈 수 있었던 힘이 있었어요.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했던 힘이 뭘까? 그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정말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을 살도록 만드는 바로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광야에 찾아올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형 에서밖에 없어요. 목적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과 광야에 사는 짐승들과 해충들이 그를 찾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도 찾아올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역대의 사기극을 벌여서 그리고 도망가는 어쩌면 죽어 마땅한 사람, 가치 없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는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처럼 여겨지는 이 야곱. 이 야곱이 다시 일어서서 그가 이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야곱을 찾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을 찾아갔을까요?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광야에 실패와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에 잠을 든 그 야곱에게 왜 찾아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나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흔히 말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택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 입장에서 뭘까요? 자기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자기가 봐도 자기는 시원찮은데 그런 나를 찾아오셨다니, 그것도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니, 아무도 없는 이 고독한 이 광야에 찾아오신 하나님, 은혜로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야곱만 이 은혜를 받았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동일하게 받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중에는 혹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나를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사람들 중에는 우리는 못난 사람, 못난 부분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모르죠. 우리 부모는 그 몰라도 정말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해야 낼 그런 이유가 나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심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신약의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바로 그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배신하고 간 그 베드로, 베드로를 찾아서 업으로 돌아가는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세상에서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 찾아간 사람 없어요. 성공한 사람에게 가서는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게 있는가, 그 사람이 성공한 이유가 뭔가 무엇을 알기 위해서 찾아가지만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보다 더 찾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뼈아픈 아픔이 뭐냐면 배신당한 아픔이에요. 용서하려도 용서가 되지 않아요. 나를 배신한 사람이 저기서 걸어오면 내 몸은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다니, 찾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준 그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이 공동체를 다 말아먹었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며 도망갔잖아요. 이 베드로를 왜 찾아갔을까요?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실패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정말로 성공하면서 살았습니까? 맞아, 내가 원했던 가정이 이거야, 내가 원했던 남편의 모습이 이거야, 아내의 모습이 이거야, 그렇게 성공적으로 여러분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부모로서도 혹시 실패한 사람은 아닌가요? 품 안에 자식이 맞다 그러더니 그 말이 맞구나, 내가 원했던 자식의 모습은 저것이 아닌데 이 자녀는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어쩌면 부모로서 실패한 사람 아닌가요? 사업에서도 실패한 사람 아닌가요?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은 아닌가요? 우리는 모두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실패해서 예외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린 실패자예요. 우리는 배신자가 아닐까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사랑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유산을 두고도 싸우고 다투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부모의 사랑에 배신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것보다 더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배신한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고람되어 외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뭉개고 하나님 뜻을 밟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주님이 보실 때는 배신자요, 실패자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뭐죠? 은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언약하신 것을 따라서 나같이 부족하고, 이 성경에는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그랬어요.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야. 나는 일어설 수 없어. 나는 모든 일에 실패한 사람이야. 난 더 이상 일어나서 걸어갈 수 없어. 내 삶의 미래를 나도 알 수 없어.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내 삶 인생의 광야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이 일어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13절 1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 자신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뒷가지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라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언약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 12절 보니까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는데, 근데 이 사닥다리를 볼 때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닥다리는 바로 난데.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좀 더 가져보려고,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좀 더 존경받으며 살려고, 좀 더 여유 있게 한번 살아보려고 오늘도 인생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공부하기도 하고, 장사하기도 하고, 사업하기도 하고, 열심히 사람 만나기도 하고, 우리 삶이 그거 아니에요. 사다리 타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올라가던 이 야곱, 그러기 위해서 자기 형 에서의 장작금까지도 빼앗았던 이 야곱, 그런데 그 사다리 위 꼭대기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사다리 타고 올라간다고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바로 내 삶이 오늘 이 땅에서만 삶이 아니라 하늘로 이어지는데, 하늘로 이어지는 그것에 바로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서서 계신다는 것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노력한다고 다 된다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대단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한 사람들은 더 게으름뱅들만 있을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쓴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죽을 고생해서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하면서 내가 딛고 일어서는 그런 일을 해도 결국 안 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인생의 복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는데 그 하나님이, 복을 끊어내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과 언약을 주, 너희 자손들을 그 이 땅에 누리도록 할 수 있겠다.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여기서 충격받죠. 나는 혼자인 줄 알아.

알았는데 나는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혼자 산 줄 알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구나. 그 복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야곱이 상상할 수 없는 귀한 복이에요.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외로움이죠.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동행해 주시겠다고. 그것보다 더 큰 삶은 없어요. 광야에 들어가면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진 복은 더 이상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댈 수도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손 벌릴 데도 없다고 생각 들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요단강 앞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와 모세는 다르단 말이에요. 모세는 왕족이에요. 애굽에서 왕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의 능력이 있었어요. 자기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의 시종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백성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도 보았고 결국은 화를 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걸 봤어요. 저렇게 위대한 모세도 너무나 힘들었던 사역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자신이 없다고.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기가 꺾여요. 기가 빠져나가요. 조금도 움직이지 없어요. 다 가졌는데 그 자신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내가 함께 이끌고 갈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 천만의 말씀. 저들이 40년간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이 광야까지 오면서 보여준 삶을 두 단어로 딱 압축해서 얘기하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큰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는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몰아내기 때문에 여리고성부터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자기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는 장막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건 뭐예요? 요사 1.9절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내가 너를 지켜 내가 분명히 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동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동행하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장막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그 동일한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저희들에게, 너 인생이 광야길과 같으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있는 자리가, 삶의 자리가 고난과 시련과 광야의 자리를 할지라도, 두려움과 무서움과 포기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그 꿈을, 그 복을 바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생겼어요. 자기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길 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하게 하는 그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아가고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할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을게. 너를 붙들고 함께 갈게. 너의 길을 인도할게. 너를 보호할게. 너에게 공급할게.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야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하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합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했어요.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
하나님의 공급

부족하심이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가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야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바로 이 야곱이 가진 목표가 이런 목표예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맹세보다도 훨씬 더 강하죠.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얘기하면 단순히 야곱이 서원하여라는 뜻이 아니라 야곱이 맹세한 것을 서원하여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리고 인생의 광야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영원한 약속,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내용이 야곱이 서원하는 것이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이런 말이 돼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 말은 뭐냐면 무슨 뜻이에요? 조건절이에요. 이게 조건절이 해석할 때 if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보다 이 임이라는 이 단어의 해석은 맹세의 이 언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뭘까요? 첫 번째 고백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늘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듯이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떠나면 없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너의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도 보았고 이삭의 하나님의 약속도 보았는데 내가 그 아버지를 떠나고 할아버지를 떠나니까 나에게는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여기에 오실 수가 없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삼겠다. 그 표현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자기의 고달픔의 상징이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심을 체험한 분들이 아마 여러분 중에 좀 있을 거예요.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경험했는데 그 두려움은 세상에서 갖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함에서 오는 두려움인데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예배에 대한 의식이 우리들 속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입니다. 거기에 주저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나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야곱이 다시 일어섰던 이 말씀,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아시고 여러분 속에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962-0727 동안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한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5월이 참 신기한 게 분명 며칠 전까지 봄이라고 했는데 어느새 날씨가 후끈해져요. 점심때 잠깐 밖에 나가면 좀 더운데 싶은 순간이 옵니다. 여름이 슬그머니 발을 들여놓고 있는 거예요. 계절이 바뀔 때 늘 그렇죠. 무 자르듯이 딱 끊어지지 않습니다.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봄 안에 여름이 살짝 섞이고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다가 어느 날 보면 여름이 되어 있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시기가 딱 끝나고 새로운 시기가 딱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찬찬히 섞여 들어가다가 돌아보면 어느새 다른 자리에 와 있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지금이 어디쯤인지 잘 모르곤 합니다. 아직 봄인가? 이게 여름인가? 이 시기가 끝나가는 건가? 다음 시기가 시작이 된 건가? 그 모호함 속에서 조금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게 정상이죠. 인생은 그렇게 흐릿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디쯤인지 너무 따지지 말고요. 주신 오늘을